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첫 곡 징검다리의 여름이었습니다. 예, 정말 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올이 되자마자 그냥 봄에서 여름으로 간 그런 느낌인데요. 현재 기온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네, 77도에서 81도 분포대 상당히 덥습니다. 체감 온도를 보게 되면 조금은 좀 습도가 그 35에서 40도 낮아서 약간은 좀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한 1시간에는 조금 살짝 구름이 꼈는데요. 다시 5시가 되면서 구름 한 점 없고 아주 맑은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도 많이 길어졌는데요. 한 8시 24분쯤에 또 해가 떨어지죠. 자, 그러면서 기온이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밤 10시쯤에는 기온이 한 65도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어제는 역대급 날씨였다고 그러죠. 네, 시텍 그 공항 날씨가 다시 새 기록을 써더러는데요. 자, 오늘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더운 여름 날씨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각별히 여러분 또 수분 충분히 취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시간 동안 오늘도 뉴스와 음악으로 함께 하시죠.

0: 덕분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1: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0: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1: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2: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kidding?

0: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501716입니다.
3: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1: 예, 현재 이 시각 도로 상황인데요. 날씨는 아주 좋은데 도로 상황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지금 정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얼도드 사우센터까지 54분, 5번 도로는 36분, 벨뷰 피드레까지 45분, 벨비서 세틀 28분, 520번 29분으로 다 박힙니다. 에버레스트 세틀 마찬가지로 35분, 페드레에서 벨뷰까지 30분, 네, 페드레에서 세틀 39분 걸리고 있습니다. 페드레 타코마 남쪽 지역 16분 역시 정체 있습니다. 제비엘레 메인게이트 레이시 11분 살짝 원활하고요. 네, 레이코드 타코마까지 8분, 린드드 시애틀입니다. 지금 막히네요. 23분, 올림피아 타코마 29분, 시애틀에서 시애틀입니다. 29분 다시 또 살짝 막히고 있고요. 시애틀 벨뷰까지 16분, 520번은 23분입니다. 시애틀 에버렛 보겠습니다. 현재 45분 역시 정체 현상 있네요. 시애틀에서 린드드까지 35분, 사우센터 얼도드 405번 도로입니다.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90분. 네. 자, 5번 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70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타코마에서 페드레이까지 예, 현재 12분 걸리고 있습니다.

자, 교통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날씨는 예, 지금 뭐 여전히 화창한 날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퇴근길 뭐 현재 날씨 뭐 도로 상황은 그닥 싹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날씨는 너무나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 뭐 한 평년보다 뭐 10도 이상 한 15도 가량 훌쩍 뛴 그런 날씨입니다. 한 77도, 82도 예상보다 좀 더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자, 구름도 아까 한시경에는 조금 꼈지만 지금은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내일부터는, 내일도 뭐 화창한 날씨지만, 자, 내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좀 내려가서요. 내일은 한 70도, 네, 60도 후반에서 70도 초 중반대 그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 날씨는요, 뭐, 여전히 뭐, 자, 오늘같이 이렇게, 상당히 더운 날씨는 아니지만, 자,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화창한 날씨 쭉 이어지고요. 주말로 가면서 다시 흐리면서 비 소식이 예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햇볕도 조금 이제 자외선도 좀 강하다 그러니까요. 차단제 바르시고요. 또 선글라스 확실하게 또 착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옷은 좀 가볍게 입고 이렇게 바깥에 야외 활동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날씨와 교통정보와 함께 하셨습니다. 5시 24분인데요.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0: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2: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 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 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6회닛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0: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1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네, 문성재 부산 갈매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4분입니다. 자, 오늘 또 로컬 소식들 알아봐야겠죠? 최인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애틀 공립학교 소속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벤 슐디너 시애틀 교육감은 킹5와 인터뷰에서 휴대전화가 교실 내 심각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기기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이 소통하고 교사의 수업에 귀 기울이며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슐디너 교육감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격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세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의 중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일과 시간 내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도 기기 접근이 전면 차단됩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에는 전원을 끄고 보관해야 하지만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제한적인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의료적 목적으로 기기가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편의 제공이 요구되는 학생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며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됩니다. 일과 중 자녀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학생의 개인 휴대전화 대신 학교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시애틀 교육구 측은 워싱턴주를 비롯한 전국의 타학군의 휴대전화 정책을 분석하고 5개 시범 학교에서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이 학업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주내 각 시와 지자체가 민간 연구소와 계약해 음주운전 독성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으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워싱턴주 순찰대 독성 연구소에는 수천 건의 검사가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심각한 적재 현상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의 기소가 지연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의 지지를 받아 주의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 5880에 파퍼거슨 워싱턴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주의회는 기존 연구소의 적재 해소를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는 주정부 연구소에만 적용될 뿐 지자체의 민간 위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리카 에반스 시애틀시 검사장은 현재 독성 검사 보고서를 받기까지 무려 22개월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검사장은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덤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에게 연방 지원금을 요청해 올해 말까지 관련 예산을 배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윌슨 시애틀 시장에게는 자동교통 단속 카메라 수익의 일부를 음주운전 사건 처리 비용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자금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주 미들랜드 피어스 카운티 수사당국이 어제 새벽 경찰의 총격을 받고 도주해 인근 주택과 차량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시리프국 소속 보관관은 어제 새벽 2시쯤 미들랜드의 이스트 72번가와 이스트 9번가 코트 교차로 인근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2급 폭행, 도주, 지역사회 보호관찰 이탈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총격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피어스 카운티 무력 사용 조사팀에 따르면 보안관들이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차량을 에워싸자 잠에서 깬 용의자가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찰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퇴로를 확보한 뒤 보안관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총에 맞은 보안관은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현재 그의 총격 여부 상태나 이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몇 분 뒤 총격 현장에서 남쪽으로 1마일 떨어진 이스트 85번가와 이스트 9번가 에비뉴 인근에서 용의자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충돌 사고 흔적이 있는 채 시동이 걸린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피를 흘리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사유지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911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주택에 침입했다가 거주자들과 마주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신고된 남성의 인상착의가 추적 중인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킹5 뉴스를 통해 용의자의 신원이 23세 스카일러 켄트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켄트렐은 키 5피트 11인치, 그리고 몸무게 약 225파운드의 체격이며 마지막으로 어두운색 후디 스웨트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로 했습니다. 경찰은 드론과 경찰견 부대를 동원해 3시간 반 동안 일대를 수색했으나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단서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 내용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네, 큰 별의 바닷가에서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썰물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전해드렸습니다. 예, 편라벳에 대한 한식당 먹자 코리안 바베큐가 이 문을 열었습니다. 214 39가의 비뉴 편라벳에 위치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는 제일 좋은 프라임 고기와 다양한 한식 메뉴, 깔끔한 밑반찬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먹자 코리안 바베큐, 문의 전화는 253-904-8302번, 904-8302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탑 앞에 위치한 1매상 6천불 이상인 순두부집을 100만 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탈 1 최고 장소에 경영식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 있습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하고요. 또한 유탑에 있는 1매상 2,800불인 햄버거 샵에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에 38만 불에 매매합니다. 자세한 문의 심상준 부동산 425-772-1876번, 425-772-187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한국에서는 뮤게 처음 와서 영화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서 1등에는 상금이 300불, 타코마 교토 스시 제공, 2등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 스시 제공, 3등은 100불, 가족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씩을 퓨얼랩에 새로 오픈한 이 먹자 코리안 바비큐에서 제공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얘기, 영화가 뭐길래? 보낼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페더레이 워싱턴 9800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815-121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김앤김 세무정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IRS는 매년 도리 다진 텍스 스캠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2025년 발표한 도리 다진 텍스 스캠을 네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으로는 피싱 앤 스미싱입니다. 피싱과 스미싱은 IRS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 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가장 흔한 사기 수법입니다. 메시지에는 보통 환급이 보류되었습니다. 계정이 잠겼습니다. 24시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와 같은 문구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IRS Refund Department라는 발신자로부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를 받고 SSN과 은행 정보를 입력했다면 이는 100% 사기입니다. IRS는 절대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 등으로 납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세금 허위 정보입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이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 크레딧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짧은 영상이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한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과장합니다. 예를 들어 Fuel Tax Credit은 운전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믿고 해당 크레딧을 청구했다가 IRS 감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공식 IRS 규정이나 전문가 조언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IRS 온라인 계정 도와주기 사기입니다. 최근에는 IRS 온라인 계정 대신 만들어주겠다며 도움을 가능한 사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납세자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 생년월일, 운전면허 정보 등을 받아 본인 명의로 IRS 계정에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이 늦어지니 계정을 대신 확인해 주겠다며 정보를 넘겼다가 모르는

0: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425-2235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 세무의 빠르고 바른 길 김앤김 CPA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앤김 세무정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Android와 iPhone 앱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와이티엔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와이티엔 뉴스입니다.
4: 태평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5: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해 옆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담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 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HMM 화물선 남우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화물선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나자 선원들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4시간가량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CCTV 상에서는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파악되고 추후 선원들이 기관실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박은 예인선을 통해 근처 두바이 항으로 인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하던 우리 선박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현지 공관과 함께 긴급 재외국민 보호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5: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우리 선박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선원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인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7: 네, 외교부는 오늘 새벽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 HMM 남우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을

0: 비롯한 중동 지역 7개 공관과 해양수산부가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 선사와 관련 기관을 접촉해 우리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사시 즉각적인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주재국과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이 공격받았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 전해드렸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 또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4: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3: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5: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3: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해방 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를 놓치지 않기 위한 양측의 대치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투건 기자, 우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공습을 재개하면서 휴전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란의 공식적 입장이 나왔습니까?
6: 네, 이란은 아직까지 아랍에미리트 공습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익명의 이란군 관계자는 국영방송을 통해 애초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할 계획은 없었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어제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사태는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악의적 세력에 의해서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할 때 당장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확전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의 아랍에미리트 공습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습니까?
6: 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봤던 걸프 국가들은 당연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죄악스러운 침략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협상 중재국 가운데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지지하고 호르무즈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란의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네,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이후 미군의 호위 아래 미국 선박이 호르무즈 협을 통과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고요?
6: 네, 어제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상선 두 척을 무사히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군의 소형 고속정 6척을 격침하고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곧바로 이런 발표를 부인하면서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세계적 해운사 머스크 측은 미국 자회사 소속의 차량 운반선이 미군의 지원 아래 호르무즈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미국 선박 5척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군이 먼저 머스크 측에 호르무즈 통과를 제안한 뒤 포괄적인 운항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미군이 추가로 호르무즈 통과를 지원할 경우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6: 네, 일방적인 호르무즈 통과는 휴전 위반인 만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란 혁명수비대 관리는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의 통제구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통제구역에는 호르무즈 양쪽으로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의 영해 일부까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어제와 같은 무력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종전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서 훨씬 더 유연해졌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버입니다.

0: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럴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앤김 회계법인.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 삼형제 회계사들이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벨뷰 시애틀 타코마에서 여러분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 감사는 확실하게, 궁금증은 시원하게. 김앤김 회계법인.
1: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3: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5: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0: 네, 추가 여론의 소풍 같은 인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6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예, 뉴스 초대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초대석. 뉴스 초대석. 오늘은 이민법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를 뉴스에 초대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1: 오늘은 종교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종교 이민 청원서에 대한 이민국의 특별조사 결과 종교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신분 유지나 영주권 취득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1: 허위 케이스가 무려 33%나 되었고 조사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현장 실사 그리고 추가 서류 요청 그리고 서류 수속 기간 지연 등이 어쩔 수 없이 되어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0: 네.
1: 특별 조사 결과 이후 이민국은 모든 종교 케이스와 이제 비슷한 케이스에게 현장 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이제 충분하지 못한 인력 때문에 케이스 지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충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현재 그 이민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급행으로 시현됐던 종교 비자 그 R1 케이스가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죠.
1: 네, 승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는 케이스조차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사역자들 물론 종교 관련 기관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0: 네, 그러면은 이 종교 이민 외에 어떤 다른 옵션 같은 건 없을까요?
1: 상황에 따라 R1이나 360이 아닌 다른 일반 취업 캐러고리를 아시는 것도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취업 이민 2순위는 이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학사 학위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력 보유자는 이제 취업 이민 2순위 해당으로 이제 네. 일반 취업 이민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이게 모든 사역자분들한테 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1: 네,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석사 학위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경력 증명이 된다면 일반 취업 2순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이민국의 현장 실사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취업 이민 시에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1: 취업 2순위도 케이스마다 주의하셔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Master of Divinity나 Theology를 소지한 성직자라 하더라도 Accreditation이 없는 학교에서의 학위는 취업 이민 2순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스폰서와 종교단체의 자격 조건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 이민 2순위가 가능한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도 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H1B 전문직 취업비자도 이제 R1 대신 이제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자격 조건을 갖춰 종교단체들이 이제 종교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H1B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1과 H1B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뒤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 R1하고 H1B의 어떤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H1B는 통상적으로 현장 실사가 없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0: 네.
1: 현장 실사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승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R1인 경우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현장 실사가 이미 이루어진 케이스에만 해당이 되고요. H1B는 추가 서류 요청이 없다면 급행을 통해 2주 안에 승인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0: 네. 자, 그렇군요. 자, 근데 또 이 R1의 경우는 신청에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도 2년간 이 같은 종교단체에 속했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1: 네네. R1 조건 중에 하나가 같은 디노미네이션의 멤버였다라는 거를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2년과 같은 종교단체에 속해 있었다, 멤버였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고요. 네. 하지만 H1B는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네. 디노미네이션을 옮기신다 하더라도 H1B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H1B의 경우에는 prevailing wage가 이제 전문직의 prevailing wage를 받으셔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R1보다 고용단체의 페이가 부담될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요즘 그 H1B 접수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0: 네.
1: 그것 또한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새로 시작하는 종교단체에서 H1B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ccreditation이 없는 학교에서 학위를 보유하시는 분들 또한 종교직 사역자분들에게 H1B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꼭 종교직을 종사하신다고 해도 꼭 종교 이 카테고리만을 고집할 이유는 또 없는 거겠죠?
1: 네네네. 다른 취업 이민 범위와 이제 취업 비자 가능성도 고려해 보시길 권하고요. 개개인의 상황과 종교기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 판단을 잘 하시고 이제 진로 결정 후 케이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0: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또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1: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53-584-1369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뉴스 토세성은 카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 종교 이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상담 전화는 253-584-1369, 584-136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바다가 육지라면 조미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37분입니다. 또 오늘 있었던 로컬 소식들 최현욱 기자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릿 항공이 주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면 운항 중단을 선언하면서 고객과 협력사, 항공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스피릿 항공의 재정난과 파산 신청 사실은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었으나 5억 달러 규모의 정부 구제금융 지원마저 끝내 무산되면서 결국 돌연 운항을 멈추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여행 중이던 수많은 승객들이 대체 항공편을 구하느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델타 항공이 발이 묶인 스피릿 항공 승객들에게 할인된 운임을 제공하고 나섰으며 알래스카 항공 역시 타사 승객을 수용하는 상호 항공편 지원을 통해 피해 구제에 동참했습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 항공은 폭스13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피릿 항공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이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피릿 항공과 노선이 겹치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상호 항공편 지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구직에 관심 있는 스피릿 항공 직원들이 알래스카, 하와이안, 호라이즌 항공에서 새로운 채용 기회를 모색해보길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코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의 명물인 1불 50센트 핫도그 콤보에 새로운 변화를 줬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던 가격 인상은 없었습니다. 기존처럼 1불 50센트 쿼터 파운드 핫도그와 무한 리필이 가능한 20온즈 탄산음료를 즐길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새로운 옵션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제 코스코 회원들은 탄산음료 대신 16.9온즈 용량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생수 페트병으로 음료를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1980년대 핫도그 콤보가 처음 도입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탄산 음료를 즐겨 마시지 않거나 이동 시 뚜껑을 닫아 보관할 수 있는 병 음료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푸드코트 콤보 메뉴를 이용하려면 활성화된 코스코 멤버십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코스코의 연회비는 골드스타 회원 기준 $65, 이그제큐티브 회원은 $130입니다. 시애틀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후드 운하까지 원정을 와서 불법으로 대량의 굴을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워싱턴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지난달 조수간만에 차가 매우 큰 극저조 기간을 틈타 팔레치 주립공원 인근 101번 고속도로 주변 공공해변에서 조개류를 가득 채운 양동이를 미니밴에 싣고 있는 일행이 주닛 경사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차량이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주닛 경사가 다가가 굴을 검사하려 하자 미니밴 운전자는 자신은 돈을 받고 운행하는 라이드쉐어 기사일 뿐 굴을 캔 사람들은 아직 해변에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잠시 후 차량으로 돌아온 4명의 성인은 시애틀 지역 거주자로 굴을 캐기 위해 메이슨 카운티까지 차량을 대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이들 일행의 미니밴에서는 무려 500여 개의 불법 채취된 굴이 압수됐습니다. 워싱턴주의 1인당 하루 굴 채취 허용량은 단 18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들은 굴 껍데기를 해변에 남겨둬야 하는 필수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 측은 공공해변에서 채취한 굴은 반드시 현장에서 껍데기를 분리해야 하고 빈 껍데기는 채취한 곳과 동일한 조이에 두고 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굴들이 남겨진 껍데기에 붙어 자라나 이듬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4명 전원에게 조개류 채취 면허 미소지, 껍데기를 까지 않은 굴소지, 그리고 채취 한도를 초과하고 기준 크기 미달 굴소지 등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정확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패류 불법 채취에 대한 벌금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스틸라쿰에서 만취의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몰던 쾌속 보트가 대형 여객선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시레프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요일 오후 5시쯤 스틸라쿰 여객선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한 남성이 기절한 채 엄청난 속도로 보트를 몰고 있던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보트는 두 척의 여객선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뒤 해안가에 커다란 암초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 영상에는 조타장치를 잡은 사람 없이 앞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은 보트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충돌 직후 보트는 암초에 수직으로 처박혔고 물 밖으로 튕겨나간 21세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암초 위로 기어 올라와 웨스트피어스 소방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구조 보트 당시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성에게서 강한 술 냄새가 났다며 그를 해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보트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셰리프국은 2026년 보팅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해상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라며 다행히 대형 참사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스틴 카운티 보스턴 하버 인근 해상에서 뺑소니 보트 충돌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릭 샌더스 서스틴 카운티 셰리프 국장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9시 반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형 보트 한 척이 소형 선박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물로 튕겨 나갔고 대형 보트는 멈추지 않고 물에 빠진 피해자 위로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보트는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다가 잠시 후 일대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사이 보스턴 하버 마리나에 있던 주변 시민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물에서 사투를 벌이던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했습니다. 샌더스 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물 밖으로 구해낸 모든 목격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가 피해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영구적인 흉터나 신체적 훼손이 남을 수 있다는 심각한 상태이며 정확한 신원과 현재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 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 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17-070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네, 라디오 게시판 전해드리겠습니다. 퓨얼랩에 새로 오픈한 이 먹자 바비큐는 5월 10일 어머니날 하루를 올 유캔 잇으로 39불 99전에 모신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족과 함께 어버이날 먹자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먹자 바비큐는 214 39가 에비뉴 퓨얼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53-904-8302, 904-830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타바페 위치한 1매상 6,000불 이상 순두부집을 100만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터힐 최고 장소 경영시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 있습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합니다. 유타베에 있는 1매상 2,800불 햄버거샵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 38만불에 매매합니다. 자세 문의는 425-772-1876번, 425-772-187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서울대 트리오가 부르는 젊은 연인들 준비했고요. 잠시는 바른 말 고운 말, 이어서 K-POP 커넥션이 이어집니다. 예, 오늘 하루 어제에 이어서 무더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잘 슬기롭게 하루 보내셨길 바라면서 내일은 그래도 다시 또 기온이 좀 내려가서 예년 기온으로 간다고 그러죠. 네, 저는 또 내일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에 말짱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함께 쓰여서 속속들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결국 말짱 물거품이 되었다. 저 친구 술 끊었다더니 말짱 거짓말이었군. 같이 표현할 수 있죠. 말짱의 뜻풀이에 나온 속속들이라는 말은 깊은 속까지 샅샅이라는 뜻으로 나는 그에 대해서라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입시 부정의 내막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속속들이라는 뜻이 있는 표현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으로 미주알, 고주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미주알은 학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고주알은 특별한 뜻 없이 앞에 있는 미주알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 덧붙인 말에 불과합니다. 속담 미주알, 고주알 캔다란 말은 일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자세히 알아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미주알, 고주알, 밑둘이, 콧둘이 캔다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밑둘이는 둘레의 밑부분이라는

0: 이메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 뉴스레터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lalp and 1230 KWI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저희 아버님은요, 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손자 하굣길에 데리러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꼭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직접 H마트에 가시네요.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Do you love to sing? I'm DJ Brian and I'll be back right after this song.

0: All right, we just heard Boy Next Door with Serenade.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아우.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2: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 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3: 타코마 우블링 And now get ready for more music. We've got Soyou with See Through and Close Your Eyes with Pose. Can't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능이란 뜻의 영어, 우리가 선물로 알고 있는 기프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의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선물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왕 받았으니 우리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활용해야겠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들국화의 내가 찾는 아이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운동했으면 참 잘했겠네.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 은근히 듣는 분들이 계시죠. 남이

오르던 재능, 숨은 재능이 뒤늦게 발현돼서 그렇기도 할 텐데요. 일찌감치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운동 열심히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한다면 분명히 앞으로는 더 재밌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익힌 만큼 자신감 붙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 LP카페 영업 준비 마쳤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유숙님께서 오랜만에 다녀가셨고요. 또 심재조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와 함께 비행기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어요. 비행기 타고 싶네요. 김지수님께서는 사연 소개된 날 적어주신 글인 것 같은데 어머 노디 지금 도서관 앞에서 커피 마시며 듣죠.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요 하셨거든요. 김지수님 지금 이 시간엔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소영님 대한민국 인기가요라 쓰고 사랑이라 읽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소영님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에서 다시 모이죠. 민혜경의 미니스커트 이어서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합니다. 여성시대

지난 추억이 턴테이블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LP카페.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지난날의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감상하실 곡은 1974년에 세상에 나와 사랑받은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입니다. 이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양희은은 주로 김민기의 곡으로 활동했죠. 그러다 이 시기부터 다른 뮤지션들의 곡들을 받게 됩니다. 내님의 사랑은 이 곡은 따로 또 같이 멤버이기도 했던 이주원의 곡입니다. 당시 양희은은 이 곡 외에도 이주원이 작곡한 한 사람, 넌 내 꿈을 펼쳐라를 불렀는데요. 노래들이 낭낭한 그의 목소리와 잘 어울리면서 모두 히트했습니다. 이후에 이주원은 내님의 사랑은을 직접 불러서 따로 또 같이 3집 앨범에 싣기도 했는데 오늘은 양희은 버전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소개해드릴 곡은 조진원, 홍종임의 사랑하는 사람아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아는 TBC 라디오 7시의 데이트에서 개최한 듀엣 가요제 사랑의 듀엣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노래는 곧바로 큰 인기를 누렸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같은 제목의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라는 작품인데 1981년에 개봉했고요. 정윤희와 한진희가 주연을 맡았고 이후에 똑순이로 유명해진 김민희가 아들 역할을 맡아서 시리즈로 3편이나 나왔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아역이었던 김민희의 눈물 연기가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 이어서 조진원과 홍종임이 함께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럴 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1: 우블링.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추억의 LP 카페. 이번엔 1992년에 발표된 박광현의 노래 재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현은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를 만든 뒤부터 작사가 작곡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이후에 솔로 가수와 밴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음악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대마초 사건 등 음악 인생의 굴곡을 겪게 됐죠. 오늘 들으실 재회는 지난 시절 사랑했던 그녀의 행복해 보이지 않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노래는 발표 당시엔 서태지와 아이들에 가려져 있었지만 음악 좀 듣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박광현 3집에선 김건모와 부른 함께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오늘은 재회를 들어보시죠. 그럼 박광현의 재회와 함께 들을 곡은 색종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93년에 발표된 밴드 색종이의 음악성과 감성을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당시 과소비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오렌지족들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는데, 그들의 감정과 이별의 아픔을 솔직하게 그려냈습니다. 노래 중간에 내레이션 스타일의 랩은 지금에 와선 조금 촌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추억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좋은 요소이기도 하죠.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박광현의 재회, 그리고 색종이가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건.

오늘 LP 카페에서 전해드린 추억의 음악들은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 조진원 홍종임의 사랑하는 사람아, 박광현의 재회 이어서 색종이의 사랑이라는 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건너갑니다. 작은 거인입니다. 일곱 색깔 무지개.

0: 낯선 곳을 여행하듯 몇 분간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여행 가이드 신세미 음악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는 스마트폰 진동과 벨소리 중에 네. 어느 쪽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세요?
1: 진동과 소리 중에 이제 어느 것에 더 민감하냐 이런 얘기신 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소리 지하철 탔을 때 이제 누군가의 벨소리가 크게 울리면 정말 깜짝합니다. 오히려 좀 진동은 본인에게만 그 진동이 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진동 소리엔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벨소리는 언제 들어도 놀라움을 주는 것 같아요.
0: 가끔씩 막 엄청나게 큰 네. 벨소리가 울릴 때가 있죠.
1: 정말 천지개벽한 듯한 그런 음량으로 울릴 때가 있죠.
0: 맞아요.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들어볼 언타이틀 곡 어떤 노래일까요?
1: 네, 오늘은 언타이틀 코너라면 정말 그냥 숙명적으로 소개해야 할 것만 같은 언타이틀 그룹의 1집 앨범 무제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아, 예.
1: 네, 2인조 그룹인데 유건영과 서정환 이렇게 두 명으로 이뤄진 그룹이죠.
0: 언제 데뷔했었죠? 언타이틀이? 네,
1: 96년에 데뷔해서 거의 한 3년 정도 정말 짧지만 이제 뜨겁게 활동하고 해체를 했는데요.
0: 예.
1: 이 중에서 이제 멤버 중에 유건영은 이제 또 작곡가 로 전향을 해서 훌륭한 음악들을 또 많이 남겼어요.
0: 그 유명한 강남스타일. 네.
1: 다들 아시는
0: 그쵸.
1: 그 강남스타일이 아무래도 유건영의 작곡 음악 중에 가장 유명할 것 같고
0: 아, 글로벌 히트곡인데요.
1: 네, 또 뭐 B 아니면 뭐 싸이나 G.O.D의 음악들도 썼었는데요. 이렇게 그룹 활동 이후에도 가요계에 좀 다양하고 좋은 음악들을 남긴 이들이 이제 시작부터 좀 음악을 대하는 각오가 남달랐어요.
0: 네.
1: 음악 장르나 이제 색깔에 구애받지 않고 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언타이틀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그룹의 방향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하고 시작을 하면 대부분 이걸 데뷔 앨범에서 본격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0: 아무래도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실제로 진짜 1집은 정말 다양한 장르와 색깔의 음악들로 채워져 있고요. 일명 이 태권도 춤을 선보였던 그 타이틀곡 책임져가
0: 아,
1: 또
0: 기억나네요.
1: 네, 인기가 있었고 이제 수록곡 중에서도 R&B 발라드풍의 조금 더라는 곡도 있었고요. 또 일렉트로닉 쪽의 장르로 조금 더 기울었던 그 하우스풍의 음악 자존심이란 곡도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1: 이렇게 다양한 앨범 수록곡을 가진 앨범 중에 오늘은 마지막 트랙인 오늘 밤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0: 오늘 밤이요?
1: 네, 이 곡에는 또 업타운의 윤미래가 피처링을 했었습니다.
0: 네.
1: 이 곡은 조금 더 힙합의 문법을 살렸던 곡인데 이 곡을 또 2.5집을 발표할 때는 진주의 피처링으로 바꿔서 이제 또 리믹스를 해서 다시 발표를 했었어요. 이 리믹스 버전으로는 또 방송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버전을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오리지널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0: 네,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오래 기억되는 듀오 언타이틀의 오늘 밤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언타이틀의 오늘 밤,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문득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어반자카파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옴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옴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옴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옴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현주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우리 막내랑 동갑인데 오늘 훈련소 들어간대요. 지금쯤 헤어졌으려나? 소민아, 군생활 잘하고 오느라. 아프고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라고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이들만 보면 응원하게 되죠. 길 가다 거리에서 군인들만 봐도 등 한번 툭툭 두드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뭐 식당에서 군인들이 식사면 대신 계산해주는 어른들도 있다는데요. 야, 소민군 몸 건강히 군생활 잘 하시기를 저도 빌어봅니다. 이현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프고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소민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얼마 전 관공서에서 꾸준히 일하고 싶다고 사연 남기신 공은집님께서 노디 5월 근무 대략적 스케줄로 왔는데 아마도 관공서에서 격일로 일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학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할 책도 샀답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공은집님 바라던 대로 되신 거죠? 예, 격일이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된 것 같은데 공부하시려고 어학책도 사셨다는 거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긴 것 같고 계획대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 흐뭇합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공은집님. 오늘 끝고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루시드 폴의 봄눈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시들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관종 내과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ualat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환승장 같아요. 나흘째 쉬고 있는 사람, 오늘 하루만 일하고 내일 또 쉬는 사람, 그냥 평범한 월요일을 보낸 사람까지. 걸음의 속도도 표정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결국 같은 통로를 지나 같은 밤으로 들어섰네요. 어떤 하루를 보냈든 지금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오늘과 내일의 환승 준비는 무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라는 다음 열차를 타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면서 지금부터는 자리를 잡고 음악에 살며시 기대보는 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4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아이유의 밤편지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누군가는 내내 쉬고 누군가는 계속 일만 하고 또 누군가는 쉬다가 일하다 하는 여러 형태의 하루를 보면서 지하철 환승역이 떠오르더라고요. 각자 다 다른 노선을 타고 왔지만 결국 같은 승강장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 시간도 어쩌면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1년도 윤상일 집 테이프 늘어지게 듣던 생각이 나네요. 경수님 보내주셨어요. 윤상의 잊혀진 것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이신의 나의 너에게, 드라마 우리들의 전국 OST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빈 공간을 채우러 나왔어요. 쉬는 사람도 빈 곳을 채우는 사람도 꿈과 함께네요. 고니님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출근하고 허디 기다리면서 출첵했어요. 듣다가 잘게요. 9167님. 긴 연휴 덕에 서울숲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일인데도 서울숲에 가득하여 자세히 구경은 못했지만 힐링의 시간 즐겁게 보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기차 타고 밀양으로 당일치기 여행 때문에 무척 설레고 있어요. 2시간 꿈은 음악으로 힐링하겠습니다. 푸하님 잘 오셨어요. 사실 이런 때 유명한 곳에 가면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걸 알지만 알면서도 또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런 느낌을 즐기는 것도 또 휴일만의 매력이니까 괜찮으셨나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5329번으로 청해 주신 조장혁의 노래입니다. 러브.

조장혁의 러브 그리고 유엔의 노래 선물까지 이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어느 밤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가는 골목길. 이미 어둑해진 길을 가로등이 드문드문 밝히고 있었다. 내 앞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밤중에 산책이 가벼웠던지 두 사람이 잡은 손은 그네처럼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었다. 보폭을 맞춰 걷던 모녀가 어느 가로등 아래에서 멈칫 걸음을 멈췄다. 엄마, 이거 무슨 향기? 라일락. 그게 다였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은 동시에 밤하늘을 올려다봤고 순간 아이와 엄마의 뒷모습에선 라일락 꽃향기가 그윽하게 피어나는 것만 같았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고 짧은 대화였는데 그런데 왜 그 장면이 이토록 오래 기억에 남는 걸까? 가로등 불빛이 만든 작은 반경 안에는 라일락 향이 갇힌 듯 머무르는 것만 같았고 어느새 엄마가 된 그녀도 그 순간만큼은 꽃향기에 마음을 빼앗기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보였다. 밤의 끝자락에서 5월의 밤 가로등 아래 라일락 한 그루 우리도 잠시 소년과 소녀로 돌아가는 그런 가벼운 시간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0: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임재범의 음성이었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1: 타코마 우블링. 엄마랑 2박 3일 순천 여행 끝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함께 하는데, 환승한 인천 6번 버스 안에서 꿈음이 흘러나옵니다. 모레부터 출근이기에 내일 하루는 나만을 위한 휴식 타임. 잘 들을게요. 0420님. 안 그래도 오늘 순천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 어디서 봐서 막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낮에. 네, 순천에 다녀오셨군요. 아, 그리고 5186번으로는 오늘 오랜만에 가족 다 같이 외식을 했어요. 아빠가 외식을 안 좋아해서 다 같이 하는 외식은 연례 행사 같거든요.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저희가 사드리려고 갔는데, 아버지는 내일 어린이날이 먼저라면서 계산을 해주셨네요. 덕분에 배 터지게 잘 얻어먹고 왔습니다. 어린이였군요. 아, 좋으셨겠다. 어린이 대접 받으셔서. 그리고 저는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어 주말에 일하고 주중에 이틀 정도 쉬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열리라고 오늘 놀았는데요. 날씨가 도와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새로 입고 나간 꽃가옷에 토마토 소스를 흘려 얼룩이 생겨도, 스웨이드 운동화가 밟혀서 자국이 생겨도, 하하 호호 웃었던 하루입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그게 중요한가요? 내가 오늘 기분 좋게 잘 나들이하고 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0005번으로 보내주셨고요. 하루 꿈음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방울님은 야근하고 들어가는 버스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 잘 숨겨놓으라고 남편에게 신신당부하고 나왔는데, 내일 아침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고단한 하루 끝 유일한 설렘이네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선물이라면 또 그 반응, 정말 해맑게 웃고 좋아하고 까르르 터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건 또 부모님이 받는 선물인 거겠죠.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오전 일찍 가볍게 산책 다녀왔어요. 새파란 하늘과 초록나무 사이로 햇살바다 그림자가 길바닥에 이렇게 예쁜 하트로 인사를 하네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사랍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366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요? 이게 저는 어디서 하트 조명을 위해서 이렇게 쏘아서 바닥에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햇살을 받아 그림자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것도 핑크색이에요. 약간 너무 예쁜데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8890번으로 청해주셨어요. 김광진의 노래입니다. 동경소녀.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30년 농업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2: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스위트피 키스키스. 네,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 한국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챙길 것도 갈 곳도 많은 5월.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시죠? 이럴 땐 여행자의 마음이 되는 게 최고랍니다. 여행지에선 길 좀 잃어도 이것도 추억이지 하고 웃어 넘기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지금 내 눈앞의 작은 풍경에 감탄하게 되는 거죠. 행사가 아주 많은 이번 한 주.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내 일상을 여행하듯 조금은 여유롭게 해보는 겁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부가킹스 그리고 윤도현이 함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행사가 굉장히 많은 한 주잖아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김대환 씨는 5월에 날이 좋아서 한강에서 인사드려요. 네, 글을 주셨네요. 한강. 이 둔치 쪽이 참 잘 되어 있죠. 벤치도 많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대환 씨도 역시 이 여유로운 5월의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씨 1895-5995번 이상은 씨의 노래 신청하셨죠? 사랑할 거야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2309 정광자 씨의 신청곡 김동률의 출발 두 곡이었죠. 날씨가요? 날씨가 끝내줍니다. 전용선 씨. 그러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그냥 저 그림만 봐도 끝내주네요. 어제는 그렇게 흐림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아주 멋진 날씨로 변했습니다. 8728번 오늘 하루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어르신들께 다니며 카네이션 미리 달아드리느라 11,550보를 걸어다녔어요. 아, 어디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다 달아드리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8728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다리 이렇게 좀 푸셔야죠. 제가 가서 그냥 마사지라도 딱 해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 신청하신 여러분들의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사연 신청곡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 선정되신 한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7944-1415-003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장필순, 한동준 씨가 함께 부르죠. 내 마음의 풍금입니다.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How are you?

0: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에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이민 EB5, 소액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델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 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4: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5: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우블링.
6: 존 박 이상한 사람 7493-0568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김기현 씨는 경북 고령에서 캠핑 중이신데 바람이 무척 분다고 적어주셨어요. 텐트 뭐 위에 치는 타프 이런 거 팩 잘 박아놓으셔야 됩니다. 바람 심하게 불면 그런 거 하나 혹시라도 휙 하고 빠지면은 아주 곤약을 치릅니다. 미리미리 잘 예방해서 멋진 캠핑 하시기 바랍니다. 6376번, 하늘이 너무 멋져서 그냥 동네 공원 한 바퀴 돌며 시원한 커피 한 잔에 너무 행복하네요. 거기에 가요 속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마치 숲속의 하모니 같아요. 동네 공원 한 바퀴를 돌면서도 숲속의 하모니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6376님의 이 여유 멋집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구정숙 씨가 멀리서 보내주셨네요. 베를린 가는 기차 안에서도 우와 가요 속으로가 들리네요. 승화 씨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언어장벽에 뚜벅이 여행자라 해프닝도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적어주셨군요. 구정숙 씨, 건강한 여행, 멋진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이 모두 추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좋은 추억들 만드세요. 원성남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유심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멋있네요. 재즈 가수 말로가 부른 피리 부는 사나이였습니다. 윤원아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참 멋지게 해석을 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1405번 연휴 중 이틀 쉬고 어제 오늘 내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너무 오래 쉬면 후폭풍이 있어서 적당히 일하는 게 더 괜찮습니다. 평소보다 여유 있게 들을 수 있고요.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또 일하고 계신 1405님의 글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542번 연휴 후 출근했더니 살짝 지루한 오후네요. 하지만 내일도 휴일이니 힘내서 일해야지. 이런 기분 더 좋지 않습니까? 쭉 쉬는 것도 괜찮지만 마치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 오늘 더 자도 돼. 이런 여유를 만끽하는 그 순간 행복하잖아요. 진대영 씨는요. 그윽한 커피 향에 좋은 지인과 승화 씨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과 함께 듣고 싶군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형님이 알아서 들려주세요. 아, 예, DJ한테 그냥 알아서 들려달라고 하신 거죠, 진대영 씨. 어떤 원장님이실까요? 일단 좋아하실 만한 노래. 아, 이러면 제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아,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 정해주시면 되잖아요. 노래 많은데. 이거 어때요? 김성윤 씨가 신청한 노래이기도 한데요. 조용필 씨의 바람이 전하는 말입니다.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보험은 개인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서비스는 에이스보험.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코요태의 순정 0677번,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민혜경 씨의 당신과 나는 4406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윤정아 씨, 오늘은 제 딸 진영이가 29년 전 태어난 날이고 저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 엄마와 따님이 다 같은 생일이네요, 오늘이. 아, 이것도 참 재밌네요. 두 분 축하드립니다.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소녀시대의 G. 오랜만에 듣네요.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My first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볶음, 매콤 촉촉한 닭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이누드 김관종 내과 최첨단 환자진료 전산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관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2: 간병은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3: 전 직장에서 일할 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 생명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으로 일하는데 보험이나 휴가나 베네핏이 너무 좋습니다.
4: 좋은 세상 좋은 삶 대한부인회 2535-5352 535-4202 직접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 저희 아버님은요, 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손자 하굣길에 데리러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꼭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직접 H마트에 가시네요.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잡히지 않는 한 줄기 빛 송골매의 노래였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8178 김종민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송골매의 노래를 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잡히지 않는 한 줄기 빛, 한 줄기 빛. 송골매의 노래였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8178 김종미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송골매의 노래를 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 이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 5월 13일 개봉합니다. 해외에서는요, 보헤미안 랩소디를 뛰어넘는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영화 마이클 관람 원하시는 분들 앞에 영화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추첨해서 두 장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왜 굳이 이렇게 가요 속으로 왜 영화 초대권이 왔을까? 마이클, 중장년이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와, 마이클 재밌겠네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0: 기알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1: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4: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5: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6: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 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6회닛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7: 타코마 우블링. 소향의 이전니, 조정희 씨가 신청하셨고요. 이준호 씨도 이전니를 정해주셨군요. 그 전에 들었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아, 요즘 아주 핫한 노래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8106 하정숙 씨, 5542번으로도 악뮤 노래 정해주셨고요. 김흥선 씨가 요즘 이 노래에 빠졌는데 악뮤 노래 다 좋아요. 하트하트. 좋더군요. 푹 빠지겠네요. 송영순 씨, 잠깐 산책한다고 나와서 날씨와 음악에 취해 아파트 밖 산책로까지 나왔습니다. 오, 그래요. 나도 모르게 계속 발걸음이 이어지고 뒤를 한번 보면 우와 이만큼 왔어? 혼잣말이 나오죠. 그럴 때는 그냥 쭉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진희 씨 아들 며느리는 출근했고 유치원이 휴원이어서 손녀를 보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쁘네요. 유치원생도 되고 요리사도 되고 5살 소꿉친구도 되고 잠시 승화 씨 목소리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 쉬시면서 음악 들으시고요. 또 손녀와 함께 시간 보내셔야죠. 조진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들어볼까요? 전정희 씨가 신청하신 이문세, 파랑새.

시가에 지저귀는 파랗새 마음의 바다 흐른 파랗새 부시신 내게 이시에 예뻤어 널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어

도시 아이들 달빛 창가에서 이종윤 씨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9863번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으로 부모님 모시고 동서내랑 11명의 대가족이 2박 3일 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함께 라디오 들으며 노래 따라 부르는 아들도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드님들 달빛 창가에서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 대가족이 함께 했던 여행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여행이었겠어요. 9804번 경주는 태풍 온 줄 알았어요. 청보리 보러 분황사 갔다가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도 하늘은 너무 예쁜 하루네요. 어이구 날아가시면 안 되죠. 날씬해서 9804님 조심해야 돼요. 바람 불 땐 뭐 좀 잘 좀 잡고 계세요. 0602번 전 비율제 학원 강사여서 오늘도 아침부터 수업하고 일찍 끝내고 왔습니다. 김치 담그려고요. 예, 일도 다 마쳤고 가벼운 마음으로 맛있게 김치 담그시기 바랍니다. 0602님, 저는 음악을 띄워드리죠. 신현목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수만 파도.

0: 진짜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 김원중 씨의 직녀에게 5월의 향이 저를 20대 청춘으로 되돌려줍니다. 5663번으로 지금 아카시아 향 이렇게 맡으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아파트 이런 노래들 지금 들으셨잖아요. 혹시 PD 바뀌었나? 뭐 이러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오늘 로제, 뭐 소녀시대, 악뮤 이런 젊은 음악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렸는데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 자, 승용차로 이동하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차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들으시면 좋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린 노래입니다. 우리 송금필 PD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죠.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9843번으로요. 아들이 오랜만에 휴가 나와서 같이 듣고 있는데 곧 복귀해야 해서 서운하거든요. 아들은 해맑게 옆에서 이등병의 편지 신청해달라고 하네요. 이등병의 편지. 김광석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복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드님.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가요 속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곡이에요. 김장훈 씨와 많은 친구들, 가수들이 함께 부른 노래죠. 고속도로 로망스. 자, 지금 고속도로 위엔 차 막히는 곳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박경순 씨, 박영수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k.
1: 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김희명 목사의 말씀입니다.
2: 우리는 실로 경악할 만한 노아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무관심과 불신과 조롱, 조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리고 고난과 고독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지켜내 노아 홍수의 대심판의 빗줄기를 뚫고 그 물의 전적인 심판을 뚫고 위로 비상하여 유유히 심판의 매개물 위를 방주로 운행하던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하체를 드러내어 잠들어 있는 모습. 이건 충격적이고 정말 경악할 만한 모습이죠. 잠시도 120년 동안,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 1년 이상의 기간을 영적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노아가 그 세월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무의식의 세계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미요, 그리고 믿음의 거장, 그리고 영웅, 믿음의 영웅, 그 이미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고 그 안에 감추어졌던, 덮였던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에 깊이 취하여 하체를 벌거벗은 채로 드러내어 놓고 늘어져 있는 이 장면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과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르고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자태를 유지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자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정말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므로 거두어지게 되면, 그가 아무리 아담이라 해도, 또 제 아무리 노아라 해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종막을 고하는 이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노아 가족들에게 노아는 전설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비난과 온 세상의 부정과 온 세상의 외면을 상대해서 그 홀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의 권위는 온 세상에 우뚝 현저하게 세워졌고요. 그렇지만 그가 높이 올려진 존재가 된 만큼 그의 추락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추락은 심히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고, 한때 전능하고 위대하여 못하는 것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그 아버지,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모습을 대하게 되면서 그 자식들이 취하는 태도가 우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여덟 식구,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노아의 아내, 이렇게 다 방주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가 이게 옳다고 하여 그것을 다 따르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온 세상이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이 워낙 확고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그리고 그의 의로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그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하여 아버지를 따르게 되었고 결국 온 세상이 틀렸고 내 아버지가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노아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노아, 아버지를 향한 한없는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노아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왜 깨어졌을까? 우리 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되기를 바랍니다.
1: 이제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김유명 목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문의와 신앙 상담은 253-368-6250 시애틀 중앙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시는 라디오 한국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6: What makes a cup?
7: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8: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인지를 놓고도 평행선이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9: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0: 입장 재확인입니다.
1: مواردی است که صرفاً گمانه‌زنی است. ما در این مرحله در مورد هیچ چیز دیگری جز توقف خاتمه کامل جنگ.
0: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2: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0: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란이 주고 있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방식보단 해운사와 보험사, 국가 간의 운항 경로를 미군이 직접 조율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elling Trump to fix this and to stop this war, but he seems determined that he can wait out Iran and that he will win.
4: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평화적 해법이 될지 아니면 전쟁 재개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일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광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우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우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

0: 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0: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2: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UAE에 대해 미사일 공습까지 재개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 TV가 공개한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화면입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피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란 매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들을 표적삼은 이란 소형보트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4: We are suffocating the regime and they are not able to pay their soldiers.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3: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이나 이란 소형 보트가 격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력 공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후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도를 넘는 공격에 인내하기 어렵다며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휴전 이후 걸프 지역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동 일대 군사적 충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단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에 있는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7: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6: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8: To Iran.
6: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0: 네, YTN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미라연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주택 보험료가 올해 16% 인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1: 보험사들이 대규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약 100만 가구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AAA 계열사인 인터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 오브 오로모빌 클럽은 단독 주택 보험료를 11.2% 인상하는 방안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콘도와 렌트 보험료는 각각 20.5%, 27%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 보험사인 트래블러스 인슈어런스 역시 주택 보험료를 6.9% 인상하는 대신 렌트와 콘도 관련 보험료는 각각 17%, 22.8%, 19.6%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연간 약 1,650달러에서 13,100달러로 크게 오르는 등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래블러스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60%가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보험사가 커버하는 주택수는 약 76만 가구에 달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번 조치가 보험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신규 보험 인수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 추진은 보험료 산정 방식을 변경한 일명 지속가능 보험전략 개혁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사들이 재해 위험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국은 두 보험사의 인상안에 대해 수락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택보험료가 올해 평균 1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도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김현지입니다.
0: 귀네 카운티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안이 지역의 저소득 전용 아파트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변성환 기자입니다.
2: 귀네 카운티 수안이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회의를 통해 수완이 맥기니스 페리로드 인근 6.45에이커 부지에 174세대 규모의 저소득층용 어포더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득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을 제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귀네 카운티가 추진 중인 2026년 연례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카운티 내 부족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목표와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수완이와 같이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이러한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주거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건설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운티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보조금 등을 활용해 수완이뿐만 아니라 피치트리 코너스의 호텔 전환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완이 아파트 단지의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입주 조건은 추후 세부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변성환입니다.
0: 지난 토요일 실시된 북텍사스 지방선거에서 지역사회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지표들이 확인됐습니다. 달라스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북텍사스 전역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교통정책 그리고 주요 도시 리더십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형 채권 발행안부터 교통체계 시장선거까지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다뤄졌습니다. 달라스 교육구에서는 노후 학교 재건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인 62억 달러 채권안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또한 포트워스에서는 도로 정비와 공공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8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안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정책도 중요한 투표 대상이었습니다. 에디슨과 하일랜드 파크, 유니버시티 파크 유권자들은 다트 참여를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롤튼, 알링턴, 프리스코, 얼빙, 켈러 등 도시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특히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인 캐롤턴에서는 현직 스티브 바빅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한인이 출마해 주목받은 시의회 플레이스 포 선거에서는 리사 서터 후보가 54.23%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처음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 마이크 송 후보는 39.98%를 득표해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교육과 교통, 도시개발 등 북텍사스 전반의 생활 환경과 재정 운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1: 우블링. 지난번에 보험 바뀌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0: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3: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더럴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0: 이벤트.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의 데이트, 오늘 한혜진 씨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요 1부, 2부 네, 이종 제가 대신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첫 곡, 쿨, 아로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날씨가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여름으로 갔습니다. 자, 올 들어가자마자 날씨 확 바뀌었죠. 4월 달만 하더라도, 아, 이게 봄이 오나 싶었는데요. 자, 5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인데요. 어제가요, 그 시태공황이 81 도를 기록하면서 34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현재 지금 잠깐 제가 살짝 바깥에 보니까요, 구름 한점 없는 아주 맑은 푸른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온도 현재 한 10도, 평년보다 한 10도 이상 웃도는 그런 날씨인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77도에서 한 79도 때 정도입니다. 자, 야외 활동 시에는 조금, 그쵸, 약간의 가벼운, 네, 반팔 차림이 적당하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만큼, 그 차단제,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거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고온 현상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갑자기 서해안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60대 중반 후반대가 10도 이상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는 훨씬 더 선선해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네, 날씨가 갑자기, 그쵸, 여름 날씨로 가서 기온 변화가 급격한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 해치기 쉽습니다. 면역력 약하신 분, 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on't you-

0: 네, 신나는 여름 노래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포지션의 Summer Time이었죠. 네, 앞서 들으신 곡 정지혁 Seasons in the Sun 그리고 네, 김장훈의 동료 가수들이 함께 부른 고속도로 로망스 전해드렸습니다. 12시 46분인데요.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 전화 206-556-3457, 206-556-3457.
2: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세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3: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4: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6: 김경숙입니다.
4: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7: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질병은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1: 전 직장에서 일할 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 생명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으로 일하는데 보험이나 휴가나 베네핏이 너무 좋습니다.
2: 대한부인의 이사장 박명래입니다. 여러분의 대한부인회는 좋은 세상,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1,800명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간병인들을 대한부인회 가족으로 정중하게 모십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시간에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삶의 보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 좋은 세상, 좋은 삶. 대한부인회 253-535-4102 535-4202 직접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4: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바른 음식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제품부터 건강을 생각한 올게닉 제품까지 내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H마트

네, 나에게로 떠난 여행 버즈였습니다. 예, 이 게시판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광고인데요. 유튜브 앞에 위치한 1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을 100만 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터힐 최고 장소에 경영시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 있습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하고요. 유튜브에는 1매상 2,800불 햄버거 샵에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에 38만 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425-772-1876, 425-772-1876, 심상준 부동산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퓨얼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네, 한식당 먹자 코리안 바베큐가요, 문을 열었다고 하죠. 214 39가 에비뉴 퓨얼럽에 위치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는 질 좋은 프라임 고기는 물론 다양한 한식 메뉴와 또 깔끔한 밑반찬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먹자 코리안 바베큐. 문의 전화는 253-904-8302, 253-904-8302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1: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2: And you're listening to Radio Hangul.
3: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1450 KSUH Pyeola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네, 이번 첫곡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날씨가 완전히 여름 날씨입니다. 자, 지금 이란이 상태가 지금 상당히 다시 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함의 호위 작 작전을 시작했다고 오늘 발표했죠. 미국의 자유작전입니다. 자, 이란 매체는 또 미 호위함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협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란의 미사일 두 발에 피격돼서 퇴각했던 그런 뉴스가 있지만 현재 이 국방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자, 미군은 해협 재개방 과정에서 이란군과 교전하면서 이란 고속정 6척을 침몰시켰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아랍 에리미트는 오늘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15기를 요격했고 이 과정에서 푸자이라 정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자, 이란이 제안한 지금 14개조 이 평화안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불가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핵 포기를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란에는 지금 내부가 혼란스럽다고 하죠. 살인적인 물가 폭등과 경제 본설 인해서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지도부는 현재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중 이 봉쇄 그리고 이란의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와 물가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매우 유동적이고요. 미국의 호위 작전 강행 여부에 따라서 전면전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시각 1시 5분인데요. 전화할 말씀 듣겠습니다.
1: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3: 김경숙입니다.
1: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고마 본사 2535841369, 세털 사무실 425-358-3458.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0: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타코마
2: 제 아내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입덧이 심한 탓에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이 심하네요. 집에서 하루 종일 저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전 오늘 H마트에 들렀습니다.
3: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2: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쿠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쿠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네, 그대로 그렇게 피버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16분 30초입니다. 예, 1시 기준대로 지금 날씨를 잠깐 보니까요. 지금 조금 날씨가 흐린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온은 예년 평년보다 훨씬 따뜻한 상태입니다. 지금 약 64도에서 74도 분포대로 관측되고 있고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74도로 조금 더 기온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해안가는 상대적으로 더 낮고요. 하늘은 지금 구름이 조금 더 좀 껴 있는데요. 자, 하지만 한 오후 3시쯤에는 다시 또 걷히면서 맑아진다고 합니다. 습도는 지금 한 46에서 66도, 남서쪽에서 시속 7에서 8마일로 지금 약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낮 동안 기온은 더 올라갈 예정인데요. 오늘도 역시 한 77도 정도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역대에서는 또 거진 80도 육박하는 지역도 있겠고요. 네, 지금 자외선 지수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지금 보통입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는 더 올라가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니까요.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은 다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내일은 또 67도, 한 7도 초반대로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자, 어제보다는 조금 기온이 낮지만 어제는 뭐 80도가 넘었죠. 하지만 여전히 올 초 기준 상당히 높은 그런 편입니다. 네, 아주 오늘도 많이 더우니까요. 각별히 건강 그리고 충분한 수분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죄송합니다. 조금, 예, 약간의 미스팅이 있었네요. 네, 전화하면서 늦겠습니다.
1: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3: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라베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라베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전화 말씀 듣고 들어왔습니다. 들으시는 곡 키보이스입니다. 바닷가의 추억.

네, 4월과 5월의 바다의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키보이스였죠. 네, 바닷가의 추억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이요, 이런 날도 있었네요. 스타워스 데이라고 합니다. 스타워스 데이. 네, 이게 뭘까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5월 4일이 전 세계 팬들이 기념하는 스타워스 데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타워스의 명대사 포스가 함께 하기를 May the Force be with you의 발음이 5월 4일 뜻하는 May the Force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시애틀 항공 이 박물관 이 스타워스 캐릭터 코스튬을 입은 팬들이 모이고요. 관련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니들은 오늘 그 메리너스의 전설 랜디 존스 영국 앨범 기념 깃발이 걸렸지만 이 시내 곳곳의 만화책방이나 팝업스토어에는 스타워스 기념품 할인 행사가 또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및 게임,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는 새로운 스타워스 콘텐츠가 공개되거나 관련 게임들의 대규모 업데이트와 또 할인들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또 이런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이 스타워스 데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솔솔한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1시 32분인데요. 들으시는 곡 박양숙이 부릅니다. 어부의 노래.

0: 네, 허림의 인어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박영숙의 어부의 노래였습니다. 1시 38분인데요. 전화할 말씀 듣겠습니다.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3: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2: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3: 김권종 낭만 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2: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4: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5: 무한 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 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6회닛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0: 네, 김원중의 바위섬이었습니다.
1: 라디오 한국 게시판 생활정보와 공지사항입니다.

네, 부동산 정보입니다. 유튜브 앞에 위치한 일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 100만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터힐 최고 장소에 경영시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유튜브에는 일매상 2,800불 햄버거샵에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이 있는 가게에 38만불에 매매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심상준 부동산 425-772-1876, 425-772-1876번입니다.

큐클럽에 드디어 한식당 먹자 코리안 바베큐가 문을 열었습니다. 214-39가 에비뉴 퓨얼럽에 위치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는 질 좋은 프라임 고기는 물론 다양한 한식 메뉴와 깔끔한 밑반찬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일단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먹자 코리안 바베큐 문의 전화는 253-904-8302번 253-904-8302번입니다.

네, 라디오에서는 미국에 처와서 영화 서툴러서 생긴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5월 31일까지 저희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서 1등은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입니다. 3등은 100불, 가족 두 명에게는 각 50불씩 드립니다. 피얼랩의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비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얘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페더레이 워싱턴 9800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번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임상의 나의 옛날 이야기 준비했고요. 잠시 후에는 네, 예, 2시부터는 또 뉴스와 음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함께 행복한 오후 시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안녕하세요. DJ 최녹입니다. 2시와 3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와 신속 정확한 뉴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송창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토함산.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조롱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이 대형 쓰레기통 안으로 추락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은 미국의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단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늦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촉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은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붙여온 수식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선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러한 회담은 현재 일정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오는 14일에서 15일 이틀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현재라는 단어를 거론한 만큼 향후 북미 양측의 조율 여하에 따라 두 정상이 극적으로 회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을 비판한 뒤 주독 미군 감축과 자동차 관세 인상이란 연타를 맞은 독일이 미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공영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란 내 확신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이 두 정상 간 갈등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요한 바테풀 독일 외무장관도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며 독일이 미국의 긴밀한 우방국임을 강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구하면서도 외국 인력 유입은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2026 셀렉트 USA 투자 서밋 기조 연설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직원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하겠다며 L1 비자 발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현지 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무부는 국무장관 및 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여러분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언급된 비자 지원은 L1에 한정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 내부 인력에 미국 파견을 허용하는 제도로 공장 설립 초기 핵심 인력 이동에는 활용 가능하지만 협력업체 기술자나 대규모 현장 인력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0: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2: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3: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우블링.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1명 상금 300불, 2등 1명 상금 200불, 3등 1명 상금 100불,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씩을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주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수인 넘버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의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이민 EB5, 소액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벨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애틀 공립학교 소속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벤 슐디너 시애틀 교육감은 킹5와 인터뷰에서 휴대전화가 교실 내 심각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기기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이 소통하고 교사의 수업에 귀 기울이며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슐디너 교육감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격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세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의 중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일과 시간 내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도 기기 접근이 전면 차단됩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에는 전원을 끄고 보관해야 하지만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제한적인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의료적 목적으로 기기가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편의 제공이 요구되는 학생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며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됩니다. 일과 중 자녀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학생의 개인 휴대전화 대신 학교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시애틀 교육구 측은 워싱턴주를 비롯한 전국의 타 학군의 휴대전화 정책을 분석하고 5개 시범학교에서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이 학업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주내 각 시와 지자체가 민간 연구소와 계약해 음주운전 독성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으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워싱턴 주 순찰대 독성 연구소에는 수천 건의 검사가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심각한 적재 현상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의 기소가 지연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의 지지를 받아 주의회를 통과한 상원법안 5880에 바퍼거슨 워싱턴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주의회는 기존 연구소의 적재 해소를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는 주정부 연구소에만 적용될 뿐 지자체의 민간 위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리카 에반스 시애틀시 검사장은 현재 독성 검사 보고서를 받기까지 무려 22개월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검사장은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덤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에게 연방 지원금을 요청해 올해 말까지 관련 예산을 배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윌슨 시애틀 시장에게는 자동교통 단속 카메라 수익의 일부를 음주운전 사건 처리 비용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자금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주 미들랜드 피어스 카운티 수사 당국이 어제 새벽 경찰의 총격을 받고 도주해 인근 주택과 차량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시리프국 소속 보관관은 어제 새벽 2시쯤 미들랜드의 이스트 72번가와 이스트 9번가 코트 교차로 인근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2급 폭행, 도주, 지역사회 보호관찰 이탈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총격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피어스 카운티 무력 사용 조사팀에 따르면 보안관들이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차량을 에워싸자 잠에서 깬 용의자가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찰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퇴로를 확보한 뒤 보안관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총에 맞은 보안관은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현재 그의 총격 여부 상태나 여부나 이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몇 분 뒤 총격 현장에서 남쪽으로 1마일 떨어진 이스트 85번가와 이스트 9번가 에비뉴 인근에서 용의자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충돌 사고 흔적이 있는 채 시동이 걸린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피를 흘리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사유지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911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주택에 침입했다가 거주자들과 마주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신고된 남성의 인상착의가 추적 중인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킹5 뉴스를 통해 용의자의 신원이 23세 스카일러 켄트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켄트렐은 키 5피트 11인치 그리고 몸무게 약 225파운드의 체격이며 마지막으로 어두운색 후디 스웨트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로 했습니다. 경찰은 드론과 경찰견 부대를 동원해 3시간 반 동안 일대를 수색했으나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단서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 내용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 IT 업계에서 일해온 외국인 H1B 비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지자들 사이에서 미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면서 비용 부담과 신분 불안정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시애틀 타임즈가 H1B 신분으로 일하는 IT 인력 20명을 인터뷰한 결과 응답자 모두가 미국을 떠날 것을 고려하거나 이미 떠난 지인이 있다고 답했답니다. 자세한 소식은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 보겠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단순히 잠을 깨우는 각성제를 넘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재구성해 정신 건강까지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디카페인 커피조차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반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일랜드 코크 대학교 사다 APC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는 커피가 장 뇌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팀은 매일 석잔에서 5잔의 커피를 마시는 이들과 전혀 마시지 않는 이들을 비교해 장내 세균의 변화와 심리 상태를 추적했답니다. 확인 결과 커피는 카페인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했으며 우울감과 스트레스, 충동성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0: 8개 주 공중파 방송 네트워크 미라연 뉴스.
1: 캘리포니아의 주택 보험료가 올해 16% 인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2: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보험사들이 대규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약 100만 가구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AAA 계열사인 인터 인슈런스 익스체인지 오브 오로모빌 클럽은 단독 주택 보험료를 11.2% 인상하는 방안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콘도와 렌트 보험료는 각각 20.5%, 27%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 보험사인 트래블러스 인슈런스 역시 주택 보험료를 6.9% 인상하는 대신 렌트와 콘도 관련 보험료는 각각 17%, 22.8%, 19.6%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연간 약 1,650달러에서 13,100달러로 크게 오르는 등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래블러스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60%가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보험사가 커버하는 주택수는 약 76만 가구에 달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번 조치가 보험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신규 보험 인수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 추진은 보험료 산정 방식을 변경한 일명 지속가능 보험전략 개혁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사들이 재해 위험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국은 두 보험사의 인상안에 대해 수락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택보험료가 올해 평균 1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도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김현지입니다.
1: 귀넷 카운티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와니 지역에 저소득 전용 아파트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변성한 기자가 전합니다.
3: 귀넷 카운티 스와니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회의를 통해 스와니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근 6.45에이커 부지에 174세대 규모의 저소득층용 어포더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득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을 제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귀넷 카운티가 추진 중인 2026년 연례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카운티 내 부족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목표와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스와니와 같이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이러한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주거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건설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운티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보조금 등을 활용해 스와니뿐만 아니라 피치트리 코너스의 호텔 전환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스와니 아파트 단지의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입주 조건은 추후 세부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변성환입니다.
1: 지난 토요일 실시된 북텍사스 지방선거에서 지역사회의 방향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지표들이 확인됐습니다. 달라스 뉴스입니다.
4: 지난 토요일 북텍사스 전역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교통정책 그리고 주요 도시 리더십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형 채권 발행안부터 교통체계 시장 선거까지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다뤄졌습니다. 달라스 교육구에서는 노후 학교 재건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인 62억 달러 채권안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또한 포트워스에서는 도로 정비와 공공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8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안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정책도 중요한 투표 대상이었습니다. 에디슨과 하일랜드 파크, 유니버시티 파크 유권자들은 다트 참여를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롤튼, 알링턴, 프리스코, 얼빈, 켈러 등 도시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특히 한인상권 밀집 지역인 캐롤튼에서는 현직 스티브 바빅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한인이 출마해 주목받은 시의회 플레이스 포 선거에서는 리사 서터 후보가 54.23%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처음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 마이크 송 후보는 39.98%를 득표해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교육과 교통, 도시개발 등 북텍사스 전반의 생활 환경과 재정 운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민혜경의 노래입니다. 당신과 나.

0: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1: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0: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 무침도 드셔보세요.
1: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2: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3: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4: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세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5: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6: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디렉TV와 프론티어 피어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SBS 뉴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SBS 뉴스를 방송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SBS 인터내셔널이 워싱턴주 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5월 5일 어린이날 모니와이드 시작합니다.
8: 밤사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9: 이 배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성훈 기자입니다.
10: 사고가 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우말코 와인항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HMM 나무호입니다. 우리 시간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해당 선박에서 충격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선박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나면서 선원들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 이 화재 원인이 외부에 의한 공격인지 내부 선박에 의한 화재인지를 현재 확인하고 있으며 선박 화재가 진압이 완료돼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 우리 해경은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인접 5개국 해상 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구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두 척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선적이나 선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며 새로운 선박 통제선을 공개했는데 일부 한국 선박이 해당 통제선 내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란군 등 외부 세력에 의한 피격 가능성과 유실된 기뢰 폭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이 난 우리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미국이 어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탈출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1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작전과 관련해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화물선에 발생한 폭발을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으니 한국도 선박 보호 작전에 동참하라는 취지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에도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해방작전을 시작하자 이란이 맞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미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란 매체는 미 해군 함정이 미사일을 맞고 퇴각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군은 즉시 부인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계속 맞서는 상황입니다.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이란을 설득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13: We are just firing if fired upon. We are not the provocateurs here. But if the Iranians want to escalate here, we are willing to escalate.
12: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5.8%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8: 우리 배가 이란 공격을 받은 건진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미국의 이른바 해방작전이 시작된 이후 확전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공습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반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14: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현지 시간 4일 이란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3발, 무인기 4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멈췄던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에 대한 이란의 공습이 재개된 겁니다. UAE 토우국 중 하나인 푸자이라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3명이 다치고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석유산업단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전날 밤엔 UAE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이 이란군의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UAE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라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이며 안보와 안정, 영토 보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UAE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완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천명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싶었던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에도 긴장감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은 군이 최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레바논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없이는 정상회담도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9: 다음은 6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4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4%로 오차 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15: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41, 국민의힘 오세훈 34%로 조사됐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소수점까지 따져 7.6%포인트로 오차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즉 7%포인트를 벗어나 있습니다. 진보당 이상규 1, 개혁신당 김정철 1,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은 21%였습니다. SBS의 2월 설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대 오세훈, 양자 가상대결 지지도는 38대 36%로 오차범위 아니었는데 그때보다 격차가 벌어진 셈입니다. 중도층 응답자만 따져보면 정원호 42, 오세훈 32%였습니다. SBS의 2월 조사 땐 38대 31%였는데 격차는 두 번 조사 모두 오차범위 아닙니다. 연령별로 보면 40, 50대의 경우 정 후보가 오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할 거라는 응답은 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누구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정원호 49, 오세훈 33%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응답자들 가운데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서울 유권자 800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0.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9: 이번엔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4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36%로 두 후보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16: 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41, 국민의힘 추경호 36, 개혁신당 이수찬 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21%였습니다. 김부겸,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들만 따로 놓고 보니 김부겸 54, 추경호 23%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와 60대는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고 40대와 50대에선 김 후보 지지율이, 70대 이상에선 추 후보 지지율이 각각 더 높았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이다 84, 바꿀 수도 있다 15%로 조사됐는데 계속 지지란 응답은 김부겸 지지층 중 86, 추경호 지지층 중 8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김부겸이란 응답은 44, 추경호란 응답은 39%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대구 응답자들의 41%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44%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대구시장의 과제론 일자리와 서민경제 지원 정책 50, 로봇, 반도체, AI 등 미래 산업 육성 19,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14,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7,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7%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대구 유권자 801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9: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는 수기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는데 선거 역풍 조짐이 보이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17: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작 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과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한 불법 행위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18: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강조한 건 특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던 해석을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는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셀프 면죄 법안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의 일이라며 아무 입장이 없다고만 밝혀왔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권 결집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 발의 나흘 만에 정리해 나선 모양새입니다.
19: 최강의 광고 효과, 최고의 기업 홍보, 라디오 한국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0: 1230 KWI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안녕하세요. DJ 최녹입니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청하시는 노래와 뉴스로 4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SBS 뉴스 들으시면서 한국 소식 확인하셨습니다. 2부 첫 곡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목소리입니다. 장미.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세계 각국의 상업용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현지 시간 4일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방해받을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통제 해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특히 영국 해사 무역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시행을 발표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과 화물선 등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격에 따른 폭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며 이란의 위협으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선박들을 통과시키는 작전이 국제 유가 안정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란 원유의 90%를 수입하는 중국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며 중국은 그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우스베스트 항공에 탑승한 로봇 승객이 기내 수화물 규정을 위반해 항공편이 약 1시간 동안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일리메일과 피플즈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사우스베스트 항공 1568편은 출발 예정 시각인 오후 2시를 약 1시간 동안 2시를 넘겨 약 1시간 동안 활주로에서 대기했습니다. 항공편 지형은 휴머노이드 비밥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로봇은 행사 대여용 장비로 댈러스에 본사를 둔 전자업체 엘리트 이벤트 로보틱스 직원 에일리벤 아브라함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이 직원은 로봇을 위해 항공기 좌석까지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억만장자세 등을 억만장자세 등 고율 부유세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크루즈 상원 의원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6에 참석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올해 텍사스 최고의 부동산 중개업자로 여러 차례 추천했습니다. 역사상 뉴섬보다 더 많이 텍사스 주택을 팔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 등 고율 세금을 도입하려 하면서 자산가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을 풍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관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관종 낭만 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관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2: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근어,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터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릿 항공이 주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면 운항 중단을 선언하면서 고객과 협력사, 항공업계 전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스프릿 항공의 재정난과 파산 신청 사실은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었으나 5억 달러 규모의 정부 구제금융 지원마저 끝내 무산되면서 결국 돌연 운항을 멈추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여행 중이던 수많은 승객들이 대체 항공편을 구하느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델타 항공이 발이 묶인 스프릿 항공 승객들에게 할인된 운임을 제공하고 나섰으며 알래스카 항공 역시 타사 승객을 수용하는 상호 항공편 지원을 통해 피해 구제에 동참했습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 항공은 폭스 13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프릿 항공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이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프릿 항공과 노선이 겹치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상호 항공편 지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구직에 관심 있는 스프릿 항공 직원들이 알래스카, 하와이안, 호라이즌 항공에서 새로운 채용 기회를 모색해보길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코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의 명물인 1불 50센트 핫도그 콤보에 새로운 변화를 줬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던 가격 인상은 없었습니다. 기존처럼 1불 50센트 쿼터 파운드 핫도그와 무한 리필이 가능한 20온즈 탄산음료를 즐길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새로운 옵션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제 코스코 회원들은 탄산 음료 대신 16.9온즈 용량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생수 페트병으로 음료를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1980년대 핫도그 콤보가 처음 도입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탄산 음료를 즐겨 마시지 않거나 이동 시 뚜껑을 닫아 보관할 수 있는 병 음료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푸드코트 콤보 메뉴를 이용하려면 활성화된 코스코 멤버십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코스코의 연회비는 골드스타 회원 기준 65달러, 이그제큐티브 회원은 130달러입니다. 시애틀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후드 운하까지 원정을 와서 불법으로 대량의 굴을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워싱턴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지난달 조수간만에 차가 매우 큰 극저조 기간을 틈타 팔레치 주립공원 인근 101번 고속도로 주변 공공해변에서 조개류를 가득 채운 양동이를 미니밴에 싣고 있는 일행이 주닛 경사에게 포착을 했습니다. 차량이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주닛 경사가 다가가 굴을 검사하려 하자 미니밴 운전자는 자신은 돈을 받고 운행하는 라이드쉐어 기사일 뿐 굴을 캔 사람들은 아직 해변에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잠시 후 차량으로 돌아온 4명의 성인은 시애틀 지역 거주자로 굴을 캐기 위해 메이슨 카운티까지 차량을 대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이들 일행의 미니밴에서는 무려 500여 개의 불법 채취된 굴이 압수됐습니다. 워싱턴주의 1인당 하루 굴 채취 허용량은 단 18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들은 굴 껍데기를 해변에 남겨둬야 하는 필수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 측은 공공해변에서 채취한 굴은 반드시 현장에서 껍데기를 분리해야 하고 빈 껍데기는 채취한 곳과 동일한 조이에 두고 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굴들이 남겨진 껍데기에 붙어 자라나 이듬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4명 전원에게 조개류 채취 면허 미소지, 껍데기를 까지 않은 굴소지, 그리고 채취 한도를 초과하고 기준 크기 미달 굴소지 등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정확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패류 불법 채취에 대한 벌금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스틸라쿰에서 만취의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몰던 쾌속 보트가 대형 여객선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시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요일 오후 5시쯤 스틸라쿰 여객선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한 남성이 기절한 채 엄청난 속도로 보트를 몰고 있던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보트는 두 척의 여객선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뒤 해안가에 커다란 암초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 영상에는 조타장치를 잡은 사람 없이 앞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은 보트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충돌 직후 보트는 암초에 수직으로 처박혔고 물 밖으로 튕겨나간 21세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암초 위로 기어 올라와 웨스트 피어스 소방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구조 보트 당시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성에게서 강한 술 냄새가 났다며 그를 해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보트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셰리프국은 2026년 보팅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해상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라며 다행히 대형 참사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스틴 카운티 보스턴 하버 인근 해상에서 뺑소니 보트 충돌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릭 샌더스 서스틴 카운티 셰리프 국장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9시 반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형 보트 한 척이 소형 선박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물로 튕겨 나갔고 대형 보트는 멈추지 않고 물에 빠진 피해자 위로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보트는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다가 잠시 후 일대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사이 보스턴 하버 마리나에 있던 주변 시민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물에서 사투를 벌이던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했습니다. 샌더스 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물 밖으로 구해낸 모든 목격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가 피해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영구적인 흉터나 신체적 훼손이 남을 수 있다는 심각한 상태이며 정확한 신원과 현재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이시애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 생활에 들어선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현재 자산으로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최근 자산 통계가 공개되면서 이런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최신 소비자 재정조사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사이 미국인의 평균 순자산은 약 179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이 시애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조호바루로 향하는 단거리 국내선 탑승 직전 게이트 직원이 한 승객을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휴대수화물이 규정보다 크다는 이유였는데요. 추가 요금은 35달러였습니다. 동행한 24세 아들은 신용카드를 꺼내는 대신 가방을 열어 그래놀라와 사과, 먹다 남은 시리얼 봉지를 인근 쓰레기통에 던져서 넣었다고 합니다.
시애틀 타임스 여행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퍼 엘리엇은 자신이 겪은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항공사의 수화물 정책이 여행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방 한 개를 붙이는 비용이 항공권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아예 가방 자체를 공항이나 호텔에 버리고 떠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501716입니다.
2: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3: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2: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 무침도 드셔보세요.
3: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4: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5: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앤김 회계법인.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 삼형제 회계사들이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벨뷰 시애틀 타코마에서 여러분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 감사는 확실하게, 궁금증은 시원하게. 김앤김 회계법인.
6: 장민호가 부릅니다. 그땐 우린 젊었다.

0: 안녕하십니까.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힘입어 저희 메트로 부동산이 전신인 뉴스타 시애틀 부동산 시절부터 근 20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년 전통의 메트로 부동산 부설 메트로 부동산 학교가 9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벨뷰 팩토리아에 위치한 벨뷰 사무실에서 있게 되며 저희 25년간 부동산 및 부동산 학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1: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맞아 페드로웨이 오피스 I-5 1위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2: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3: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YTN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시부터는 한판 승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녹이었습니다.
4: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5: 첫째 2부로 이어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6: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단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미군의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양측 모두 무력 행사에 나서며 휴전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고요?
8: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 운용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난 데 대한 사실관계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지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제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판단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5: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 첫날부터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8: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서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군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도 민간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란 소형 보트들을 격침했고 이란이 선박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으로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소형 보트 격침 보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보 사격에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과의 휴전 뒤 한 달 동안 멈췄던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UAE는 즉각 이란에 대한 완전하고 정당한 대응 권리를 경고했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9: I mean, I can't tell that to a reporter.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you know,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6: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고요.
8: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 이익을 위해 선박들을 풀어주라고 이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도 같은 식으로 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10일 정도 앞두고 중국이 이란의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8: 베센티 장관은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왔다면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었던 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단기적인 유가 급등이 미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잘 안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6: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UAE에 대해 미사일 공습까지 재개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 TV가 공개한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화면입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피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란 매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들을 표적삼은 이란 소형보트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12: We are suffocating the regime and they are not able to pay their soldiers.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11: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이나 이란 소형 보트가 격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력 공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세 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후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도를 넘는 공격에 인내하기 어렵다며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휴전 이후 걸프 지역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동 일대 군사적 충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6: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14: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13: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15: Yeah, I think the permission to cross to the Iran.
13: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1: AM 1230, AM 1450 라디오 한국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6: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진석 전 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이번 선거는 자제해달라고 밝혔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후보 등록을 무기한 연기하며 탈당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는 양양자 후보가 결정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추미애,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의 대결로 압축되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께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당내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시기와 절차 등 국민적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일부 처리와 영의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평택을 국민의 후보로 공천된 류이동 전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맛있다.
3: 정말 맛있다.
4: 와, 환상적인 맛있다.
3: 역시 식당은 맛있다야.
5: 어머머, 이 맛있는 한국 치킨이 20불밖에 안 돼. 거기다 소주는 10불이잖아.
4: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내는 맛있다의 맛. 꼬치, 등갈비 등 수십 가지의 퓨전 스타일의 맛있는 맛.
3: 뉴 매니지먼트.
2: 새로운 맛.
5: 부담 없는 가격. 구 아지트 자리에 맛있다. 33310 퍼시픽 하이웨이. 전화 253-235-5976.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십니다.
6: 화요일은 쉽니다.

0: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자, 오늘도 월요일에 한판 승부 철이와 영이 모두 함께합니다. 자,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리고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두 분 다 이제 새벽부터 아침부터 방송 열심히 하시던데. 자, 한판 승부에서 정점을 찍어주시고. 자, 오늘 또 새로운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 상근이라고 저희는 코너에서 부릅니다. 예,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지금 다른 채널에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이제 CBS는 처음이시죠?
3: 아, CBS 처음 왔습니다.
0: 아유, 그 CBS 스튜디오 좀 인상이 어떠세요, 좀?
3: 어, 여기 생각보다 커서, 예, 놀랐어요.
0: 아,
3: 예.
0: 많은 분들이 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3: 예, 스튜디오도 스튜디오인데 예.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일찍 왔는데 좀 헤맸습니다.
0: 아유 네. 그러셨구나. 아무튼 누브른 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3: 네, 예. 저도 반갑게 뵙습니다.
0: 네, 두 분의 호흡을 기대하면서 과거신 없어도 되는 거죠? 사실. 결석하면 안 돼. 자, 일단 정진석 전 비서실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앞밖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3: 네, 어제 오늘 김태흠 현 지사가 매우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3: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출마 그리고 공천 여부를 언급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다라고 어제 SNS에 남겼거든요.
0: 예.
3: 심지어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탈당 가능성까지 탈당. 시사를 했습니다.
0: 예.
3: 오늘도 김태흠 후보는 그 예정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0: 예.
3: 언론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자숙을 해야 한다라며 또 탈당 의사가 여전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0: 선거인 만큼 자제하는 것이 본인과 당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자 이제 국민의힘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지난주에 이제 일단 보류를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일 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의 공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현재 탈당한 상태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복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따르면 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은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1: 예.
0: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이 경로로 경선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윤리위원회이거든요. 윤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공관위 회의에 가야 되는데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오늘 공관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1: 예.
0: 이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선거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예, 일단 박덕흠 공관위원장 입장을 보면 일단 부정적 기류를 읽히는데
0: 네.
1: 리빙 포인트는 박덕흠 위원장과 정진석 실장이 사돈 관계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주말에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 오해의 소지는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장성철 수장님이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꿈틀꿈틀한다 예언하셨는데
2: 예측이죠. 예. 참 이런 예측은 틀리길 바라면서 한 예측이었는데
1: 예, 예.
2: 맞아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가만있어 봐. 이 지역에 나밖에 없네? 여건, 야건. 나처럼 난다?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 없지. 내가 나가면 될 수 있겠다. 그럼 네. 나는 배지 달고 이재명 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받고 있어. 라고 포장을 하게 되면
1: 예, 예.
2: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나 재판 과정 중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2: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비서실장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불법적인 비상금 한다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나도 몰랐어요. 이거 가지고 모든 책임이 다 면탈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은 어떤 법률적인 책임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
1: 예.
2: 이분 만약에 출마해가지고 유세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것까지 쳐보고 끊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피정합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러면은 다른 지역,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박빙 지역은 국민의 후보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공천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 입장문 밝혔거든요.
1: SNS에 냈어요.
2: 그 결론은 뭐냐면요.
1: 예.
2: 추경호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1: 그렇죠.
2: 나 컷오프 시키거나 나 공천 안 주면 나 무소속 출마할 거야. 이렇게 읽혀집니다.
1: 주어는 얘기 안 했어요.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분 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자, 노 변호사님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3: 네?
1: 공천 바라십니까? 정진석 실장 공천되기 원하세요?
3: 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안 돼요.
3: 왜냐면 제가 그때 강혜경 씨 국정조사 국회에서 증언할 때
1: 아.
3: 그때 같이 있었어요.
1: 예, 예.
3: 그때 정진석 실장도 와서 그때 증언을 했었었는데
1: 예.
3: 전혀 이 비상겸이나 윤석열 씨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윤핵인이라고 분류는 윤핵인 세력들 내지는 찐윤 세력들이 이렇게 공천이 많이 되고 이번 선거에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좀 의아스러운데요.
1: 예.
3: 실제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진석 실장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안 하는 대신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알아서 해결하라 뭐 이런
1: 살아들어 하라.
3: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 살아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 무공천하면은.
3: 왜냐하면
1: 무공천하고.
3: 아니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데
1: 예.
3: 그분이 김태흠 이 지사의 뭐 전 뭐 또 그다음에 동시에 정진석 지서실장의 또 뭐 전 뭐 이렇게 해서 양쪽에 다 같이 그렇죠. 연결이 된대요.
1: 아하.
3: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태흠 지사가
1: 예.
3: 사실 지금 박시현 후보하고 민주당
1: 충남, 예,
3: 충남 지사 지금 선거를 이렇게 맞붙게 되어 있잖아요.
1: 예.
3: 근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지역구로 돌아가야지 본인의 이제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예. 그 지역구 자리가 사실 장동혁 대표가

0: 가지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아마도 김태흠 지사하고 장도혁 대표가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았었는데 예. 지금은 조금 거리가 좀 더 멀어져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실제 김태흠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진석이 나온다? 아. 그러면 불가능하다. 아예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충청도에 이쪽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어서 예. 이건 뭐 일관적이지도 않고 사실 옳지도 않다. 그렇지만 정진석 실장이 또 워낙 인지도가 높고 이쪽에 지역 기반이 그렇죠. 너무 탄탄하니까
1: 우선했으니까
0: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분을 버리기는 좀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정 기자님 생각은?
2: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부친까지 하면 11선을 맞아요. 그 지역에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누가 나오든 간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경쟁력이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1: 예.
2: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무공천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게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사를 공천을 하게 된다면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김태흠 지사가 좀 본인 선거운동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이제 박덕흠 위원장은 국민의 역행하는 공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노무현 사장님이 무소속 출마 시나리오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가능해요?
3: 안 준다라고 하는 방침은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다른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방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악영향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딱 의심받기 좋잖아요. 사돈이니까 해준 거지? 이렇게 하면은.
1: 이거 참 곤혹스럽죠.
3: 예.
1: 네, 본인에게는.
3: 정치적인 판단이나 행보에 대해서도 상대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 해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적당한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어서 무공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오세훈 시장 오늘 아침에 만나셔서 네,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 오 시장님은 정확히 그 맥락은 뭐예요? 절대 안 된다?
3: 그렇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1: 이번에 참아라?
3: 그렇죠. 그러니까 참아라가 이번에 참아라가 아니라 예. 이런 분은 이제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
1: 아, 오세훈 시장님의 뜻이 그래요? 아니면
3: 라고 제가 읽은 거죠.
1: 거죠?
3: 읽은
1: 예.
3: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1: 아.
3: 정진석 이제 출마하면 서울시장.
1: 온다?
3: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언론에서 정진석 실장이 무슨 얘기하고 다녔는지 예. 계속 뭐 촬영하고 기사 쓰고 유튜브로도 막 보도될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러면은 그거 정진석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해명하기 바쁠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아라 제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아직까지 뭐 그 의사가 굽힐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쉽게 보시고 자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가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이 있었는데 여기도 좀 소란스럽군요.
2: 네, 지난 2일 열렸던 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1: 예.
2: 박형준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선거 현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장동혁 대표 이날 작심한 듯이 이재명 정권 심판을 주장하면서
1: 예.
2: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을 범죄자로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2: 그러면서도 이 남은 기간에 이 보수의 갈라진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어서 뒤에 개소식에 그동안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조경태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1: 예.
2: 축사를 하기 위해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쪽에서 고성과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다 라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에 장동혁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예.
2: 그러자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 연호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집에 가시라 이렇게 또 맞받기도 했습니다.
1: 예. 본투 발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현장 영상을 준비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여러분들 판단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용히 좀 하소.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는 의원, 박영준 시장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1: 예, 자, 일단, 그 조경태 의원이 이제 저 부산의 지역구기 때문에 이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지지 연설도 하고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집에 가세요. 이건 센 거죠?
3: 센 거죠. 저기가 완전히
1: 집에 가세요. 그
3: 박영준 시장 개소식인데, 장동혁 대표 연호하면서 장동혁 만세!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개소식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봐보세요. 지금 우리도 화면을 네. 지금 장동혁 연호하고 장동혁 집에 가! 막 이것만 하잖아요. 박영준 시장이 저기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네. 아니면 거기에 찬조한 연사들이 무슨 메시지를 냈는지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네. 이처럼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니까 손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는 참 연구 대상이에요. 저기 가서 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습니다. 당대표 로서 어떤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는 박영준 부산시장 개소식이 아닙니다.
1: 맞아요.
3: 국민의 무슨 출정식입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1: 맞아요.
3: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개소식 와가지고 찬물 확 끼얹어버리고 또한 뭐라고 하냐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뭐 약간 비슷했어요.
3: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대단히 착각하고 잘못 알고 지금 저런 개소식에 간 것이 아니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영준 시장님 한테 예. 참 제가 좀 한스러운 건 왜 형식적으로라도
1: 불렀냐?
3: 개소식에 있으니 참석해 주세요. 왜 그러한 초청장을 왜 보냈냐고요. 도움이 안 됩니다.
1: 연사도 되게 당대표가 첫 번째나 이렇게 하잖아요.
3: 네.
1: 다섯 번째 연사했다면서요.
2: 아, 대구에서.
1: 아, 대구에서 있고. 네, 아, 대구에서 아, 부산은 아니었구나.
2: 네. 네,
1: 맞아요. 근데 네. 오늘 그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분 연설 너무 세게 하시는 거야. 장동혁 당대표가. 왜 그러셨을까?
2: 글쎄요. 왜 그러셨을까?
3: 그러니까 거기 본인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업된 거예요. 내가 나 잘못하지 않았어. 자꾸 나보고 다 뭐 서울에 있으면 나보고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1: 네.
3: 부산 오니까 내 지지자들도 많이 있고 분위기도 이끌어가고 야 내가 저 신난다.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움츠렸던 그 말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0: 장동혁 대표 팬클럽이 있대요.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이던데 말하게 되나?
1: 뭐 말하세요?
0: 공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공구리 콘크리트 하실 때 그 이제 일본식 발음이 공구리잖아요.
1: 네, 공구리 친다.
0: 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튼튼하게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뭘 좀 깔아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런 뜻이래요. 근데
1: 예, 예.
0: 어쨌든 그분들한테 나 부산 내려갈 테니 같이 가자. 올 사람 와라 이렇게 연락을 했었대요. 그 공고같이.
1: 네.
0: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사실은 저기에 갔었던 분들이 아마도 장동혁 대표의 팬클럽에서 모집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워낙 이제 지금 각을 세우고 있으니 일부러 지금 저기서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깽판 놓듯이 저런 식으로 이제 한 거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된 게 이제 맞는 게 다른 데서는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 다들
1: 오지 말라 그러고.
0: 뭐라고 하는데 예. 지금 대구도 갔었고 여기도 가고 이제 막 이러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당대표로서의 위상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지지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막 연호를 해주니까 너무 예.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 나쁨 알죠. 뭐 그거지 뭐. 근데 이제 대구에서 한 예. 메시지는
1: 예.
3: 어제였죠. 그저께 부산에서 한 메시지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아유 당대표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지를 못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주호영 부의장께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대단히 좀 저자세로 나갔더라고요.
1: 예?
3: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도 다른데 개소식 혹시 초청 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지만 가시게 돼서 마이크를 잡으시게 되면
1: 예?
3: 계속 본인 책임 죄송하다. 뭐 지지율 떨어진 거 선거 전망 어두운 거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식의 사죄와 반성하는 그런 메시지만 내라. 저희 가서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0: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집토끼를 잡느냐 아니면은 뭐 산토끼를 잡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결국 이미 산토끼는 다 떠나갔다. 그러면 집토끼라도 잡아야 된다는 게 생각이신 것 같아요.
2: 네, 어제 장동현 대표가 처음엔 사죄를 하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이제 색깔 공세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3: 네,
2: 좀 거기도 논란이 좀 크게 됐었습니다.
3: 부산에서는 그런 얘기조차 안 했었으니까 결국에는 또 부산에서는 한동훈 한동훈 대표를 또 견제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1: 서울은 아직 기소식은 안 했죠?
2: 네. 이 계획을 아직 못 잡았다라는 것이 오세훈 후보 측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예. 그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 예.
2: 개소식을 하면 왜 지도부는 안 부르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다.
1: 안 부를 생각이
2: 있냐고 계신 거네. 애초에 부를 생각이 없다라는 좀 그런 뜻을 해석이 예. 되는데 네,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1: 예.
2: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개소식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도부와 결을 같이 하는 선거운동 방향성은 갖고 있지 않다. 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아하.
2: 오세훈 후보는 지난달 30일에 국회에서 서울시당 필승 결의대회를 가진 바가 있고
1: 예.
2: 또 이때 당의 빨간 잠바를 입으면서 예. 내가 국민의힘의 적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전해주신 거 보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장도혁 대표와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고 다만 빨간색 점퍼를 다시 입었단 말이죠.
3: 네.
1: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3: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다, 보수파의 후보다, 국민의힘의 적자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1: 선거 이후도 바라보는?
3: 본인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1: 예.
3: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선거 이후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1: 안 한다?
3: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랑 거리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1: 지워버리고 싶다?
3: 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소식은 진짜 안 할 거냐. 그랬더니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미 뭐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개소식은 안 할 생각이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1: 사실 이미 이제 선거 후보 확정된 거 알고 하기 때문에 개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도 있고.
3: 그게 으쌰으쌰 하는 거거든요.
1: 아, 해야 돼요?
0: 길을 좀 모아주는 게 있고.
1: 기세? 기세? 예, 기세?
3: 이러한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1: 장성철도 왔어.
3: 그렇죠. 막 이런 건데 딱 오면은 또 장동희 대표 와가지고 또 깽판, 아, 죄송해요. 난장판 풀릴 수가 있으니까 개소식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과 판단하는 것 같아요.
0: 이제 오세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래 색깔 흰 거 입었다가 연두색 입었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바꿨잖아요.
1: 예.
0: 이게 당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와서 그런 것 같다는 해석이 있어요. 예, 그 여조를 이제 돌려보게 되면은
1: 예.
0: 실제 그쵸? 정원 후보하고 맞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차범위 밖으로.
1: 예.
0: 그런데 이 당 지지율은 자기의 개인적으로 받은 그 지지율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온다는
1: 서울시에서.
0: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보수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좀 더 소구해야 된다.
1: 아하.
0: 이 생각 때문에 사실 이제 옷 색깔을 조금 더 이렇게 빨간 색깔로 그냥 바꿔 입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공소 뭐 관련해 가지고
1: 예.
0: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1: 예.
0: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좀 세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색깔이 좀 선명해야 되기 때문에
1: 빨간색으로.
0: 오히려 더 고무적으로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는 더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죠.
3: 그렇죠. 부동산 문제라든지 네.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그거를 세게 공격을 하면 중도층을 흔들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연대를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이 재산
1: 약간 후보 연대.
0: 네. 예.
1: 저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보고. 경기도지사.
2: 네.
1: 양향자 후보가 확정이 됐군요. 국민의힘. 네.
2: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1: 예, 예.
2: 국민의힘은 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모하는데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을 보냈는데 이 재공모까지 거치면서
1: 예.
2: 후보 선출을 미뤄왔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의 경선을 거쳐서 양향자 후보로 당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1: 예. 자, 일단 양향자 후보. 확정이 됐는데 그 재보궐 선거 후보자도 속속 확정이 됐는데 코드는 짧게 전해주시면
2: 네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7곳에 단수 공천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1: 예.
2: 30일부터 공천 접수를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발표를 했고요.
1: 예.
2: 몇 분만 말씀드리면 대구 달성군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1: 예.
2: 그리고 울산 남구갑은 이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네, 경기 하남갑은 이용 전 의원이 공천이 됐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일단 경기도 얘기를 해보죠. 양향자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성배 전 아나운서는 여러 또 지지를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예측대로 양향자 후보가 되긴 했어요.
3: 아니,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 예.
3: 나중에 선거 후에라도 이렇게 경기도지사 후보를 늦게 한 것 그리고 이성배 전 아나운서를 출마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성배 전 아나운서도 참 연구 대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박사 과정 중입니다.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3: 아니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박사 과정을 예. 입학하지 말든가 하지. 예, 예. 주위에서 몇 명이 아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가 그런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선에 참여하는 게 과연 올바른 예. 정무적인 판단이었느냐.
1: 예.
3: 한번 나중에 좀 만나가지고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자세하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이례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이러한 입장과 스탠스와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라면 앞으로 정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저는 이성배 아나운서는 이번에 정말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3: 그렇죠.
2: 실?
0: 네. 왜냐면은 그 양양재 후보하고 같이 경선 토론할 때 나 삼성 공채 뭐 몇 기 나 2년 다녔는데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그러니까 생산직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뭐 이런 네. 발언들. 본인... 양양재 후보가 이제 생산직으로 들어왔. 그 본인은 이제 정규직 뭐 그 사무직 루트로 들어왔다. 네. 뭐 이런 차이를 얘기했던 거죠.
0: 뭐 양양재 후보가 당신이 이러이런 이력이 있던데 나는 그 부분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예. 좀 빈정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뭐 공채 뭐 몇 개였고 뭐 당신은 생산지라서 잘 모르겠지만 난 이런 사람이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했어요.
1: 양양재 후보가 당신 삼성이라는데 삼성에서 아무도 모르던데 양양재 후보 먼저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0: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빈정이 상했겠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얘기를 한 거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그 구력 내지는 그 회사에서 일한 업력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요. 나고
1: 상무 출신 임원이었잖아요.
0: 예, 게다가 임원이고. 예. 자기는 정말 꼴랑 2년 근무했던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네, 게다가
1: 네,
0: 게다가 양양자 의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1: 안 좋아하세요?
0: 전 되게 안 좋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아, 예. 어쨌든
0: 완전 꽃가마 타고 와가지고 예. 매우 좋아하진 않지만
1: 예.
0: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여상 나와가지고 그 직업을 택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그 이력은 정말
1: 입지전적이죠.
0: 놀라운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막 되게 업신여기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나이도 되게 어린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무슨 성과를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건 말고 사실은 뭘 가지고 지금 이 정치판에 뛰어들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되게 정말 너무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한 걸 보고 제가 아 이분은 예. 인성이 이렇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개인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이 당도 되게 웃기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고 양양자 최고위원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엄청나게 자기는 나오겠다고 함진규 후보하고 같이 했는데
1: 예.
0: 그렇게 자기네 당 후보를 완전히 다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다음에 결국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놓은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당은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더더군다나 양양자 후보는 이 추미애 의원하고 지금 붙었지만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할 때 사실은 최고위원으로 뽑아주기도 했고
1: 예.
0: 그때 지금 현재 조응천 의원하고도 그 당시 같이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막 2017년도에 막 어깨 주물러주는 모습이 사진에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의원의 어깨 주물러주는 모습이.
1: 예, 예.
0: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오버랩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그 신뢰나 뭐 이미지 같은 게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그냥 포기를 한 건지.
1: 정 기자님 포기한 겁니까?
2: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양양자 후보 그리고 함진규 후보 두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0: 그렇죠. 계속
2: 더 급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공모를 거쳤는데
1: 예.
2: 이 재공모를 할수록 뭐 조강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성배 아나운서라든지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더 명성이 좀 낮다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 바람에
1: 예, 예. 예.
2: 좀 되게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1: 예. 어쨌든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이제 3파전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박지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6: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5: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7: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터 즐기실 수 있습니다.
6: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네, CBS 박종현 판승부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죠.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철이와 영이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 기자님이 거의 늘 하던 분 같이 네. 예, 부드럽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2: 전임 그 광모 씨가
3: 광모 씨요?
2: 기억이 안 나요.
1: 아, 그죠, 그죠. 네. 지워버렸어요.
4: 광모 오신 씨라고
1: 아, 오마이뉴스의 모 기자. 예.
3: 내일은 정모 씨라고 하시는 분
2: 어떻게 하지?
1: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네, 자,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논란이 있었는데, 또 영상을 일단 보고, 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5: 정우 오빠.
6: 오빠.
5: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아유.
1: 예. 영상이 짧았습니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있었고, 옆에 한정 후보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2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네네. 오빠 해봐요. 오빠 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거 사과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3: 네 맞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 모두 사과를 했는데요.
1: 예, 예.
3: 두 사람 모두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았을 아이 그리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거죠.
3: 맞습니다. 이 지난 3일 이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와 거리 유세 부산 북구 갑에 이 거리 유세에 나섰는데
1: 예.
3: 길에서 만난 초등학교 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1: 예.
3: 이게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하정우 후보도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오빠 오빠 이렇게 좀 대답을 유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 예.
3: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왜 아이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느냐라는 비판이었는데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고 또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일단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 모두 이제 아이와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심 드린다. 아니,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자, 관련 논쟁 어떻게 들으셨는지.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예, 기침하셨으니까 장소장님부터 해주세요.
2: 그게 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예.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1: 예.
2: 정청래 대표가 한두 번 선거에 출마한 것도 아닌데
1: 그렇죠?
2: 어떻게 저기서 8살짜리 아이에게 그걸 강요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참 희한한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의 선거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고
1: 예?
2: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과의 내용과 형식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 예?
2: 아이와 뭐 부모가 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본인하고 하정우 후보가 논란의 중심인 거예요. 그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아이와 부모 얘기를 끌어들이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정우 수석이 당사자니까 먼저 좀 사과를 발빠르게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을 보고 거의 컨트롤 C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치적인 감이 확실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예. 저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1: 말을 못하거나
2: 아무것도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거나
1: 예.
2: 둘 중에 하나라서 하정우 수석은 출발부터 대단히 지금 뒷걸음질을 치면서 출발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 첫 번째가 있을 때 약수 손탈기 논란이 있었고
2: 네.
1: 이제 주말에 이게 또 이제 이 아동 뭐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뭐 학대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군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청래 당대표는 좀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4: 저희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1: 아 가지 말라고 했어요.
2: 가지 말 안 가야 돼.
4: 이쪽은 특히 가지 마시라고.
1: 영남은 가지
4: 대구도
1: 말라.
4: 가지 마시고 부산도 가지 마시라. 울산도 가지 마시라 그러는데 지금 가셔서 이게 약간 업된 상황에서 본인이 좀 좋은 의도로 가려고 했겠지만
1: 예.
4: 이게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잘못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과 방식도 매우 잘못됐다.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1: 예.
4: 하정우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처음 해보시는 분인데 맞아요. 선거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1: 그렇죠.
4: 당대표 그것도 선거를 오래 많이 치러보고 여러 번 오랫동안 이 정치 이력을 쌓으신 분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1: 하는 것도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정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정우 후보가 정말로 뭐 이것 때문에 본인의 진심이나 본인의 순수한 마음 같은 것들이 왜곡되거나 오도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1: 예.
4: 현실적으로 이분이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빨리 좀 전환을 해서 그쪽 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1: 예.
4: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이 좀 제대로 서포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이 서포팅한다는 건 당대표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선거를 많이 치러보고 노련하게 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임기응변이라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황 예. 판단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송영길 대표도 오늘 그 요즘 한창 주목받는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는
1: 불편하네요.
2: 죄송해요.
1: 오케이,
2: 애교로 봐주세요. 정청래 대표는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엔 전재수 후보에게 맡겨라.
1: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2: 그냥 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1: 예.
2: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영남권에는 정청래 대표 인기 그렇게 없다. 비호감도가 오히려 높다.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1: 네.
2: 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글쎄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1: 예.
2: 선거는 이겼어. 그러니까 8월달 전당대회를 위해서 내가 그쪽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만나가지고 확실히 내 표로 만들어야지. 이러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
2: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단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3: 이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것 같은 게 이른바 이제 악수 논란 이후에
1: 네.
3: 그 HMM 관련된 민주당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대형 오재가 터졌거든요.
2: 네.
3: 이 뉴스가
4: 묻혀버렸어요.
3: 오빠의 바로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좀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네.
2: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정치 초보라고 우리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분은 애정 있는 분들은 아이 정치 초보인데 처음 실수
1: 할 수도 있지
2: 뭐 이렇게 좀 하면 돼 이러지만 유권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1: 예.
2: 한동훈은 안 그러는데 박민식은 안 그러는데 왜 지금 뭐 우리 하정 후보는 왜 저렇게 실수가 잦지 그렇게 되면 야 국회의원 깜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예.
2: 좋아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이번 실수까지는, 아유,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한 번, 두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권자들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4: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론가가 더 문제일 수 있다.
2: 왜요? 뭐가 문제예요?
4: 아니,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는 뭐, 그동안 실수한 게 없겠습니까?
2: 그 중에서 실수한 게 뭐가
4: 그러니까
2: 있어요?
4: 많죠.
1: 말
4: 실수도
1: 뭐
4: 했고, 여러 가지. 표정이나 뭐 별별 짜잘이 짜리 다 돌아다니는데
2: 그리고
4: 솔직히 손도 그래요. 그분이 그 훈련상 보면은 얼마나 처음부터 많이 악수하고 90도를 인사하고 다녀요. 힘들죠 당연히. 그리고 상대방하고 악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 손에 묻은 것 때문에 다른 분에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확대 해석하지 마시는 게 좋겠다.
2: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뭐 네. 묻었으니까 털고 다른 분랑 악수해야지 그런 맞는데 그런 해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했어야지.
4: 노련하지 않죠, 그렇죠?
2: 그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실수해도 그러면
4: 저는 한동훈 대표 별로 관대하지 않아요.
2: 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1: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보면 분위기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굉장히 실수를 딱 물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SNS나 보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 근데 그게 공격이
4: 역효과.
1: 좀
2: 역효과인가?
1: 아니 먹히는 부분이 있는
4: 근데 조금 먹히겠지만 역효과
2: 많이 먹혀요.
4: 여기서 멈춰주세요.
1: 부산 MBC가 이제 한기 리서치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진행했고 여론조사 방법은 이제 무선 ALS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하정우 후보가 34.3, 한동훈 후보가 33.5,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21.5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표본이 584명이다라는 점, 물론 이제 북구갑을 한데 이 부분이 좀 의미 있게 좀 초반 기세 싸움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좀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 건 사실 아니냐, 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3: 어쨌든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이 하정우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이 한동훈 후보와 이제 박민식 후보가 좀 붙어 있는 여론조사들이 주로 나왔는데
1: 예.
3: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랑 좀 차이가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여서
1: 예.
3: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조금 더 이제 쏠림 현상 그 선거가 진행될수록
1: 예.
3: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본인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근데 그게 오늘 제가 박민식 후보를 아침에 잠깐 만났어요.
1: 장르만 여의도 때 스쳐셨죠?
4: 스치듯이. 예.
1: 봤어요.
4: 예. 그분이 아직 그 정식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됐다고
1: 내일 확정되는 것 같은데. 네. 내일.
4: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나오는 거라고 지금 보고
1: 아.
4: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 열심히 또 이제 뛸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4: 게다가 박민식 전 의원도 상당히 절박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1: 맞아요,
4: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 측으로 갔던 표들이 저는 이제 많이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 중도표를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서
1: 예?
4: 오히려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은 좀 비슷비슷하게 가고 하정우 후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2: 쓰면? 합니다. 좋겠다라고 노인기 변호사님이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부산 북구갑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지역을 버리고 떠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실세로서 장관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1: 예?
2: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여기저기 좀 출마하려고 기웃기웃 본인은 뭐 당에서 가라고 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분당에서 20년 살아요 아니면은 저 분당 사람이에요 뼈를 묻겠어요 하다가 뭐 강서 영등포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했잖아요.
1: 예?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감이 북구합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기세가 타면은요.
1: 예.
2: 그렇게 큰 본인의 한동훈 후보가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 기세가 쭉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여론조사에서는 전 오히려 한동훈 후보랑 그 하정 후보가 역전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올 수 있고 더욱더 주목해서 보는 거는 박민식 후보가
1: 예?
2: 앞자리 숫자가 일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한동훈 대표 쪽으로 표가 모이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전망을 해봅니다.
4: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되게 좋아하는 것으로 제가 아, 정말 편파적이다.
2: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수.
4: 매우 편파적이다.
2: 편파적이라고 뭐 보실 수 있는데 보수 우파가 살으려면
1: 예?
2: 결국에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런 분들 정말 정상적인 분들이
1: 예?
2: 당의 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도 배지 달고 돌아와서 건전한 상식적인 합리적인 보수를 만드는데 힘을 좀 합치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3: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좀 한동훈 후보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좀 팬클럽
1: 예.
3: 얘기를 하는 아, 분들이 있더라고요.
1: 예, 예. 네, 현장에서
3: 그, 네
1: 예.
3: 선관위에 뭐 이게 경고도 받았던 면도 있고
1: 예, 예.
3: 이분들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다니는 곳마다 이제 뭐 이른바 뭐 시장에서 뭐 구매도 예. 여러 가지 하시고 근데 이런 모습들은 한동훈 후보의 강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 이게 굉장히 선거 전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1: 그래서 뭐 그 휴식 공간도 폐쇄하고 막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
3: 네,
1: 같고
3: 도토리 네.
1: 예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방식이 두 개였. 네요. ARS 84.3%, 유선 RDD 15.7%, 혼용으로 했던 조사고요. 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1% 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된다는 거. 예, 부산 MBC와 한길리서치 관련한 조사였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을 보면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 발의를 했는데. 여기 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민주당이 지난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1: 예.
3: 특히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라고 하는데요.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이 경북고 후배이자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이
1: 예.
3: 의원들 단톡방에서 이 특검법 논의는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특검법 강행 처리는 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도부가 숙고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1: 예.
3: 김부겸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앙당이 법안을 낼 때나 입장을 밝힐 때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이건 뭐 진짜 일제히 그 입장을 낸 거네요. 그 전국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네. 차원에서.
3: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예.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오늘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 특검법 저지를 위한 면담을 가졌는데요. 예. 이 조응천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화답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1: 예.
3: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 특검법 저지를 고리로 연대에 나설지 여부에 지금 언론의 관심이 모였는데요.
1: 예.
3: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정의당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에게도 회의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1: 양양자 후보는 안 갔어요.
3: 안 갔습니다.
4: 예. 사진만 찍었다던데. 사진? 맨 마지막에.
1: 아, 사진은 네, 찍었어요?
4: 사진은 맨 마지막에.
1: 아하, 그렇군요.
6: 정상훈 기자님. 나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1: 네. 네, 첫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방금 고생하기 시작했는데.
1: 예, 예. 자, 철혜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KBS 박정현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승부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격전이 뛰고 있는 각 당의 후보들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다자대결 또 안객석판세 핫플레이스가 된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단수공점 받으신 분이죠. 유희동 후보를 만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1: 평생을 평택에서 유희동입니다.
0: 평생을 평택에서. 이게 선거 슬로건.
1: 예. 그러니까 뭐 제가 평생을 평택에서 살아왔고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예. 지역 주민들께서 평생을 평택에서 잘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0: 평생을 평택에서
1: 네.
0: 유희동 후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당 후보들에게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1: 네.
0: 여기 5년 사이 과거해라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1: 그게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0: 5년.
1: 싶죠.
0: 예. 네,
1: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기본 인프라, 국비를 활용한 기본 인프라들을 깔아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려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 짧은 게 한 5년, 긴 건 10년 이상 걸리는 것들도 있는데.
0: 예.
1: 뭐 10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0: 예.
1: 적어도 이번 뭐 단일화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단일화. 예. 에서 실패하더라도 남는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도 실패해도 남는다. 이런 것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0: 후보들 간의 그 토론에 열게 되면 우리 유희동 후보님은 상대 후보들에게 뭐를 거시겠습니까? 5년을 살리겠습니까? 이걸 질문하시겠네요. 결과에 상관없이.
1: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입장들을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0: 그런 것 같긴 해요.
1: 예.
0: 예, 예. 자, 일단 우리 후보님이 평택을 이제 주민들 많이 만나시고 다니실 것 같은데
1: 네.
0: 지난 주말도 보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 뭐 다양한 목소리 지금 뭐
0: 예.
1: 그 지역 현안서부터 정치 현안까지 뭐 다양한 주문들을 하시죠. 뭐 보수정당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리멸렬해서 해야 되겠냐라는 주문도 하시고,
0: 예.
1: 될 것 같다, 기운 내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또
0: 예.
1: 지역 현안에 대한 목마름이 많으신 분들은 요구사항들도 많으시고, 뭐 그렇습니다.
0: 우리 의원님은 이제 평택 지역에서 삼선 의원 출신이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들어가신 이제 보궐로 들어가신 거에서
1: 네.
0: 의원 생활 한 10년 되신 것 같고
1: 네.
0: 10년 하셨는데 이제 상대 후보들은
1: 네.
0: 유희동 의원 거기서 10년 하시고
1: 네.
0: 뭐 하셨냐 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1: 예, 예.
0: 10년 동안 문제 해결하신지
1: 네.
0: 지금 온다고 10년 동안 해결 못한 분이
1: 네.
0: 더 한다고 해결할 수 있겠냐
1: 예.
0: 이렇게 질문합니다.
1: 그게 원샷 게임이면
0: 예.
1: 어떤 숙제가 주어지면 그 숙제를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죠.
0: 그죠. 예. 예,
1: 근데 이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0: 그렇죠,
1: 지금
0: 그렇죠.
1: 현안 문제라는 것도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은 아닐 테고요. 또
0: 그렇죠.
1: 하나는 뭐냐면
0: 예.
1: 평택에서 도대체 뭐를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년 동안.
0: 그렇죠. 그렇죠.
1: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임기를 다하는 동안 평택시의 예산이 한 두 배가 좀 더 넘었습니다. 인구도 거의 한 20만 가까이 늘었고요.
0: 아하.
1: 국회의원이 그 중요한 시기에
0: 예.
1: 세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거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시가 그렇게 성장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 수가 한 석이 더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요?
0: 예예예. 예, 예.
1: 특히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었던 평택을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서 분구를 한 거기 때문에
0: 예, 예.
1: 평택에 대한 역사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그 단어지
0: 예.
1: 실제로 평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 말은 못 하시겠죠.
0: 김용남 의원도 이제 평택에 그 뭐지 변호사 사무실 열었다는 거 이제 10년 전에
1: 네.
0: 근데 이분이 왜 열었냐 봤더니 딱 보니까 이 평택이
1: 네.
0: 이제 100만 갈 것 같다
1: 네.
0: 발전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사무실 분손했다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1: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저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저랑 같은 당이었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유희동이 있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분은 몰라도 듣기가 좀 불편하죠.
0: 그렇군요.
1: 네.
0: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평택을 해서 의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부산 북갑은 또 부산만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1: 네.
0: 이 평택을만의 특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1: 평택을이 기본적으로 농촌 기반 도시였습니다. 원래.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산업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평택항, 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산업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 캠펌프리가 조그만 미군 기지에서 세계 최대
0: 제일 큰
1: 규모의
0: 그렇죠. 부대가 됐고.
1: 부대가 네. 됐고요. 이러면서 그 도시들을 그 기지들 시설들을 배후에서 지원하기 위한 도시들이 형성이 됐고요.
0: 예.
1: 그러면서 도농복합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산업 시설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마다 요구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0: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네. 이곳에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도 있고 네. 조국혁신당 대표도 있고 네. 김용남 후보도 지금 민주당에 공천을 받았고 황교안 네. 자유혁신 이분도 대표인가요?
1: 대표시죠.
0: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네. 이 상황을 우리 후보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어리둥절하십니까? 아니면
1: 아, 전 좀 당황스러운 대목이, 그러니까 제가 경쟁자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상황인데요.
0: 예, 예.
1: 제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점이냐면, 이분들이 다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거지.
0: 자기 정치를 위해서?
1: 예.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있어라.
0: 아하.
1: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그럼 그 사람, 당신들은 여기 있을 거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내려오셔가지고 평택에 대한 이해가 없으세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공약들을 막 남발을 하세요.
0: 아하.
1: 이분들이 내세운 공약대로 되면 평택은 뭐 거의 그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파라다이스.
1: 네. 그런데
0: 파라다이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1: 아니.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그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예. 일단 되고 보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뭐 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뭐 평택에 서지도 않는 저 KTX를 얘기하고 평택 분 얘기하고 뭐 이러시는 거죠.
0: 예, 예.
1: 그러니까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했다면 사실은 그런 정책들, 공약들을 내실 때 하나하나 신중하게 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교통 문제예요.
1: 네네네.
0: 조국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평택, 보니까 제일 1호 공약을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네. 그 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김영란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긴 한데, 후보님은 그럼 어떤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1: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네. 그 권역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0: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1: 예, 요구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이라는 것은 도시가 성장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거기에 맞춰서 후속적으로 뒤따라가는 문제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선행하면 더 예, 좋겠습니다만.
0: 예.
1: 그래서 교통에 대한 공약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중심 도시가 되고 안보, 경제의 핵심 도시가 되다 보니까
0: 예.
1: 유동 인구들이 계속 들고 나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광역 교통망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예. 또 동시에 그 지역 내에서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도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0: 예. 그러니까
1: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0: 예.
1: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안고 있는 고덕동이라는 곳은
0: 예.
1: 인구가 지금 한 6만 5천 정도 되는데요.
0: 예.
1: 목표 인구가 한 1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균 인구가 한 33.3세 정도 돼요.
0: 예.
1: 굉장히 젊은 도시죠. 그래서 6만 5천의 인구 중에 한 4만 5천이 유권자니까 예. 2만 명 정도는 미취학 아동 아니면 학생들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육, 문화, 보육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생활 인프라에 대한 그 공급이 필요한 거고요.
0: 예, 예.
1: 또 하나는 캠펌프리 주변에는 군사기지 주변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의해서 도시민들이 좀 줄어들게
0: 아하.
1: 되고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산업시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도시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좀 보급을 해야 될 거고요.
0: 예.
1: 마지막으로 서해안 평택항의 배후도시로 있는 소위 말해서 저희는 서부 5개 읍면이라고 부르는데
2: 예.
1: 칭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 지역의 평택항을 중심으로 있는 물류단지라든지 제조 생산 제조 시설들을
2: 네.
1: 배후에서 지원하는 도시지만 노후화돼가지고 그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만 들어도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1: 예,
0: 그 도시의 또 정체성이 캠프원프리스 안보도시이기도 하고
1: 네.
0: 삼성에 있어서 경제도시이기도 하고
1: 네.
0: 한국에 있어서 해안도시이기도 하고
1: 네.
0: 근데 교통이 안 좋아서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김지현 후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1: 네.
0: 이게 이제 고덕지구도 살짝 말씀하면서 이분이 삼성맨들이 있는데
1: 네.
0: 거기서 안 사신다는 거예요. 많이들.
1: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 동네 사실기는 어렵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뭐 어느 지역에서 그 근무를 하시다가 네. 평택 공장으로 왜냐하면 지금 평택 공장이 총 6동을 짓는 게 목표인데요.
0: 예, 예.
1: 지금 첫 번째 동, 두 번째 동, 세 번째 동, 네 번째 동을 거쳐서 지금 다섯 번째 동 텃밭하고 기둥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0: 아하.
1: 한 번에 여기에 와서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아하.
1: 모든 분들이 평택 사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0: 예.
1: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역시 또 10년 계셨으니까
1: 예.
0: 정확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네. 저 잘 와닿습니다.
1: 네.
0: 그러면 어떻게 파라다이스까지는 아니지만
1: 네.
0: 우리 후보님은 평택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1: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되는 많은 문제들이 시민들께서는
0: 예.
1: 야 이것도 불편하다 저것도
0: 그러니까요.
1: 불편하시다 말씀을 다 해줄 하시지만
0: 것처럼.
1: 그런데 그 사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시의 행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이 수반이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지난 8년간 민주당 시 행정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회에 새로 선출되는 구성되는 시의회와 시 행정부와 함께 저희 그 국회에서 제도와 국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시의회를 통해서 시 정부와 함께 협업 또는 견제를 하면서
0: 예.
1: 그 지금 나온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제가 조만간에 지역에서 비전 발표회를 갔거든요.
0: 아 비전 발표회
1: 그 자리를 통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0: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희동 후보님은 평생을 평택에서
1: 예.
0: 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다른 후보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역으로 우리 후보님과 황교안 후보 범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도 가능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글쎄요. 뭐 가능성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0%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가능성이라는 건 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0: 예.
1: 지금 현재로서는 저한테는 뭐 이렇게 큰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0: 아 단일화가?
1: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흩어져 있는 보수의 목소리들을 조금 하나로 합치는 것이 저희가 스스로 좀 이렇게 자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지금 댓글에 찐 평택 전문가 유희동 화이팅 이런 댓글이 많이 있네요.
1: 감사합니다.
0: 자,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1: 예.
0: 또 선거와 레이스가 진행될 때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희동 국민의힘 평택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한판 승부. 내일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와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3: Facebook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This is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I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5: 듣고 계신 방송은 AM 1450 KSUH Pyeongchang과 AM 1230 KWIZ Everett에서 정식 허가되어 Federal Way에서 보내드리는 24시간 한국어 방송입니다.
6: 워싱턴주 한인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하늘을 여는 소리, 라디오 한국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저희 라디오 한국은 빠르고 공정하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은 AM 종합편성 채널로 퓨얼랍에서 1450kHz로 그리고 에버렛에서 1230k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국은 페더럴 웨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은 1997년 FCC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방송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편성과 광고 책임자는 사장 서정자입니다. 지금부터 라디오 한국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넘어졌다고 해서 결코 걷는 걸 포기하지 않지요. 나중에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눈앞의 목표를 향해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완성해 나가지요. 그 목표는 바로 자기 눈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응원해주고 있는 엄마 아빠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면서 인생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이지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가족의 품에서 힘차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현음 중창단이 노래하는 어린이날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글 어린이 찬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어린이가 잠을 잔다. 내 무릎 앞에 편안히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다. 볕 좋은 첫여름 조용한 오후이다. 고요하다는 고요한 것을 모두 모아서 그중 고요한 것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 평화라는 평화 중에 그중 훌륭한 평화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 어린이는 순 복덩어리다. 마른 잔디에 새 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 움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고 꽃이 피었다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별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것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어린이와 마주대하고는 우리는 찡그리는 얼굴, 성낸 얼굴, 슬픈 얼굴을 못 짓게 된다. 아무리 성질 곱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어린이와 얼굴을 마주하고는 험상한 얼굴을 못 가질 것이다. 어린이는 슬픔을 모른다. 근심을 모른다. 그리고 음울한 것을 싫어한다. 어느 때 보아도 유쾌하고 마음 편하게 논다. 아무데를 건드려도 한없이 가진 기쁨과 행복이 쏟아져 나온다.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놀고 기쁨으로 커간다. 뻗어나가는 힘, 뛰노는 생명의 힘, 그것이 어린이다. 온 인류의 진화와 향상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린이는 복되다. 한이 없는 복을 가진 어린이를 찬미하는 동시에 나는 어린이 나라에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감사한다.

네, 어린 시절 1년에 딱 두 번 밤잠을 설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어린이날 전날 밤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선물 꾸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0: 잠을 설치곤 했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을 앞두고 오늘은 이분이 어떤 노래를 갖고 왔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의 평론가 송명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린이날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1: 글쎄요. 여러 가지 받았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로봇 장난감.
0: 역시 남자들은. 네, 사내 아이들은 다 그렇죠.
1: 네. 그렇죠.
0: 뭐 마징가였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로봇이었습니까?
1: 그때 아마 태권브이 아니었나
0: 태권브이. 예. 아, 그러게요. 태권브이가 최고죠. 예. 제가 제 입에서 마징가가 튀어나왔나 보네요.
1: 태권브이를 사달라고 계속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어린이날 선물로 받게 된 거였었죠.
0: 네. 예. 그 태권브이에 대한 추억. 그 당시 그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지만 네.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1: 그렇죠.
0: 횟수로 따지면 뭐 한 4, 50년 된 것 같은데 김청기 감독님.
1: 네.
0: 근데 지금 봐도 그 로봇의 그 디자인은 네. 아주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1: 저는 그거 정말 좋아해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 개봉관에서 세 번인가 네 번을 봤어요.
0: 아,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예.
1: 그리고
0: 시리즈도 많았잖아요.
1: 그리고 다시 이제 재개봉관에서 개봉할 때 또 가서 보고
0: 예. 네.
1: 그럴 정도로 막 정말 좋아했습니다.
0: 뭐 열광적이었죠.
1: 네.
0: 그 극장마다 그 당시에 뭐 예매도 아니고 좌석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1: 예, 그쵸.
0: 줄을 길게 서가지고 네.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1: 아이들 공책이나 이렇게 책 빈자리에 다 이렇게 태권브이 그림 그려 있고
0: 네네.
1: 그랬습니다. 정말.
0: 혹시 뭐 지금 프라모델 이런 건 안 모으시고요?
1: 요즘은 안 모으는데 네. 예전에는 좀 모았었고 태권브이들은 어른이 된 다음에도 네. 어떤 뭐
0: 보이면 막 사고 싶어요.
1: 햄버거 가게나 이런 데서 세트 먹으면
0: 한정판 세트 이런 거
1: 예, 주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0: 예. 그래서 그럼 햄버거 드셨겠네요.
1: 예, 햄버거 먹고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요즘 그 어른들의 장난감 그 취미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프라모델 뭐 만들기라든가 수집이라든가.
1: 그렇죠.
0: 그게 우리 어린 시절에 그게 박혀 있어가지고 떨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예전에 찾아볼 자료가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그 태권브이가 나오고서 한 신문사에서 어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대한 인물들 이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0: 예, 예, 예.
1: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0: 네.
1: 거기에 뭐 김일도 있고
0: 아 프로레슬러
1: 예 그 고상돈
0: 아
1: 에베레스트
0: 전복했던 예, 네.
1: 그런 운동 선수에서부터
0: 뭐 산악인
1: 뭐 그때는 뭐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고 이런 식이었었는데
0: 예.
1: 거기에 10명 안에 태권브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0: 명은 아니죠. 어쨌든 인물은 아닌데
1: 예.
0: 인물로 쳐졌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로봇은 아니고
1: 네.
0: 어떤 걸까요?
1: 어린이날이라서 가수가 부르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좀 모아봤어요.
0: 예.
1: 우선은 활발하게 활동하던 가수가 만든 동요 가운데서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그럼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우선 사돌림의 산할아버지 준비했어요.
0: 정말 동요 같은 곡이죠. 전 국민이 다 알던 노래였는데.
1: 그렇죠.
0: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네.
1: 1981년에 나온 산울림의 두 번째 동요집에 담긴 곡이에요. 산울림은 정규 앨범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동요집을 따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 예. 김청아 씨 형제들이 참 그 피터팬 증후군이 있었을까요? 동심을 참 오랫동안 유지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산울림이 처음 나와서 애니버설 불렀을 때도
0: 네.
1: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었거든요.
0: 그 유행어였잖아요. 예년 전에.
1: 예, 노래가 재미있으니까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었는데
0: 예, 예.
1: 그런 부분을 에서 착안을 했는지 동요집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첫 번째 나온 동요집에서는 개구쟁이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0: 그 노래도 엄청 인기였죠.
1: 그렇습니다. 산울림 동요집의 특징은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이나 어른까지 공감할 동심을 자극하는 아주 감각적이고 소박한 가사를 들 수가 있어요.
0: 예, 어린이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1: 그렇죠. 어린이였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이 노래 산할아버지는 삼형제 가운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1: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 씨가 만든 노래고요.
0: 아, 예.
1: 특유의 밝고 천진난만한 분위기로 당시 초등학교 소풍이나 가족 나들이에서도 많이 불렸던 노래였죠.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이 리메이크하기도 했고 조윤성 씨가 재즈 연주곡으로 편곡할 정도로 폭넓은 연령층에서 사랑받았습니다.
0: 네.
1: 단순히 동요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산울림의 노래 가운데서도 뭐 명곡으로 꼽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예.
1: 또 비슷한 세대를 사신 분이라면 노래 가사 바꾸기라고 하죠.
2: 아.
1: 노가바 버전으로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억나네요.
1: 네.
2: 좀 약간 장난스러운 혹은 약간 짓궂은 내용도 많이 있었고.
1: 그렇죠.
2: 예.
1: 뭐 산할아버지 고스톱 치다가 뭐 이런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2: 예.
1: 뭐 산할아버지 나무를 하다가 뭐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하고요.
2: 그러긴 말이죠. 예. 그만큼 이제 뭔가 이렇게 리듬 선율이
1: 네.
2: 약간 장난스럽게 부르기 좋은 선율이어서
1: 그렇죠.
2: 많이 가사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들어볼 곡은요?
1: 이어서 들을 곡은 배따라기의 아빠와 크레파스예요.
2: 이 노래도 발표된 지 꽤 됐네요.
1: 그렇죠. 이 노래는 제가 그 교과서에도
2: 실렸었어요.
1: 예, 실렸던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 초등학교 교과서에
1: 네,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배따라기의 1985년 발표 음반에 수록된 곡이에요. 가요기는 한데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라서 동요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2: 네.
1: 가사나 분위기도 그렇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뭐 율동까지 넣어서 이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니까 동요로 또 오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기도 해요.
2: 네.
1: 근데 원래 가사는 다정하신 모습으로가 아니라 술 취하신 모습으로 썼다고 합니다.
2: 원래 작품 원안에서는요?
1: 예.
2: 바뀐 거군요.
1: 그렇습니다.
2: 술 취하신 모습으로 이건 좀 이상한데요?
1: 근데 가사를 보면 예. 이해가 갈 법도 한데요. 작사자 이혜민 씨의 말에 따르면은 아버지가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서 자식에게 크레파스를 선물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자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공연윤리위원회 사전 심의 과정에서 바뀌게 됐다고 하는데요.
2: 그랬군요.
1: 뭐 결과적으로는 동요와 같이 불리게 됐으니까 술이라는 단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2: 그러게요. 잘 뺐네요.
1: 익숙하기는
2: 네.
1: 아버지가 술 한잔 하셨을 때 뭔가 이렇게 선물.
2: 사갖고 오시는.
1: 네, 사가지고 오시거나 뭐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오시거나 그런 기억이 좀 많거든요.
2: 아니, 그러니까 크레파스를 술 취하신 다음에 얼코하게 취하신 다음에 사오진 않으시거든요. 보통 통닭이나.
1: 그렇죠.
2: 뭐 빵을 사오시거나.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가시기 전에 미리 사놓고 들고 오신 거 아닐까.
1: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2: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2: 예. 자, 어쨌든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들어볼 수 있는 노래들. 자, 동요 같은 노래들입니다. 산울림의 산할아버지, 배따라기의 아빠와 크레파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가수가 부르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산울림의 산할아버지, 배따라기의 아빠와 크레파스 두 곡이었습니다. 아까 선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1: 네.
0: 송명아 씨는 자식은 없지만 미혼이시니까 네. 조카들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선물할 때 그러면은 좀 고민되지 않으세요? 뭘 좋아하는지 요즘 애들.
1: 지금은 조카들 다 군대 갔다 오고 해가지고.
0: 아, 그렇군요.
1: 예. 근데 예전에 선물할 때는 네. 조카 생각보다는 형이나 형수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내가 이 선물을 했을 때 형이나 형수의 반응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내가 이 선물을 했을 때 형이나 형수가 싫어할까 좋아할까?
1: 예.
0: 아.
1: 그러니까 조카들이 어렸을 때는 옷이나 뭐 이렇게 예쁜 옷이나 뭐 이런 걸 사주게 되고
0: 예.
1: 학교 들어갈 때는
0: 학용품
1: 사주게 되고
0: 그렇죠.
1: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요. 좀 더 커서는 전자제품, 전자기기들 예, 그런 거 사주고
0: 그쪽에 있습니다. 또 밝으시니까 우리 송명아 씨가
1: 예.
0: 예. 요즘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 제 혹시? 생각에는 태블릿
0: 맞아요.
1: 있을 것 같아요. 예.
0: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 보니까 고학년들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1: 네.
0: 무선 이어폰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고 저학년은 캐릭터 완구류,
1: 네.
0: 뭐 킥보드 같은 거. 또 미취학 아동들은 자석 블록이나 주방놀이 세트. 여자아이들이겠죠, 주방놀이 세트는. 예, 이런 걸 좀 갖고 싶어 한다는데. 그럼 반대로 부모가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은 뭘까요?
1: 뭐 책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공부하라고.
0: 책 읽으라고. 예. 동화책. 전집 뭐 이런 거.
1: 예.
0: 아이 참.
1: 진짜 쌓여 있죠. 손도 안 내고.
0: 아이들의 기대와는 많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노래 선물 더 들려주시죠.
1: 전영 씨의 모두가 천사라면 준비했습니다.
0: 이 곡도 참 가사가 너무 맑고.
1: 네.
0: 그다음에 중간중간 나오는 웃음소리도 참 경쾌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전영 씨가 1983년에 발표한 곡으로 동요는 아니지만 역시 동요처럼 불리는 그런 곡이죠.
0: 예, 원곡이 따로 있는 곡이죠.
1: 네. 박건호 씨가 작사한 곡인데 번안곡이고요. 원곡은 1950년대에 스위스에서 활동하던 아코디언 연주가 그 베르너 토마스가 만든 데어 엔텐탄츠라는 곡인데
0: 네.
1: 오리의 춤이라는 뜻이에요.
0: 아.
1: 맥주 축제에서 권주가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0: 아, 스위스나 독일 이쪽에 맥주 축제가 또 유명하죠.
1: 네. 계속해서 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0: 예.
1: 전 세계에서 140가지가 넘는 버전으로 발표될 만큼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0: 네. 맥주 축제의 권주가가 한국에서는 이제 예쁜 천사의 노래로 바뀌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다음 곡은 혜은이 씨의 파란 나라군요.
1: 네. 파란 나라는 혜은이 씨가 1985년에 발표한 일종의 동요라고 볼 수 있겠죠. 지명길 작사가가 가사를 썼고요. 작곡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사랑과 평화의 키보디스트 출신 김명곤 씨가 작곡을 했어요.
0: 예, 예.
1: 동심의 세계를 파란 나라로 빗대서 어린이뿐 아니고 그 동심을 잃은 어른들에게도 동심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곡이죠.
0: 네, 당시에 혜은이 씨가 귀여운 그 어린 아이와 함께 이 노래를 불렀죠.
1: 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최문정 어린이와 함께 불렀던 노래고요. 이후에 이제 혜은이 씨 무대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때면은 뭐 최문정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네. 여자 어린이와 함께 듀엣으로 불렀던 그런
0: 그때
1: 곡입니다.
0: 그때 상황에 맞게.
1: 네. 우스갯소리로 주식하는 분께는 금지곡으로 통하죠.
0: 차트 때문에? 예, 주식 차트 파란색?
1: 그렇습니다.
0: 빨간색이 좋은 거죠, 주식에서는.
1: 그렇죠.
0: 예, 예. 자, 그럼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전영의 모두가 천사라면 혜은이의 파란 나라.

0: 네, 혜은이의 노래 파란 나라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모두가 천사라면 전영의 노래였습니다. 네, 어른 가수들이 부르는 아이들을 위한 노래들. 자,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위가 너튜브 크리에이터래요. 저희 때는 많이 달랐죠. 뭐 대통령, 장군, 과학자, 막 경찰, 소방관. 또 뭐 있었을까요?
1: 글쎄요.
0: 성명하신 뭐였습니까?
1: 저는 박사.
0: 박사님.
1: 예.
0: 박사님은 이제 이공계 박사 쪽이겠죠?
1: 그런 건 모르겠고요.
0: 예, 예.
1: 그냥 그 만화영화 보면은 로봇 만드는 게 다 박사들이잖아요.
0: 그게 이제 이공계 박사님이죠. 예. 고주부 박사님이라든가.
1: 뭐, 예. 김 박사님, 뭐 예. 선우 박사님, 뭐 김박 이 박사님, 사 박사님들이더라고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박사가 로봇 만드는 게 그냥 박사인 줄 알았어요.
0: 그렇죠. 하얀 가운 입으시고 예. 태권보이도 그렇고 뭐 아톰도 그렇고
1: 그렇죠.
0: 박사님이 등장해서 주요한 역할을 했죠.
1: 네. 예. 그래서 나중에도 나도 어른이 되면 꼭 그 박사가 돼가지고
0: 네.
1: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0: 조종사가 아니고.
1: 그렇죠. 만들고 싶어가지고.
0: 예. 네. 자, 순수했던 시절 꿈을 생각하면서 다음 곡 만나보겠습니다.
1: 조금 전에 들으셨던 파란 나라처럼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부른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이규대 씨와 이자람 어린이가 함께 부른 내 이름 예솔아 준비했습니다.
0: 아, 부녀가 함께 노래한 곡이죠?
1: 네. 버블껌 출신의 이규대 씨 그리고 딸 이자람 어린이가 함께 부른 노래고
0: 네.
1: 곡이 발표되던 1984년 당시 이자람 어린이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0: 야, 그 꼬마가 지금은 엄청난 예술인이 돼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이자람 씨는 이후에 국악을 전공하게 되고요. 최연소 춘향가 8시간 완창으로 기네스북에
0: 야,
1: 등재되기도 했어요.
0: 예.
1: 또 아마도 이자람 밴드라는 인디 밴드로도 2024년까지 활동했고요.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예솔이라는 이름 때문에
0: 네.
1: 이 노래를 활동할 때는 예솔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0: 그래서 방송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뭐 예솔이 불렀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당시에 뭐 방송 사회자라든가.
1: 네.
0: 근데 분명히 이자람이고 근데 왜 예솔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노래에서.
1: 사실 예솔이는 노랫말을 쓴 작사자인 아동문학가 김원석 씨의 아들 이름이라고
0: 작사가의
1: 합니다.
0: 작사자의 아들 이름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다음 곡 역시 아빠와 딸이 부르기 딱 좋은 노래군요.
1: 네. 최불암 씨와 정현진 어린이의 아빠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0: 네. 최불암 선생님의 내레이션이 참 인상적인 곡이었죠.
1: 네.
0: 이 곡의 원곡이 또 따로 있죠.
1: 네. 원곡은 그 앤서니 킹과 찰리가 부른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라는 곡인데요. 제목에서 눈치 채셨겠지만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 아들
0: 네.
1: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조언하는 내용의 노래였었는데요.
0: 네.
1: 최불암 씨 말고도 김성원 씨.
0: 아, 탤런트 김성원 씨.
1: 예. 또 최성환 어린이와 함께 부른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번안곡이 있는데
0: 네.
1: 가사는 좀 다른데 느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0: 예. 김성원 씨 번호도 참 좋았어요.
1: 그렇습니다.
0: 이 곡을 함께 부른 정여진 어린이도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다고요.
1: 네. 정여진 어린이는 어렸을 때 작곡가인 아버지 정민섭 씨의 영향으로 그 만화영화 주제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죠.
0: 아.
1: 참고로 어머니는 당신의 뜻이라면을 부른 가수 양미란 씨입니다.
0: 네, 정민섭, 양미란 커플도 유명하셨죠?
1: 그렇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정여진 씨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듣고자 한 만화 영화 주제가를 많이 불렀다는 건데
1: 예,
0: 어떤
1: 그렇습니다.
0: 게 있었을까요?
1: 제 기억으로는
0: 예.
1: 그 TV에 나오는 만화 영화 가운데서 그때 소위 순정 만화라고 부르는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0: 아.
1: 그런 만화 영화들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불렀던 거로 알고 있고요.
0: 예.
1: 요즘에는 이제 너튜브에 그 채널에서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만화 주제가들 이렇게 부르는
0: 다시
1: 예, 그 채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0: 네.
1: 배우 최진실 씨 주연의 그 편지 영화
0: 아, 편지.
1: 예, 주제곡인 Too Far Away를 부르기도 했고요.
0: 아.
1: 또 굉장히 유명한 이온 음료 CM송이죠.
0: 예.
1: 그 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이렇게 나가는
0: 라라라라라라라 그거 아니에요?
1: 예.
0: 아, 그게 정현진 씨 목소리입니까?
1: 네, 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또 바로 정현진 씨입니다.
0: 야, 정말 그 가벼운 그 바람결 같은 목소리잖아요.
1: 그렇죠.
0: 듣기만 해도 상쾌해지는.
1: 네.
0: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은 부녀간에 함께 부르면 좋을 만한 노래들 이규대 이사람의 내 이름. 부제로 예솔아 그리고 최불암 정여진의 아빠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하나,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무 대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하.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아빠를 많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네 것이야. 너는 지금 막 시작한 거란다.

0: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아.
1: 내 곁에 있어줘요.
0: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1: 빨리 어른이 돼.
0: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를.

0: 네, 이기대 이자람의 내 이름, 그리고 최불암 정여진의 아빠의 말씀.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가수가 부르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면 특별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 못 먹던 거 사주잖아요.
1: 네.
0: 송명아 씨는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1: 주로 뭐 외식을 했었는데 네.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 는 짜장면을 먹은 기억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1: 아버지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셨는지.
0: 아버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겁니까?
1: 그래서 고기만 먹었어요. 뭐.
0: 오.
1: 그
0: 평양식집.
1: 비프스테이크 같은 거, 그런 거 먹었습니다.
0: 돈가스가 아니고 비프스테이크도 줬어요?
1: 네, 저는 돼지고기는 이야. 고기도 아닌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0: 아니, 아주 넉넉하게 사셨군요.
1: 그거는 모르겠는데.
0: 예.
1: 그 특별한 날이니까 또 그런 거 사주시지 않았을까요?
0: 아니, 그 당시에 뭐 수입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한우였을 거 아닙니까?
1: 예. 그랬었겠죠.
0: 오,
1: 네. 어렸을 때는 그 특별한 날에는 그런 거 먹는 줄 알고 있었어요.
0: 저는 뭐 잘 먹어봐야 돼지갈비 정도 먹었던 기억이 소만 드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위화감이.
1: 소금구이, 뭐 로스구이 뭐 해가지고 아, 그런 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예, 예. 아휴.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 네. 만화영화 주제가들이네요.
1: 네. 만화영화 얘기 나온 김에 만화영화 주제가들을 골라봤는데요. 우선 이선희 씨의 달려라 하니 준비했습니다.
0: 달려라 하니, 아우 정말 인기였죠. 남자들도 참 좋아했던 만화였어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달려라 하니는 만화가 이준주 씨가 원작이죠.
0: 네.
1: 만화 잡지에서 1985년 1월 호부터 87년 6월 호까지 총 30화로 연재돼가지고 그 단행본으로는 4권으로 완결이 됐고요.
0: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맞네요, 그죠?
1: 네. 1988년 8월 15일부터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TV 애니메이션으로 또 큰 인기를 끌었어요.
0: 네.
1: 제작 시기가 80년대 중후반이라서 그런지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중에 한이의 아버지가 중동에서 일해서 한이와 떨어져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중동 건설 붐이 남아있을 때라서 중동 파견 근로자가 많았던 한국의 모습을 또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0: 예, 참 재밌는 캐릭터가 많았어요. 그 안경태였나요? 안경 쓴 그 남자아이.
1: 네.
0: 있지 않았나요? 제가 다른 만화랑 헷갈리나?
1: 그거는 영심이.
0: 아, 영심이군요.
1: 예.
0: 아, 그건 허니에 나왔던 남자는 누구였죠?
1: 허니에는.
0: 선생님 저... 기억나고, 선생님.
1: 예.
0: 항상 추리닝 입고 다니는.
1: 예, 홍두깨 선생님.
0: 홍두깨 선생님이죠.
1: 네, 나오고요.
0: 그분을 좋아하는 또 여성분도 있었고, 아주머니.
1: 그렇죠.
0: 예.
1: 또, 그, 악역으로 나오는 캐릭터죠. 나엘이.
0: 아, 맞다. 경쟁자.
1: 예. 예. 그 성우는 차태현 씨의 어머니 최수민 씨가 성우였었는데요.
0: 예, 예.
1: 사실 악역이나 선생님이 또 빛을 발했다라는 그런
0: 아.
1: 이야기들도 남아 있습니다.
0: 예.
1: 네. 그, 원작부터 주인공, 네, 그 조랑말 같이 당돌하고 엉뚱 쾌활한 성격을 반영해서
0: 네.
1: 주인공 이름을 포니로 쓰려고 했었다고 해요.
0: 아, 그러니까 포니테일이라고 하죠. 뒤에 묶은 머리를.
1: 네.
0: 근데 한이가 됐군요.
1: 원래
0: 달려라 이제, 포니가 될 뻔했네요.
1: 그렇습니다. 원래 이진주 씨 만화에는 한이가 늘 등장해요. 뭐
0: 예.
1: 그 이상무 씨 만화에 독고탁 등장하는
0: 아.
1: 것 같이. 근데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0: 예.
1: 포니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국민차라고 할 수 있는 승용차가 연상이 된다고
0: 아,
1: 해가지고.
0: 그렇군요.
1: 간접 광고 의심 때문에 이제 심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0: 예.
1: 기존에 쓰고 있었던 한이를 다시 등장시켰다는 비화가 있어요.
0: 예.
1: 작년에는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인 속편 나쁜 계집애가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0: 아 그래요.
1: OTT에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옛날 생각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제 고등학생 된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이야.
1: 몇 년을 참 공부를 쉬고 다시 학교에 갔는지.
0: 다른 차원에서는 시간이 달리가기도 하겠죠.
1: 예.
0: 자, 이어서 들어볼 노래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화 영화 주제가죠.
1: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 씨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준비했습니다.
0: 나라라 슈퍼보드.
1: 네. 허영만 작가의 만화 나라라 슈퍼보드의 애니메이션판 주제가고요. 아시다시피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했고 월간 잡지에 처음 연재할 당시 제목은 미스터 손이었지만
0: 예.
1: 애니메이션화가 진행되면서 원작도 나라라 슈퍼보드로 제목이 고쳐졌습니다.
0: 제목은 치키치키 차카차카가 무슨 뜻이었죠?
1: 요거는 이제 아이가
0: 양치.
1: 양치할 때 나는 소리를
0: 맞아요.
1: 의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따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0: 근데 손오공이 막 주문할 때 이 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1: 예, 그렇죠.
0: 치키치키 차카차카.
1: 캐릭터들이 손오공 말고도 다 인기가 있었죠?
0: 저팔계.
1: 저팔계는 뭐뭐하셔. 그거 있었고.
0: 사오정도 재밌었고.
1: 사오정은 청각장애 기믹 때문에.
0: 예.
1: 뭐라고 얘기해도.
0: 못 알아듣는.
1: 못 알아듣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캐릭터 상품으로 나오고 했었죠.
0: 맞아요. 자, 애니메이션 주제가 두 곡. 이선희의 달려라 하니, 김수철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두 곡입니다.

0: 치키치키 차카차카 김수철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이선희의 달려라 하니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만화영화의 주제가들이었습니다.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가수가 노래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들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주제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학용품 갖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송명화 씨도 그러셨겠죠?
1: 그렇죠. 아까 뭐 이야기 나눴지만 태권브이 뭐 책받침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었고요.
0: 가방은요?
1: 가방도 태권브이 네, 태권브이 뭐 가방이었었고 필통도 태권브이였고
0: 아 태권브이 마녀였군요 완전히
1: 예, 완전히 저도 지금도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때 정말 많이 그렸었고요.
0: 저도 많이 그렸어요. 그 얼굴 각 딱딱 해가지고
1: 네.
0: 예. 그 태권브이와 마징가의 그 가상 대결을 많이 또 꿈꿨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실제로 만화 영화가 나오기도 했고 나중에.
1: 만화 영화가 나오진 않았죠. 왜냐하면
0: 안 나왔나요?
1: 예,
0: 마징가 대 그레이트 마징가인 거예요?
1: 그렇죠.
0: 아.
1: 마징가는 일본 캐릭터고.
0: 그러니까요.
1: 네, 태권브이 우리나라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시대도 좀 다르고요.
0: 전 그래서 그게 하나 시도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아니었군요.
1: 우리나라에는 태권브이 이후에 이제 황금날개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예, 예. 태권브이와 황금날개가 이제 그 콜라보를 했던
0: 아 그건 있었고
1: 네.
0: 아, 정확하시군요. 저는 이렇게 혼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1: 우주전함 예. 거북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0: 우주전함 야마토가 아니고
1: 네. 거북선이 이제 우주전함으로 나오는데
0: 네.
1: 거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제 거북선이 굉장히 지고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부품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0: 태권브이가 돼요?
1: 이렇게 조립돼가지고 태권브이가 돼가지고
0: 이야.
1: 정말 어린 마음에 얼마나 진짜 가슴에서
0: 충격적으로.
1: 뭔가
0: 예.
1: 뭔가 올라오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0: 예.
1: 예. 예.
0: 그 애니메이션도 김청기 감독이었나요?
1: 김청기 감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0: 예, 예.
1: 좀 오마주 차원으로
0: 곳곳에서 이렇게 또
1: 나왔습니다.
0: 살아났었군요.
1: 네.
0: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 예.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1: 이번에는 가수가 부른 고전 동요를 준비를 했어요.
0: 고전 동요.
1: 예.
0: 진짜 동요군요.
1: 그렇습니다. 박인희 씨의 섬지박이 준비했어요.
0: 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뭐 자장가로 들어보고 또 불러봤을 만한 노래인데 이 노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네. 6.25 피난 시절 얘기를 하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다가 해변가에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만 곤히 자고 있었는데
0: 네.
1: 아이 어머니가 낯선 사람이 집에 온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따던 굴바구니를 던져두고 모래톱을 뛰어오는 광경을 보면서 노래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0: 예, 예.
1: 근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과는 다르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작사가인 안인현이 어린 시절을 보낸 함흥 혹은 교사로 근무했던 경기도의 어느 해변 마을에서 본 광경을 썼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시가 발표된 거는 1946년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전이 시가 발표가 먼저 됐어요.
0: 그렇네요.
1: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여러 괴담들이 나오는데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아, 이 섬지박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슬픈 괴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1: 이런 괴담들이 나오는 거는 노래 자체가 예. 너무 유명한데 멜로디는 좀 처량하잖아요.
0: 예.
1: 그래가지고 이런 괴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마치 그 포카레 카레 아나처럼 약간 동요 같기도 한데 약간 뭔가 구슬픈 감정이 드는.
1: 그렇죠.
0: 예. 섬지바이 오늘은 이제 박인희 씨 버전으로 준비하셨는데.
1: 예. 박인희 씨는 2024년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했던 인터뷰에서 처음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엄마가 아니라서 아기를 재우려는 엄마의 그런 심정이 담긴 자장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의 심경으로 이 노래를 불러보려 한다면서
0: 예.
1: 감회가 남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어요.
0: 예.
1: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르는 느낌은 달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0: 그러니까 처음 녹음했을 때는 젊었을 때니까
1: 그렇죠.
0: 그 심정을 모르고 불렀다가 그러니까 2024년도 콘서트 준비하면서
1: 네.
0: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아, 지금은 부르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시겠죠.
1: 그렇겠죠.
0: 예,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어린 시절에 듣던 이 노래와 지금 듣는 또 청자로서의 감정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저도 커서 들으니까
0: 네.
1: 정말 가슴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0: 네.
1: 예.
0: 청원이 느린 템포에 뭐 길지 않은 노래지만
1: 네.
0: 울림은 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박인희의 섬지박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 송명하 씨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김홍성입니다. 보통은 새로운 달의 첫 월요일이면 직장인들은 여느 때보다 좀 더 긴장하기 마련이죠. 한 달 동안의 업무 계획이나 목표를 점검하면서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첫 월요일이 주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이번 달 5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공휴일이고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길게는 닷새 동안 연휴를 즐기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깥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새 달의 시작이 한결 여유 있고 또 활기가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 살려서 한민족 네트워크 기운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700만 재외 동포들의 동향과 현지 소식을 KBS 해외 통신원을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오늘은 남미 칠레로 가보겠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김정화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0: 네, 고국은 어제 비가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도 높고 푸르고 공기도 무척 깨끗해서 이 파릇파릇한 나뭇잎들이 더 푸르게 느껴집니다. 봄의 한복판에 와 있는데. 자, 남반구에 있는 칠레 산티아고 요즘 날씨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1: 네. 한국과 칠레의 기온을 제가 비교해보니까 요즘 한국 날씨가 이곳의 가을 날씨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에서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점이 조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0: 네.
1: 산티아고의 아침 기온은 약 10도, 낮 기온은 25도 정도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서 장갑을 끼어야 기분 좋게 달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칠레 사람들은 여름 옷을 보관하고 가을 옷으로 옷장을 재정돈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칠레에서는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가을의 시작을 기념하는 파우나 오토뇨라는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이 행사는 인디록, 또 일렉트로닉, 신스팝, 라틴 어반, R&B 등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장르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며 규모는 아담하지만 세련된 라인업과 음악적인 큐레이션으로 국내외 인디, 얼터너티브 음악 팬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5월 5일 어린이날, 또 8일 어버이날, 하여튼 5월에는 참 행사가 많거든요. 칠레도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있겠죠?
1: 예, 모두 칠레에도 있는데요. 단 한국처럼 날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쉽도록 항상 일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어린이날을 디아델 니뇨라고 부르며 8월 둘째 주 일요일에 기념을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쇼핑몰과 공원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와 공연이 열립니다. 한국처럼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라기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따뜻하게 보내는 날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어버이날과 달리 칠레에서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따로 기념을 해서 각자의 날에 온전히 주인공이 되어서 축하받는 분위기입니다. 어머니날 디아델라 마드레는 5월 둘째 일요일, 아버지날 디아델 파드레는 6월 셋째 일요일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쇼핑몰 전광판과 상점 쇼윈도우가 선물 컨셉으로 화려하게 꾸며지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이 펼쳐지는데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거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녀가 어릴 때는 부부끼리 서로 챙겨주기도 합니다. 기념일에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칠레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0: 최근 칠레에서 항공우주박람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한국관이 운영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항공우주박람회의 스페인어 약자인 피다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방산전시회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1980년에 시작된 이후 현재 세계 5대 항공우주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은

0: 항공우주산업 전반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휘다의 가장 큰 특징은 AI와 무인세계 기반의 첨단 방산 기술이 대거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육해공은 물론 우주까지 연계하는 다영역 통합 방위 개념이 강조됐으며 칠레 정부는 위성 시스템과 유무인 복합 전력 강화 등 국방 현대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네. 의류 봉제업이 다수였던 우리 동포 한인상가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한식당 골목이 아주 잘 되고 있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의 파트로나토 지역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지역은 한인 의류 봉제업 종사자들의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섬유 작업장으로 쓰이던 건물들이 한국 음식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면 다음날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똑같이 주문을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 작은 골목에만 네 한국 식당이 40곳이 넘고 한우리, 한소반, 숙희네, 오이소, 국시 등 정겹고 또 현지인들도 발음하기 쉬운 우리말 이름의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벗어난 쇼핑몰 인근에도 한국 식당과 한국식 치킨 전문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한류 열풍과 함께 의류 봉제업 중심이었던 한인 상권이 한식 문화의 거점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지역에서 첫 다문화 미식 축제인 사보르 페스트 파트로나토가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제7레 한인회와 한인식당협회가 기획과 또 운영에 협력을 했고 인사 재원은 산티아고 수도권 광역정부의 활동적인 공동체 기금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파트로나토는 100년 이상 아랍 팔레스타인계 이민자들이 터를 잡아온 곳에 1980년대부터 우리 동포들이 합류한 다문화 지역인 만큼 이번 축제에서는 K-POP 공연과 불고기, 김치는 물론 아랍 전통음악까지 어우러져서 두 문화가 함께 빛났습니다.
1: 네. 이 파트로나토는 지금 김 선생님 사신 곳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0: 제가 차로 30분 정도 달려야 되는 조금 멀어요.
1: 그렇군요. 네. 자주 들리기는 어렵지만 네. 확실히 칠레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한식에 대한 관심과 또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 이런 걸 또 반영하고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자, 미국이 멕시코와 국경 장벽을 세운 것처럼 칠레 정부가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 지대에 거대한 이제 물 웅덩이 같은 것을 만드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지금 전력하고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올 3월 좌파 성향의 그 가브리엘 보리치 전 정부에 이어서 취임한 강경 보수 우파 공화당 소속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이 강력한 불법 이민자 반대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페루와 볼리비아 접경 지역에 국경 방패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폭 3m, 깊이 3m 규모의 해자 굴착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자란 성곽이나 요새 주변에 파놓은 깊은 도랑으로 칠레는 이를 현대식 국경 관리에 적용을 해서 총 60km에 걸쳐서 설치 중입니다. 해자 이외에도 전기 울타리 움직임 감지 센터 열 감지 그 레이더, 드론 감시 시스템까지 도입할 예정으로 남미에서 이처럼 삼엄한 국경 장벽을 설치하는 국가는 칠레가 처음이며 치안 전문가들은 불법 월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1: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칠레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김웅성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1: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한 이슈들 정리합니다.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지난 금요일 5월 1일이 노동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쉬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가지고 네네. 공무원이나 또 선생님들도 쉬는 날이 아니어서 조금 불면 소리가 좀 있었어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모두 다 쉬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5인 이상 직장인들은 다 쉬었는데 네. 노동절 표정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2: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일은 노동절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자 또 처음으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 날입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노동절 기념식이 열렸고 또 사상 처음으로 노동절 기념식에 노조뿐 아니라 경영계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2: 노동절을 맞아 양대노총의 대규모 기념집회도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가 열렸고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날 노동절은 황금 연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일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시작되면서
1: 네.
2: 전국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최대 9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공항에는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과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양방향으로 몰리기도 했고요. 특히 서울 관악산 일대에 등산객이 몰리면서 경기도 과천시와 안양시 등에서 경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노동절 기념식이 있었다. 이것도 참 이례적이네요.
2: 네네, 맞습니다. 세계 노동자의 날을 노사정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기념했다라는 것이 올해 이 변화한 노동절의 위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1: 네.
2: 이 자리에서 이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없는 노동자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라며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분법을 깨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 존중 사회와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서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제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다며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리거나 적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의지도 다시 밝혔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7.5%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가 OECD 기준 산재 사망자 1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은 노사가 처음으로 노동절을 기념한 날이기도 하지만 양대노총 위원장이 함께 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이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양대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은 노동절을 반기면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AI 등 기술의 진보가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분쟁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열거하며 사회 발전에 비해 노동 존중이 더딘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계도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여러 건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7년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2: 네, 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이 내란 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인데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건 재판 등 이 관련 재판들이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이날 선고는 일종의 예고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은 그 1심에서 형 감량 사유로 제기됐던 내용들, 그중에서도 초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내란 전남 재판부는 이 관련 혐의가 초범 감경을 하기에는 매우 무겁다라는 점, 그리고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대통령까지 역임한 피의자이기에 이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에 있어 그러한 피고인의 이력이 감경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강조된 점을 언론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1: 법 집행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야 모든 국민들이 그 법을 또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2: 네네.
1: 자, 그런 면에서 자, 1심보다 오히려 늘어난 2년 더 늘어난 징역 7년 어떤 판단을 했길래 이런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 네, 뭐 크게 두 부분에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정족수가 채워지자 곧바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국가대사에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라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1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아예 연락도 안 한 그 7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은 침해됐다라고 보고 이 7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만 연락은 했지만 오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연락을 했지만 오지 않은 2명의 심의권도 침해가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오후 10시 16분에 개최가 됐는데 오지 않은 두 명에게는 오후 9시 18분과 9시 44분에 각각 소집 통보가 이뤄져서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고 안덕근 전 산자부 장관은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상황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신 허위 공보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된 직후 외신 공보 담당관에게 외신에게 보내는 공보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는데 1심은 외신 공보 담당관이 외신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시켰다고 직권남용이라고 할 순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만 2심은 그 공보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내용 등 이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냥 공보가 아닌 허위 공보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2심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핵심 근거도 그대로 인정했는데요. 이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혐의도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봤고요. 또 이 과정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는 기존의 법원 판단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1: 네.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역단체장 16곳의 후보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되고 전국 곳곳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네.
1: 광역단체 대진표의 마지막 빈칸이라고 불렸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확정됐죠.
2: 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이 자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마지막 남은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만약 추미애 후보 혹은 양향자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역대 최초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서울에서는 이제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맞붙게 됐고 인천에서는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가 이제 선거 레이스에 박차를 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지역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2: 네, 이번 선거는 관심 지역구가 대체로 동쪽에 쏠려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상으로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는 곳이 많기 때문에
1: 네.
2: 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영남 지역이 격전지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크게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대구입니다.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인사, 그리고 국민의힘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낸 인사, 이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사들끼리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 측의 선거운동에 사실상 전권을 주고 대구의 미래를 기치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추경호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 보수의 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관심 지역구입니다. 이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맞대결인데요. 전재수 후보 측도 지역의 발전, 해수부 이전과 HMM 기업 이전 확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박형준 후보는 역시 보수 지역의 수성, 이재명 정부의 견제론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다자구도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김상욱 후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진보당 김종은 후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구도입니다. 이 지역은 단일화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도 상당한 격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만 사실상 5선에 도전하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맞서 성동구청장으로 3선을 한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부동산 민심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기조를 잡은 것 같고요. 이 정원호 후보 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일을 잘하는 구청장 출신을 부각하면서 오세훈 시정의 피로감을 공세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에 맞서서 민주당 후보들이 도전장을 낸 지역들, 인천, 충남, 대전, 충북, 강원 등에서도 이 승부의 향배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 자치단체장 뽑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국회의원의 빈자리,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말이죠. 부산에서는 이제 집권 여당이 후보로 뛰고 있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악수하고 나서 손을 이렇게 털었던 모습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2: 네,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29일 부산 북구갑 지역으로 갔는데요. 첫날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구포시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악수를 이어가던 하정우 후보가 이 지역 주민과 악수를 한 후 손을 터는 장면이 노출이 된 건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권자를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유권자들의 손을 잡은 것이 불쾌해서 손을 턴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정우 후보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다 보니 이게 손이 저려서 무심코 했던 행동인데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정우 수석은 악수 초반이 딱히 손을 터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또 악수를 또 워낙 많이 하다 보니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에서 조심해야 하는 행동은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이 하정우 수석이 고가의 명품 넥타이를 메고 시장을 방문했다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주장이 이어지자 사실 선거 전략으로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공세다라는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2: 어쨌든 하정우 수석이 정치 신인이고 또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 뉴스의 중심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또 하정우 수석의 선거 전략이 이 지역 출신의 성공한 청년이 장년이 돼서 고향을 발전시키러 왔다라는 컨셉인데 오히려 그 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1: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씨가 충남 공주 지역에 출마를 선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비서실장이었고 또 모시던 대통령이 재판 중인데 선거에 출마한다. 글쎄요. 안팎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자의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정진석 전 실장은 부친인 정성모 전 장관과 이 지역을 기반으로 도합 11선을 지낸 지역의 맹주격인 인사인데요. 정진석 전 장관은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지금의 정부는 전 정부 인사들을 모조리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법치와 공화정을 형해화하고 있고 이걸 저지하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비상계엄을 알지도 못했고 찬성하지도 않았지만 그 누구도 인간적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고호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그제 예정됐던 회의를 돌연 취소했고 어제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천 경선 등 이 촉박한 일정을 앞두고 윤리위 회의가 연기된 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고민하는 이유는 이미 공천된 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이른바 윤 어게인 일색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남의 윤석열 전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이 공천이 됐고 대구 달성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리고 울산 남구갑에는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공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전 의원이 공천되면 윤어게인 공천의 마침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또 정진석 실장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정진석 전 실장과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또 사돈치간이라는 점도 또 상당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네. 당 안팎에서 정말 계속해서 이제 이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정진석 전 실장이 만약에 공천이 된다고 하면 김태흠 현 충남지사가 뭐 탈당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 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이 정진석 실장의 공천 가능성에 반발하면서 이 당을 탈당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SNS에 이 정진석 후보의 그 정진석 전 부의장의 이 공천 과정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면서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한다면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래 6일에 이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연기를 하기로 했고 또 4일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도 갖기로 했는데 이 역시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충청권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 정진석 전 실장의 좀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명 조작수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선거 전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인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모두 12개입니다. 국회는 최근 한 달여간 이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해왔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수사와 조작된 증거를 통해 조작기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실체를 정확하게 가릴 목적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전체를 털어주기 위한 초법적 특검법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입니다. 그 핵심 근거는 이 특검이 수사뿐 아니라 이미 재판에 넘겨진 12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제기됐던 기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가 취소가 될 수 있는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야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에 반발해서 연석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학계에서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린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김홍성입니다.

원작 이두온, 극본 김민수, 연출 김현미. 미친 여자 정세현.

0: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오후 10시가 되자 체육센터 직원들이 퇴근을 시작했다. 안 나왔는데 내가 못 봤나? 야근인가? 저 차는 뭐야? 지금 체육센터 안에는 조우경밖에 없는데? 어? 근데 저 운전사 분명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운전사는 열쇠를 꺼내 후문을 열었다. 조우경은 저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왜?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다. 낡은 회색 승합차에선 열댓 명의 여자들이 내렸고 그들은 후문을 통해 빠르게 들어갔다. 이내 문이 잠겼다. 어둠이 여자들의 얼굴을 감췄다. 그때였다.
2: 이놈의 선풍기는 꺼놓으면 켜놓고 꺼놓으면 또 켜놓고 누구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뭐야?
3: 내가 봤어. 이 아가씨 아니야. 선풍기 켜둔 거 다른 사람이야.
1: 맞아. 선풍기 때문에 악쓰던 여자 설득하던 늙은 여자, 상황을 종결시켰던 백발 여자, 바로 그 노인이야. 그 늙은 백발 노인이 승합차의 운전사? 왜? 저기 승합차 옆에 뭐라고 적혀있는데? 오름교회? 오름교회?

0: isolate his smaller and quicker opponent.
1: Oh! Oh! Oh! Oh! Oh! Oh! Oh! Oh! Oh! 반스만 입고 싸워대는 것만 보냐? 에?
2: 종일 사제에 틀어박혀 전화기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이씨, 왜 꺼?
1: 뭐, 어? 배워서 저기 나가보려고? 늘어진 살만 놓고 보면 못 나갈 것도 없어 보인다만.
2: 시비 걸려 나왔어? 연불어 찾던 거 아니었니? 왜? 찾던 연보라 찾아 그거 자랑하려고?
1: 에이, 끝났다고 했지? 어이, 들어가자.
2: 미쳤어?
1: 에이, 부부간에 못할 짓 하는 거 아니잖아.
2: 부부간에 못할 짓 평생 하던 사람이 어디서 부부를 들먹여.
1: 에이,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2: 아. 당신, 내가 경고해. 백숙 한번 해줬다고, 결혼사진 찍기로 했다고. 내가 풀렸고 당신은 당신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그 마음 아무렇지도 않게 밥 차려달라, 잠자리 해달라 그럴 거면 너 양심 좀 챙겨.

0: 이래서야 우리 사진이나 찍을 수 있겠냐?
1: 왜 못 찍어?
0: 지금 우리 몰골을 좀 봐라.
1: 자신 없으면 거울 들고 당신 좋아하는 서재 들어가 연습 좀 하든가. 난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으니까. 어? 리모컨 내놔. 다시 볼 거야.
0: I don't think that was luck. This is agility. This is what Rey Mysterio makes. 어떻게 하나 내가 지켜봤어. 근데 너 정말 뻔뻔하구나.
1: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0: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라. 태평하게 결혼사진 찍을 자격이 있는지.
1: 왜 없어? 식도 못 올리고 평생 모욕에 헌신해 망신의 종년처럼 살았는데 왜 못 찍어? 어?
0: 너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맹하게 구는 거냐?
1: 맹한 건 너겠지. 잘릴 때까지 잘리는 것도 모르고 시청 나간 거 보면 잘린 거 맞지?
0: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1: 무슨 소리야? 복수? 감히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야?
0: 잘 다니던 수영장 갑자기 왜 안 나가?
1: 그건...
0: 수영장 젊은 놈한테 껄떡이다가 너 망신이라도 당했냐?
1: 누가 그래?
0: 껄떡이고 다녔다며? 망신당했다며? 너 기회 나까지 망신 줄 셈이야?

0: 그냥 떡값 걷어준 것뿐이야.
1: 어느 미친 녀표 내가 수영 강사 명절 떡값 준다고 적금 해약하냐?
0: 그랬거나 말거나 떡값으로 준 건 사실이고 대표로 떡값 걷어준 거야.
1: 이런 제기! 야, 네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짓을 하고 다녀!
0: 그런 거 아니야.
1: 아유,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미친년 미추광이 널뜨기지!
0: 언제부터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왜 사랑이 아니야?
1: 그러면은 너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0: 왜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내 눈에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어째서 이게 사랑이 아니야?
1: 당신 허인에 맞아?
0: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뭐야? 그래, 사랑이 뭔지 당신이 말해봐. 네가 말해봐. 너는 연보라랑 사랑해봤으니까, 10년이라 그랬으니까 아니까 했을 거 아니야. 사랑이 뭐니? 어? 사랑이 대체 뭐냐고.
2: 답하지 않고 도망치듯 남편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WWE를 봤다. 화면에는 형광 팬티를 입은 레슬러가 무대에 올랐다.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얼른 닦았다.

0: 그날 오름교의 승합차로 여자들이 체육센터에 들어간 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조우경은 문을 열고 나왔다. 10여 분 후 여자들도 나왔다. 역시나 그들의 재빠름에 일일이 가려내기란 쉽지 않았지만 다수가 수영장 터줏대감이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1: 아침에... 아태이!
0: 태희에게 차를 빌렸는데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더운 바람만이 훅 하고 들어왔다.
2: 괜찮겠어? 내가 제일 싼 차를 중고로 사다 보니까 에어컨이며 히터며 어쩌다가 와이퍼도 작동 안 하는데.
3: 달리다가 멈추지만 않으면 돼.
2: 아, 가끔 그러기도.
3: 에?
2: 아, 근데 혼자 안 무서워? 그런데 위험하잖아.
3: 별일은 없을 거야.
2: 그때 그 사람들은 자정에 승합차 타고 그렇게 오고 나선 다신 안 왔고?
3: 다음날 체육센터 갔었고 그 다음날 다시 갔었는데 안 왔어. 집에 와선 눈을 감고 승합차 속 여자들을 떠올려봐. 혹시 그들 사이에 엄마가 있는 건 아닐까.
2: 너희 엄마가 그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믿는 거야?
3: 믿는 건 아니고 조우경도 백발 고미선도 선풍기 홍옥실까지 다들 명확하지가 않아. 뭘 감추고 있는 것 같아. 혹시 그 감추고 있는 것과 엄마가 사라진 것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2: 그래서 승합차 탄 사람들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3: 그래서 일단 차에 붙여져 있던 오름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0: 구시가지 오르막길을 5분 정도 달리자 낡은 교회 간판이 보였다. 걸어서 방문하기엔 쉽지 않을 장소였다. 교회 건물 앞에 차를 세운 뒤 주변을 훑었다. 2층 상가만이 외따로이 서 있을 뿐이었다. 상가 1층은 철물점, 2층은 발레 교습소. 간판 없었으면 저 안에 교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다. 그 흔한 옥상 첨탑 십자가도 없으니. 응? 잠깐, 여기 처음이 아니잖아. 그래, 처음이 아니었다. 조경을 쫓다 이곳에 온 일이 있었다. 이상했다. 조경을 쫓으면 여자들이 나오고, 여자들을 쫓으면 조경이 나오고.
1: 깜짝이야!
0: 체육센터 앞에 섰던 그 회색 승합차잖아.
2: 놀랐어?
0: 교회 분이세요?
2: 나? 모르겠는데.
0: 그럼 왜 거기 앉아 계세요?
2: 내 마음이다.
1: 혹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왔다고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호 보내는 거 아니냐고요?
2: 퀴즈가 있다. 내가 커서 되고 싶은 것은 내가 커서 되고 싶은 것은
0: 혹시 운전사?
2: 땡! 이 모자란 새끼야, 덜 떨어진 새끼야, 그것도 몰라? 역시 모자라고 덜 떨어진 여자들은 가르쳐줘도 아는 게 없어.
0: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3: 잇몸을 훤히 보이며 웃던 여자가 머리를 쓸어 넘길 때 여자의 새끼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힘껏 여자의 팔목을 잡았다.

0: 반지 어디서 난 거예요?
1: 머리! 이거 또!
0: 이 반지 어디서 난 거냐니까요?
1: 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저 타고 슝 돌아갈 거야.
0: 이 반지 어디서 났냐고! 왼손 약지에나 어울릴 법한 다이아 반지가 여자의 통실통실한 새끼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억지로 걸려있었다. 그건 엄마가 오진홍에게 받은 고가의 반지였다. 결혼을 기대하게 했던.
1: 우리 엄마가 준 건데.
0: 엄마가 누군데? 엄마가 누군지 알려주면 이 반지 어디서 났는지, 아니 그 누가 줬는지 알려주면 내가 5만 원, 아니 10만 원 줄게. 어?
1: 난 돈 필요 없어. 먹지도 못하고 냄새나 나는 거.
0: 여자는 요지부동이었다. 의사소통 계통에 장애가 있는 듯 보였다. 어쩌면 저 교회 안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 들어가 봐야 해. 무슨 수를 쓰든.
1: 엄마 배가 터질까?
0: 뭐?
1: 뱃속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터질까?
0: 너같이 커다란 애가 들어가면 터지는 게 아니라 죽겠지.
1: 누가?
0: 예배당은 지하에 있었다. 잠시 눈을 질끈 감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작은 예배당 안에

지금부터 라디오 한국과 워싱턴주 대한체육회가 보내드리는 국민체조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국민체조와 함께 건강하고 알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굿잡!
1: 이메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 뉴스레터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듣고 계신 방송은 AM 1450 KSUH 퓨알럿과 AM 1230 KWYZ 에버랫에서 정식 허가되어 페드로웨이에서 보내드리는 24시간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우리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 선박의 첫 피해인데요. 이 배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서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폭발 원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미국의 해방 작전에 한국도 합류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나무 폭발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란의 공격인지 아니면 선박 내부 결함 탓인지 등에 따라 외교적 파장과 한국 정부의 대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해방 작전 첫날, 미국 선박 두 척이 미군의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통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이 시각 취요였습니다.

0: 뉴스 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1: 라디오 한국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와 인터넷, 셀폰 어플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뉴스 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진행자 이정욱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필선드 지역 날씨는 대부분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2도가 되겠으며 현재 기온은 56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5시 44분에 떴으며 저녁 해진 시각은 오후 8시 27분입니다.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이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한국 선박의 첫 피해인데요. 이 배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선박을 인한 뒤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2: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우말 쿠아이낭 인근 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한국선사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에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폭발은 선박 후미 아래에 있는 기관실 좌연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전력이 끊기면서 선박 내부는 정전이 됐고 기관실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자체 진화에 나섰고 자정을 넘겨 약 4시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당시 선박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3: 인명피해는 없어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좀 차분하게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 뭐 하더라고요.
2: 나무호는 현재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폭발 충격으로 자체 운항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HMM은 예인선을 동원해 나무호를 조만간 인근 두바이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선원들은 예인선이 올 때까지 사고 선박에 대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예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폭발과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젯밤과 오늘 오전 장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호르무즈에 고립된 선박들의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국 해상선원 노조연맹은 성명을 내고 선원들은 언제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불안을 견디고 있다며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1: 폭발 사고가 난 HMM 남호는 3만 8천 톤급 중소형 화물선입니다. 이 남해호는 사우디아라비아 화물을 내린 뒤 빈 배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중국 상하이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협이 봉쇄되면서 두 달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전쟁 초기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이를 향해 대기하던 배는 휴전과 통행직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해협 입구 근처로 이동했다가 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란군이 해상 통제 범위를 넓히면서 인근에 있던 남해호를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전영국 기자입니다.
4: HMM 나무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2시간여 전 이란 혁명수비대는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통제선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겠다며 발표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맞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지난달 초 발표했던 기존 통제구역은 오만 무산담 반도 주변 지역이었는데 새로운 통제선은 이란 캐슘섬 서쪽과 아랍에메리트 우말 쿠아인을 잇고 있어 해역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폭발 사고 당시 나무호를 비롯해 HMM 소속 선박 3척은 이란의 새로운 통제선 인근 해상에 있었습니다. HMM은 사고 선박이 이란의 통제선 밖에 정박 중이었으며 정부로부터 위험 지역을 벗어나라는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통제선 근처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호 주변에서 물이 크게 튀는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0: 해상보안업체 벤가드도 수중 드론이나 부유기뢰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나무호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구멍 등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선박 자체 결함으로 인한 내부 폭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내부에 이렇게 물이 새지 않은 걸로 봐서는 깨졌다거나 금이 갔다거나는 육안으로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다.
0: 나무호의 정확한 폭발 원인 조사는 두바이 항으로 배가 옮겨진 뒤 국내 선박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해양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2: 폭발 원인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함유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이 미국의 해방작전에 한국도 합류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특파입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이 한국 화물선에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미리 이란의 소행으로 단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작전에 한국도 동참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습니다. ABC 인터뷰에선 한국 선박은 해방작전에 따라 호위를 받은 게 아니라 혼자 운항하다가 공격받은 것이라며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개 나라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는 나라들이 나서라는 취지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한 셈입니다. 배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가 해협을 개방하도록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에너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0: 미 국방부가 한국 시간 오늘 밤 호르무즈 해방 작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정치적 위기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며 미국은 다시 수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작전은 협상을 교착시키는 작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2: 이번 이나무 폭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란의 공격인지 아니면 선박 내부 결함 탓인지 등에 따라 외교적 파장과 한국 정부의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3: 이번 남호 폭발 사고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책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의도적으로 직접적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동 사태 이후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고 대사관을 유지하며 소통을 이어왔는데 미국 동맹국이란 이유로 우리 선박을 공격한 거라면 국내에선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 수송로란 호르무즈 해협의 특수성으로 초강경 조치는 선택지에 두기 쉽지 않은데 미국의 작전 참여 압박은 또 거세질 거라 국익도 여론도 고려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해협에 있던 이란 기뢰 때문에 이번 폭발이 발생했을 경우엔 이란의 미필적 고의의 성격이 짙은 만큼 대이란 강경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 공방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일 가능성입니다. 이란이 미군 시설 등을 향해 쏜 드론이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 등에서 잔해가 남호우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실제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로 쏜 미사일 중 일부가 요격됐다는 주장 등이 이런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세 번째는 선박 내부 원인으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입니다. 외교적 파장은 가장 작지만 남호우가 비교적 최근 건조된 선박이란 점에서 폭발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피격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그렇다고 단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부 충격 여부부터 분명치 않다며 이번 사건과 미국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프리덤 프로젝트에 대해선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만 밝혔고 다자 협의체 성격이 강한 해양자유연합 MFC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참여에 긍정적인 기류도 읽힙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2: 호르무즈 해변에는 여전히 한국 선박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어제 사고 후 선박들은 안전을 위해서 더 안쪽 바다로 이동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불이 났던 남우어 선원들의 현재 상태는 동훈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H&M 관계자는 남우호 선원들이 동료가 다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안 쪽엔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26척으로 외국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까지 합하면 모두 160명의 한국인이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선박은 봉쇄가 풀면 빠르게 호르무즈 해협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협 근처에서 정박 중이었는데 화재 직후 해협에서 더 멀리 떨어진 카타르 쪽 내해로 이동하거나 두바이항에 몇 개를 내며 정박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사는 선원들이 위험에 대한 걱정보다는 희망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며 기대와 실망이 반복돼서 무덤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남호호 화재 사고가 있기 전인 현지 시간 4일, 아랍에미레이트는 UAE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선박 바라카호가 이란의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푸자이라 향으로 향하고 있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고 하자 이란이 드론으로 공격했던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외교부는 이유 없는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보장하라고 이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호르무즈 인근 선박 두 척서 불이 났다고 신고가 접수되고 오늘 아침엔 이란 남부도시 다이에르 선착장에서 정박해왔던 상업용 선박 여러 척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났다고 이란 매체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SBS 동은영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이 해방작전 첫날 미 선박 두 척이 미군의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란이 무력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군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전투기가 이륙합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상선 두 척을 해협에서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해운사 머스크의 미국 자회사 소속 자동차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로 밝혀졌습니다. 머스크사는 성명을 내고 미군의 호위 아래 사고 없이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걸프만에 고립된 미국 국적 선박은 모두 다섯 척이었는데 이 가운데 두 척이 선박 해방작전 첫날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과 이란군 사이 군사적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이란 해군은 미국 상선의 해협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고속정을 출동시키고 순항미사일도 쏘고 자폭 드론도 보낸 걸로 파악됩니다.
6: The cruise missiles were going after both U.S. Navy ships, but mostly after commercial shipping. We defended both ourselves and consistent with our commitment, we defended all the commercial ships.
5: 미군은 아파치 헬기로 이란의 고속정 6척을 격침하고 순항미사일과 드론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군의 호위함 한 척이 이란군 미사일을 맞고 퇴각하면서 미국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실패했고 미군이 두려움에 성급히 행동하다가 민간 소형보트 두 척을 폭격해 승객 5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적대적인 선박이 이 지역을 통과할 경우 단호하게 처리할 겁니다. 트럼프가 2월 28일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 미군의 해협 진입은 휴전 위반이라며 무력 대응에 나선 이란을 향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배를 공격하면 이란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2: 이렇게 미국이 무력을 동반한 해방작전에 돌입하자 이란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주변국의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석유산업단지가 피격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테러라고 반발하며 보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해 중동지역에 다시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습니다. 조재인 기자입니다.
7: 시뻘건 불기둥이 멀리서도 보이고 그 위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4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석유산업단지가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인도인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3발, 드론 넉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미사일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여러 곳을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자이라 석유산업단지와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어서 해협 봉쇄 이후 더 중요한 유통거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란이 미국의 선박 구출 작전에 맞서 통제구역을 확장하면서 푸자이라 앞바다까지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는 폭격을 감행한 겁니다. 또 오만 무산담의 북하 지역에서도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해 외국인 2명이 다치고 차량 넉 대가 파손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이자 테러 행위라며 이런 공격에 대응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항과 케슘섬 등지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며 아랍에미리트의 보복 공격이 아니냐는 우려가 SNS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란군은 주변국에 대한 공격 사실을 시인하진 않았지만 미군이 해협에서 선박 불법 통과를 시도한 모험주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이란 매체에 내놨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이란 반정부 매체는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혁명수비대의 아랍에미리트 공격은 무책임한 행위로 정부의 사전 인지나 협조 없이 자행됐다며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0: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7시 24분입니다. 잠시 후 지역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1: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2: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1: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2: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1: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All you can eat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4: 타코마 우블링 What makes us happy? Being healthy? Protecting the planet? Respecting others? It's these and the rest of the 21 precepts in the Way to Happiness bookle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3: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4: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5: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소식입니다. 이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킹카운티 지역 홈리스 권청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들이 혈세 약 1,300만 달러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밝혀져 킹카운티의회가 강력한 법적 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회계 전문 컨설팅 업체 클락 뉴베가 실시한 최근 포렌식 감식 결과에 따르면 이 홈리스 권청은 약 1,300만 달러 규모의 공적 자금에 대한 회계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미수금 800만 달러와 행정비 과다 지출 426만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기관의 재정 상태인데요. 감사 보고서는 이 홈리스 권청이 2025년 7월 기준 최대 4,470만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들어오는 예산보다 나가는 비용이 훨씬 많은 구조적 결함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킹카운티 의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홈리스 권청의 이 방만한 운영을 지독한 관리 소홀로 규정하고 이 기간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거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입법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는 재정 지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정기적인 외부 감사 의무화, 책임자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코마 소재 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학교 현장에 충격이 빠진 가운데 가해 학생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목요일 학교 내에서 학생 4명이 가해자인 왈리드 에사키가 찾아가 도난당한 베이프펜, 이 전자담배에 대해 추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말다툼은 곧 싸움으로 번졌고 에사키는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서 상대 학생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 쌈을 말리던 학교 보안 요원 한 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칼에 자창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에사키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는 상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에사키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검찰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16세인 그를 성인과 동일하게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에사키는 다수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리먼홀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법원은 그의 보석금으로 75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시애틀 노스게이트 인근에서 한 35세 남성이 10대 소녀를 스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납치를 시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어제 오전 해당 용의자를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월요일 오전 9시경 노스게이트 노스이스트 103번가와 5번가 노스이스트 교차로 인근 숲속에서 한 남성이 소녀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피해 소녀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도보로 현장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시애틀 서방국 대원들은 현장에서 소녀를 응급처치했으며 정밀검사를 위해서 소녀는 즉시 시애틀 아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의 범행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던 소녀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유인했으며 그곳에서 폭행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애틀 경찰 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수사과 형사들이 사건의 현장을 정밀 감식하고 목격자 진술과 증거를 수집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3: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4: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5: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3분입니다. 잠시 후 SBS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DirecTV와 프론티어 FIOS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SBS 뉴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SBS 뉴스를 방송해 드립니다. 이 방송은 SBS 인터내셔널이 워싱턴주 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SBS가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어제 이어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북갑의 민심을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박민식 후보의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3자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하정우 38%, 국민의힘 박민식 26%, 무소속 한동훈 21%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음 3명의 후보만 출마해 3자 대결을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38, 국민의힘 박민식 26, 무소속 한동훈 21%로 조사됐습니다. 하 후보는 박 후보와 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박 후보와 한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선 하정우 44, 박민식 19, 한동훈 23%로 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보수층에선 박 후보, 진보층에선 하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알아봤습니다. 단일화 찬성 39, 반대 34%로 팽팽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찬성이 64%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단일화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박민식 42, 한동훈 41%로 팽팽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보수 단일 후보의 양자 가상 대결 지지도도 알아봤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의 경우 46대 36%로 격차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17%였습니다. 하정우 대 한동훈이라면 43대 30%로 역시 오차범위 밖이었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25%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북갑 응답자들의 45%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43%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부산 북갑 유권자 503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4.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2: 이어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서울 지역의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비거주자에 대한 장특 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 서울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 56%, 반대 35%로 조사됐습니다. 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에선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이런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6%는 찬성, 35%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찬반이 팽팽했고 다른 연령대에선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주택 소유별로 보면 무주택자의 찬반은 59대 29%, 1주택자는 55대 37%, 다주택자는 54대 40%로 조사됐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46, 잘못하고 있다 41%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는데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31, 과밀지역 재개발 등 공급 확대 25, 보유세 강화 18,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13%로 조사됐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꼽은 응답 비율은 40대 이하 연령대에선 30%대였고 다른 연령대에선 20%대였습니다.
5: 내 집 마련의 열망이 큰 40대 이하 청장년층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바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4: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올해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28%는 전역 유지, 30%는 일부 지역만 유지, 23%는 전역 해제라는 답을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주변에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 4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찬성 40, 반대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서울 유권자 800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0.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0: 하루만큼은 온 세상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이 화면 가득 알록달록 물들었습니다. 이 그림들처럼 형형색색의 웃음과 즐거움으로 빛난 어린이날 풍경을 김규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1: 수문장 교대 시간. 쉬타대 연주에 맞춰 수문장 옷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덕수궁 문 앞을 지키러 나섰습니다. 키보다 더 큰 소품을 든 얼굴엔 긴장감과 비장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수문장들은 외국인 관람객들의 사진 요청에도 늠름한 모습으로 응합니다.
2: 교대식하고 뭐 수문장 이런 거 체험하고 떨렸지만 좋았어요. 사람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거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1: 남산골 한옥마을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곳저곳 즐거운 공연에 모래주머니를 힘껏 던져보고 공기놀이를 배워도 보고 맛있는 간식도 직접 만들어봅니다.
3: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4: 키링도 만들었어요.
5: 친구랑 같이 와서 던지고.
1: 청계천에는 야외 도서관이 열렸습니다. 냇가 의자에 자리를 잡고 책을 펼치는 어린이들. 책을 잠시 놓을 때는 냇가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물장구 치는 즐거움에 빠져봅니다.
6: 여기 발을 담그면서 놀고 그런데 책이 있어서 너무 좋고 신기했어요. 돈가스를 먹었어요. 어린이날에서 먹은 거라서 예전에 먹던 돈가스보다 더 맛있었어요.
1: 회전목마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최고 놀이기구입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순서가 되자 홀짝홀짝 신나게 입장합니다. 회전목마에 오른 아이들은 한껏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사진에 간직합니다.
7: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기쁨이 많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1: 화창한 날씨만큼 아이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 하루였습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0: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제는 예전만큼 듣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 운동을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던 학교 운동장의 풍경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서 운동장을 빼앗게 된 속사정은 무엇인지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급식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운동장으로 나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텅 빈 운동장엔 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9: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이지만 운동장엔 뛰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8: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점심시간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는 학교는 모두 312곳. 부산 34.7%, 서울 16.7%로 대도시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안전사고가 나거나 일부 학생이 소외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진다는 게 교사들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10: 학생이 만약에 다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학교에 연락이 오고 민사소송까지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8: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11: 그렇게 뛰어놀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슬프죠. 막 놀라인데.
12: 아시아에도 그런데 내 아이가 안 노는 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도 있고.
8: 운동회 역시 민원 대상입니다. 학교 담장에 줄줄이 걸린 이 포스터엔 체육대회를 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운동회 소음을 대비해 학생들이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350건에 달합니다.
13: 아이들 협동심 면에서 좋을 것 같고 뭐 페어플레이 이런 것도 많이 향상될 것 같아서 없어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8: 함께 뛰고 부딪히며 배우는 경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운동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14: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디렉TV와 프론티어 피어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5: 지금까지 SBS 인터내셔널이 제공한 SBS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16: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7시 47분입니다. 잠시 후 세무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김앤김 세무정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오늘은 어제 돌이 다진 텍스 스캠 3개를 말씀드렸고 4번부터 6번까지 3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사기가 중심이었죠. 이번에는 기부금, 크레딧 그리고 과거에 끝난 제도를 악용한 사기들이 줄을 이룹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가짜 자선단체입니다. Fake Charity죠. 재난이나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악용한 가짜 자선단체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는 자선단체 이름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기부금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제로제로 재난긴급구호 기금이라는 이메일을 받고 신용카드로 기부했지만 나중에 영수증이나 공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IRS는 공식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세금 공제로 인정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허위 연료세 크레딧 청구입니다. Fuel Tax Credit. Fuel Tax Credit은 농업이나 건설, 오프로드 차량 등 특정 사업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운전만 하면 받을 수 있다거나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이 출퇴근용 차량 연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Fuel Tax Credit을 청구하면 이는 명백한 허위 우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IRS는 이 항목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삼아 추가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병가나 가족 휴가 크레딧이죠. 즉 Sick and Family Leave 크레딧을 오용하는 사례입니다. 이 크레딧은 코로나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인데 2025년 세금 보고에서는 더 이상 신규로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사기꾼들은 아직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크레딧을 신청하라고 권유받았다면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해당 크레딧은 법적으로 종료되었으며 허위 청구 시 환급 취소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부 전 반드시 자선단체 실체 확인, Fuel Tax Credit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되고 종료된 크레딧을 다시 살려준다는 말은 사기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425-223-5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 세무의 빠르고 바른 길 김앤김 CP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 김앤김 세무정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7시 53분입니다. 네, 피젯사운드 현재 구름이 많이 껴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부터 다시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 최대 7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외선은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자외선 지수가 7, 네,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현재 도로 상황 보겠습니다. I-5 사우스바운드 쪽입니다. X100 13번 지금 추돌 사고 났습니다. 부분적으로 오른쪽 차선 차단돼 있다고 합니다. 네, I-5 사우스바운드 쪽입니다. X146번인데요. 고장난 차량이 지금 HOV 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얼더드 사우스센터까지 84분 정체 심하고요. 5번 도로 75분입니다. 에브레스 세틀까지 77분, 레이스에서 제빌링 게이트 16분, 리누드 세틀까지 60분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피아 타코마 40분, 시텍에서 페도리까지 9분, 시애틀 벨뷰 17분, 시애틀에서 벨뷰까지 520번 도로 15분, 시애틀 에버렛까지는 30분 걸리고 있습니다. 사우센터 월도도까지는 59분, 5번 도로 49분, 타코마 페도리에는 17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1: 라디오 한국 게시판 생활정보와 공지사항입니다.

네, 부동산 정보입니다. 유튜브 앞에 위치한 1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 100만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터힐 최고 장소에 경향시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 있습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1매상 2,800불 햄버거샵에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를 38만불에 매매합니다. 문의는 심상준 부동산 425-772-1876, 425-772-1876번입니다.

네, 피얼랩의 새로 분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에서는 5월 10일 어머니날 하루 올 유캔잇으로 39불 99전에 모신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족과 함께 이 먹자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먹자 바베큐는 214 39가 에비뉴 피얼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253-904-8302, 904-8302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이어서 8시에는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라디오 한국과 함께 새로운 아침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많은 분이 잘못 쓰는 표현 중에 동사 버리다와 벌리다가 있습니다. 버리다와 벌리다는 엄연히 뜻이 다른 말인데도 버리다를 써야 할 곳에도 벌리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벌려놨으면 끝을 내야지요 라는 예문에서처럼 일을 벌리다, 일을 벌려놓다 같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동사 버리다에는 잔치를 벌이다, 사업을 벌이다처럼 일을 계획해 시작하거나 펼쳐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가게를 버리다 같이 가게를 차리다라는 뜻도 있고 친구와 논쟁을 벌이다처럼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처지의 일을 이르는 관용구로 버려놓은 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버려놓은 구판이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벌리다는 타동사로 쓰일 때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다처럼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송이를 벌리고 알밤을 꺼냈다. 틈을 벌리다 같이 둘 사이에 공간을 넓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 껍질 따위를 열어젖혀 속의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도 있고 우물어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Radio한국.com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박성태의 뉴스쇼.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이 맑고 화창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3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는 재보궐선거가 펼쳐지는 경기도 하남으로 갑니다. 하남의 정치 운명을 걸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만나보고요. 2부에는 한칼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공천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정치권의 이슈들을 한칼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많이 쓰시나요? 혹은 남들 다 쓰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막막하다는 분들 위해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활용법 오늘 2부에서 쉽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4: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3: 예,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건데 여야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는데요. 이번 재보선의 주요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오늘은 하남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였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갑 후보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네.
3: 예, 이광재 의원님 원래 오늘 출연이셨는데 어린이날이어서 지역 어린이들 만나는 일정 때문에 이제 출연은 힘들고 전화로 연결하시겠다고 이렇게
5: 네,
3: 들었습니다.
5: 네, 한남 갑을 곳곳 열심히 다녀야 하거든요.
3: 예.
5: 못 가서 죄송합니다. 네.
3: 아니, 괜찮습니다. 일이 먼저죠. 물론 이것도 일이고요. 전화로도 충분하니까요. 네. 일단 한남 갑 민심은 어떻습니까?
5: 저에 대해서 일은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일을 잘할 것 같다. 여기는 일이 많은 곳이다라는 일을 잘할 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3: 예.
5: 네,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뿌리를 내려라. 확실히 여기를 성장시키고 하남도 발전시키고 이광재 너도 성장해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3: 하남 갑에 일이 많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많을 것 같다는 게 유권자들의 요구입니까?
5: 여기가 하남이 보면 지도로 보면 그 독수리처럼 생기는데 날개를 필 때가 됐는데 여기가
3: 예.
5: 위례 가밀이라는 신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지하철 문제가 최대 이슈 문제고 원도심은 또 교산 신도시가 시작을 했는데
3: 예.
5: 아직 몇 년째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초이 감북동 같은 것도 또 신도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군부대도 있고 그린벨트가 엄청 많아가지고
3: 예.
5: 이 도시 자체가 그 신도시와 원도심 자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미래도시로 녹색 미래도시로 나가려면은 교통, 교육, 신도시, 주택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 나가는 강남과 분당 그 사이에 있는 강남과 강원도 사이에 있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도시라고 봅니다.
3: 예, 강남과 분당 또는 강남과 강원도 사이에 성장성이 높은 도시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남 유권자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려라라고 했어요.
5: 네.
3: 이 말씀은 뿌리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라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하남 갑에 처음 갔기 때문에
5: 네.
3: 이 부분은 약간 공격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5: 하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어라. 많이 배워라.
3: 예.
5: 그러면 결국은 하남 주민들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일의 성과로 보답을 해라.
3: 예.
5: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일을 잘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더 겸손하게 더 많이 배워야 말씀을 많이 들어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3: 예. 상대 후보는 이용 현 하남갑 당협위원장이고요. 지난 총선에서 추미애 후보와도 박빙의 차이로 졌던 후보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결국 하남 시민이 선택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국민의 민도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경제적으로 보면은 윤의 내란을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서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3: 예.
5: 두 번째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윤의 내란을 확실히 심판을 해야 그래서 건강한 보수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민주당도 더 건강해지고 그래야만 한국 정치가 내전 상황이 아니고 순조롭게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가 탄생하지 않을까.
3: 예.
5: 새로운 경제, 새로운

0: 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건강한 붓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국민의힘을 건강한 붓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바 친윤이나 또는 뭐 윤어게인 이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0: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후보 캠프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인터뷰도 이때 간 적이 있는데 지난번 선거 때 분당 갑에서 안철수 후보랑 붙으셨었잖아요. 그러면 네, 네. 졌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쪽 하남 갑에 워딩은 이렇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걸 추모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 발언, 또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안철수 의원님, 저보고 더 하남갑에 더 열심히 하라는 그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요.
1: 예.
0: 안희영님도 분당에서 더 열심히, 분당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남을 비난하는 일에 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건강한 보수를 강조하셨던 이유가 그래야 민주당도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달 말이죠.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 안에는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이 가져갈 수 있게 돼 정의당도 여기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홍익표 수석이 절차와 시기를 신중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대통령의 말을 전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대통령이 잘 판단하셨다고 보는데요.
1: 예.
0: 요번에 국정조사 특위를 보니까 검찰이 과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됐는데요. 저는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1: 예.
0: 이후에 진상규명 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저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선거의 시기이기 때문에
1: 예.
0: 당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잘 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1: 정리 내용에 공소취소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절차와 시기만 돼 있고 내용은 안 돼. 방금 이광재 후보님 말씀에는
0: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은데 결국은 예.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의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결국 가장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1: 예.
0: 볼 때는.
1: 네. 예.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공소 취소 권한은 빼야 된다는 걸로 좀 이해를 했는데 좀 다른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0: 일단 진상 규명 문제를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 예.
0: 네.
1: 다만 그것도 선거 뒤에요.
0: 그게 낫지 않을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0: 얘기는 사실은 제가 다녀보면은 정치적인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은 서민 경제나 이거에 대한 굉장한 위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한국 경제가 일어서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한편으로 있고,
1: 예.
0: 또 하나는 K자 성장에 대한 이게 서민 경제나 소상공인 너무 경제가 어렵다. 주로 얘기의 80% 이상인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가 집중하는 그 민주당이 되는 게 보다 국민들의 마음도 편하게 하고 하지 않을까요?
1: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사실 민주당의 중진으로 분류되어 왔던 만큼 또 오랜 기간 같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당의 문제를 많이 여쭤봤는데 민주당이 선거 전에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견제받지 못해서라고 봐야 됩니까? 왜 특혜라고 해서 그래야 될까요?
0: 글쎄, 일단에 그것을 추진하는 또 우리 민주당에도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에서는 성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또 한쪽의 그 정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서민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1: 예.
0: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스펙트럼이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가 결국은 민생 경제에서의 아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알고 있구나 국민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결국은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1: 예.
0: 다녀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근자의 발언 중에 제일 그 반응도가 뜨거웠던 게 중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체험학습, 체험학습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그거하고
1: 예.
0: 특히 일정 이상의 퍼센테이지 갖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상당히 국민들의 반응이 좋거든요.
1: 불법 사금액은 원천 무효다. 뭐 요 얘기

0: 거죠?
1: 그렇죠. 예. 네네. 좀 더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근데 사실 대통령은 경제 민생 문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당은 최근에 별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계속 이제 특검법과 국정조사, 특위, 정치 문제 뭐 이런 데 너무 몰두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1: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로 민생 경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0: 예.
1: 대통령과 함께 민생 경제와 안보, 외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의 보다 더 안정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선거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원래 강원지사에 도전했었는데,
1: 네.
0: 우상호 후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네. 우상 후보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고마워했는데요. 그 배경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1: 저는 혼자 우상호 선배랑 경쟁해서 혼자 승자가 되는 것보다는
0: 예.
1: 제가 강원도를 사랑하니까 우상호 선배랑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그게 강원도를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 그 강원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계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윈윈이란 건 지금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건가요?
1: 그렇진 않죠. 저는 그 선거하고 골프하고 예. 박지원 선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머리를 쳐들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겸손만큼 치열한 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경청이라는 것이 최고의 정치인들이 선거라는 게 말을 해서 먹고 사는데 사실은 많이 듣는 것이 저는 선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0: 예, 제가 여러 번 유도했는데 계속 머리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남 갑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여론조사는 엔지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과 2일 하남갑 선거구 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이광재 후보 45.6%, 이용 후보 37%입니다. 예,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기고 있고요.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좀 더 큽니다. 물론 지난 총선 때 추미애 당시 후보도 약간 고전을 한 곳이긴 하지만 최근 변화를 보면 하남갑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여론조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 저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겸손하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결국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이고요. 제가 하남 시민들의 그들의 바라는 삶,
0: 예.
1: 그들의 삶과 함께하는 모습을 얼마나 더 진지하게 겸손하게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0: 예, 약간 의문일 수도 있는 게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계속 하남 갑에서 출마를 하실 예정인가요? 뭐
1: 그건
0: 2년 뒤에도 총선도 있고요.
1: 그건 명확한데 저는 국회의원도 세 번 했고 강원도지사도 했고 청와대 생활도 하고
0: 예.
1: 사무총장 장관직도 했습니다. 저는 하남의 뿌리를 내릴 생각이고요. 하남의 경제성장이 이광재의 성장이 될 것이고 하남의 문화와 꽃이 피면 이광재의 정치에도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 운명을 저는 하남에 걸을 생각이고 여기에 뿌리를 내릴 생각입니다. 그거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어제 선거 캠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연세하신
0: 예.
1: 분인데. 아, 이광재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이번에 되면은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하러 왔다 그러시는데 저는 여기서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할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0: 만약에 떨어져도 하남갑에 뿌리를 박을 계획이신가요?
1: 여기 살게 되겠죠.
0: 아, 뭐 떨어져도 계속 하남갑을 앞으로의 터전으로 삼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다시 민주당 얘기 잠깐만 여쭤보면 최근에 지지율이 약간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거는 특히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요.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론 조작해서 특검 논란도 있고 또 최근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와 함께 얘기했던 구포시장에서 8살 아이에게 했던 말 오빠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1: 결국 선거를 하게 되면 양쪽 다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아무래도 큰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것은 그 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0: 예.
1: 한편으로는 그 윤의 내란을 확실히 심판해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계시지만 민주당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또한 저는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매 순간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매 순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이제 조작해서 특검법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통해서 오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윤, 윤어게인 세력들이 민주당의 뭐 이를테면 폭주를 통해서 연대하고 만약에 이걸로 통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이거는 민주당의 큰 실책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1: 그 이번에는 그 우리가 정치를 중심에 놓고 보지 말고 국민의 중심을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 국민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또 하나는 이 주식 부분에서 배당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어떤 성장의 모델을 가져갈 것인가.
0: 예.
1: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0: 예.
1: 이란 전쟁이 단순한 이란 전쟁이 아니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기술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라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기대 여기서 우리의 확고한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게 중심적 화두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예. 민생, 경제, 미래가 화두가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시간이 약 1분 가까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안갑 후보로서 어떤 전략, 유권자들에겐 어떻게 다가가고 한안갑에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신다면요.
1: 저는 근자 요즘 생각이 제가 과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처럼 상당히 약간 서서히 이 하남의 미래도시, 녹색 미래도시에서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0: 예.
1: 여러분이 많은 분이 잘 아시듯이 스타필드가 있는 곳이 하남이거든요. 그 위례 가밀의 이 신도시는 약간 섬처럼 돼 있는데 교통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과 교산 신도시와 초이 간복에 또 하나의 신도시가 나오게 돼 있는데
0: 예.
1: 여기에 그린벨트가 71%나 됩니다. 그리고 국공 유지가 무려 12조 원 정도의 국공 유지가 있거든요. 감정가로 예.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 망가진 그린벨트는 어떻게 개발할 것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확실히 보존할 것은 예. 확실히 보존해서 도시 자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0: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1: 강남보다 좋고
0: 예.
1: 분당보다 더 좋은 곳이 탄생했으면 좋겠고요.
0: 알겠습니다.
1: 여기까지 다하겠습니다.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하남갑의 이광재 후보였습니다.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1: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3: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네. 복잡한 이슈를 한 칸에 정리하는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김준희 시사평론가,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새로운 한칼 멤버가 된 뉴 페이스. 네. 뉴 페이스지만 상당히 친숙한 페이스입니다. 네. 서영주 맥정치연구사의 연구소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한칼 서영주입니다.
0: 한칼 서영주. 네. 예, 박수로 이렇게. 네.
1: 뉴페이스. 바로 그냥 적응하죠. 한칼.
0: 원래 월요일 멤버였다가.
1: 그렇습니다.
0: 본인이 화요일.
1: 제가 요리를 못 하나 봐요.
0: 예, 네, 화요일 날 오시겠다.
1: 예, 네, 바로 이제 칼제비로 바로 들어왔고. 요리하는 셰프에서는 잘렸어요.
0: 근데 아직 그 본인 나섰던 종로구청장이 지금 네. 재심 중이지 않습니까?
1: 재심 중이긴 한데, 뭐 일단은 그건 그거고, 제가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평론 분야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0: 예. 사하르님께서 아이고 서영주 하하하라고 주셨는데 복합적인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하르님의 의견이라고 듣겠습니다. 아이고 서영주 하하하. 네. 앞에 아이고는 좀 안타까움, 뒤에 하하하는 반갑다가 네. 될 것 같아요.
1: 네. 입이 엇갈립니다.
0: 입이 엇갈리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갑의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고식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손을 터는 모습. 구포시장사에 누가 악수한 뒤에 손 터는 모습으로 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가 8세 아이에게 하정우 이 후보에게 오빠라고 해봐 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2: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손 털기 그리고 그 오빠 논란의 초반을 보면서 저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향은 미치되 오래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유튜브 예. 이거에서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이 있던데 이게 여러 차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대 당직자분들 보고 오빠 해봐, 오빠 해봐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하던데 저는 조금 약간 덜컹한 게 이게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슈는 보다 더 오래 가고 뭐랄까요? 여론의 추이에 좀 심대한 영향을 넓게 또 미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0: 예. 서영주 선생님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1: 뭐 일단 그 의도가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듯이 뭐 아동학대의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제 조금 이 국민적 눈높이에는 어긋나는 그런 언행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즉시 사과한 거는 잘한 것 같고요.
0: 예.
1: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이게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저 잔매 멍들고요. 그래서 작은 실수들이 반복이 되면 이게 아무리 그 작은 오래갈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늘 그 말씀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0: 조심해야 된다. 사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제도 호되게 뉴스연구소 네. 시간에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 아니 그 CBS에서 썸네일을 정청래 분노한 김준일 이렇게 뽑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게 분노한 건 아니고요. 그냥 따끔하게 꼬집었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6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이제 77년 하정우 후보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12년 전에 예를 들면은 그러면 2014년이에요. 우리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재선 의원하는데
0: 예.
3: 우리 청래 오빠한테 오빠 해봐 하면은 본인 기분은 어땠을까? 예, 이게 역지사지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86세대들이 참 이게 밑에 세대들을 다 애취급한다.
0: 예.
3: 이게 조금 그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정청래 대표 재선할 때 오빠라고 불리면은 기분 나빴겠죠. 예, 그게 그냥 오빠 소리 들어서 좋아하는 남자 남성의 본능이 아니라
0: 예.
3: 이게 애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예. 그리고 이제 김준희 평론가의 해석은 65 정청래가 77 하정우를 대상으로 어떤 또 아이에게 오빠라고 해봐라는 건 하정우 후보 자체를 상당히 어리게 봐서 사실 둘은 오빠 동생 사이 아니야 뭐 이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
3: 그러니까 정청래와 하정우의 나이 차이가 그 하정우와 그 아이의 나이 차이보다 훨씬 좁아요.
0: 훨씬 좁죠.
3: 예. 그러니까 좀 이제
0: 좀, 3분의 1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랑비에 진짜 옷이 젖는구나. 굉장히 여론조사도 그렇고 굉장히 위태해졌다. 이 국값이 그렇게 보여요. 예.
0: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여론조사를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BC에서 나온 건데요.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 1일에서 3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AL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 하정우 한동훈이 사실 숫자상으로 좀 많이 붙었어요. 서영 주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일단 뭐 앞서서 얘기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반영된 수치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제 보수 결집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북값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어떤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샤이 보수들이 좀 튀어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 수치가 크게 변동은 없어요. 박민식 후보가 가지고 있던 수치가 한동훈 후보에게 간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선거가 D-29일이 되면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조금 하정우 후보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런 작은 어떤 그 실수들이 조금씩 그 북값 쪽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특히 PK나 TK가요. 우리가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정말 역대 보수층을 압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거가 이제 임박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죽어요. 그냥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유리잔 다루듯이 해라.
0: 아, 깨지기 쉬운.
1: 그럼요. 조심조심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거를 치러야지 이게 여론조사만 믿고 그냥 막 수도권의 방식으로 뭐 TK와 PK를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려요.
3: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박민식 후보가 다 뭐 여기 세 분이 다 이제 장점이 있는데 박민식 후보는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상전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다니면서 또 얼굴 봤던 분들 또 다시 인사하고 이런 거는 강점이 있다고 보면은 장도혁 대표를 포함해서 국힘 지도부가 진짜 한동훈이 싫어 나는 죽어도 한동훈이 당선되는 거를 막아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지금 빨리 후보를 확정해서 박민식이 지상전은 잘하니까 공중전을 해가지고 당 지도부가 도움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방안해야 되는데 여기를 경선을 묻혀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손발이 다 묶인 상황이고 여론 주목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그 동안 하정우, 한동훈은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더 이제 표를 긁어 모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한동훈이랑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붙들고 지금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하는 방식들이 지금 빨리
0: 국민의힘 지도부가
3: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로 한동훈 싫으면은 박민식에게 날개를 달아줘라 빨리. 그 생각이 들어요.
1: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발표한대요.
0: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 10분에.
2: 그럼 좀 이따 우리 2부에서는 유튜브 시간. 근데 제가 여하튼 이 세 분 중에서 국민의힘을 조금은 대변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 같으니까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 혹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민식이 완주할 건가 말 건가. 저도 박민식 대 그 의원을 조금은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레이스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 못하는 것 같아요. 예측한데 9시 10분은 그래도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최근에 무슨 책을 하나 보니까 이제 그런 구절 나오더라고요. 사후적으로도 이해 못하면 이건 이제 제가 뭐 비하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제 그 사회과학서적이 있더라고요. 사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면 미친 거다. 그 사람은. 근데 제 생각엔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께서 절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박민식 후보로 결정할 것이고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1: 아니, 앞서지.
2: 정선이 편을 들려고 하니까.
3: 아니, 제가 누구를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0: 아까 사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땡땡땡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행위는 이제 이해하는 행동일 거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방미인가요? 뭐 이런 차관보 논쟁이라든가 이런 건 사후적으로도 지금조차도 미국을 왜 갔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꽤 한 달 가까이 돼가는 시간에도.
1: 보안이에요, 보안.
0: 보안이.
1: 근데 이제 제가 그 박민식, 이영풍 이 두 분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부산과 대구의 이 민주당의 이 선거의 향배는 장동혁 대표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나서줄 때가 됐어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붙는 거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너무 조용했어.
0: 예.
1: 이제 한 번쯤 등판을 해서 민주당 선거에 좀 도움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평가됩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 북갑에서 약간 붙은, 이건 지금 최근에 원래는 오차범위 오차범위 내긴 한데 뭐 1강 2중 또는 뭐 이런 구도가 나왔다가 어제 이제 부산 MBC 조사가 숫자상으로도 이제 완전히 좀 많이 붙은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도 이건 추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영주 소장님이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활약할 때가 됐다라고
1: 나서줄 때가 됐습니다.
0: 지난 주말에 사실은 부산과 대구에서 개소식이 있었는데 여기가 좀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이 부산 박형준 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왔는데 장동혁 대표 지지를 연호하다가 조경태 의원과 맞붙어서 약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요거 영상을 저희가 준비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4: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하나 되는 데는 저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하나 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5: 네, 그래서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좀 와서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0: 예, 영상을 쭉 봤는데 부산 개소식에서 지난 토요일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모습을 보는데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힘껏 하나가 돼야 되는지
2: 예. 마치 좀 부흥의 영상을 보는 것 같네요. 부흥의 영상을 보는 것 같고 아쉽게도 우리 서영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때는 이미 장동혁이 부산에 나타났고
0: 예.
2: 또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과연 특히 TK, PK 선거에서는 앞으로의 양상은 장동혁이 얼마나 덜 나타나느냐. 또 예. 하나는 저도 정청래 대표도 얼만큼 자중하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나라 어떤 뭐랄까요. 정치 선거의 난맥상 혼전상을 비치는 게 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얼만큼 덜 비치느냐가 앞으로 예. 승부의 관건 내지는 관건 아니라 할지라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0: 듭니다. 덜 있겠죠. 비춰야 된다.
3: 저는 선거 전략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뭐가 선거 전략이냐면은
0: 예.
3: 박형준 후보를 불쌍하게 보이게 하는 게 선거 전략인가? 아니 박형준 후보가 이제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그러면서 예. 막 거의 울면서 예. 막 이렇게 읍소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진 찍을 때도 이제 쫙 섰는데 그 장동혁 대표 옆으로 안 가려고 이쪽
0: 예.
3: 다른 사람 조경태 의원을 밀었나 뭐 하여간 뭐 그런 상황이 그랬죠.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다 연출이 되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헛웃음만 나온다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스크.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저 모습이 방금 봤던 모습이 그 전당대회 때 나왔던 모습. 그 부흥의
0: 비슷하죠.
2: 예, 예,
3: 그래서 오히려 본인은 좀 지금 이 기회가 본인의 리더십을 세울 기회라고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소식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좀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분열상만 좀 보인 거 아닌가. 그 지지자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동혁을 외치는 게 맞냐. 거기서는 예. 박형준을 외쳐야 되는 박형준 개소식인데 박형준을 외쳐야지 왜 장동혁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정우 저기 그 유세장에 정청래를 외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0: 예.
3: 왜 정청래를 외치죠? 하정우를 외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지금 판이.
0: 더군다나 지금 다들 여러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지지자들이 그래서 더 외친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더 선거에 불리해지는 그런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랑 그래도 김경률 회계사님은 좀 친하시죠?
2: 이제 본인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락이 거의 안 와요.
0: 아 이게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안 그래요, 라고.
1: 안 그래요.
0: 네, 알겠습니다. 연락하는데. 아니, 왜냐면 친한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장동현 대표가 자꾸 나타나야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야 보수표를 부산 북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가져갈 수가 있다.
2: 아, 그런 말씀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나타나서 좋을 수 있는 것이 한동훈 대표 좋을 수 있고 예. 민주당 좋을 거고
0: 민주당 네. 좋을 거고
1: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장동혁이에요. 정청래 대표도 아니라 이 장동혁이 야당 대표로서 쏘아올린 지방선거의 이 프레임
0: 예.
1: 장동혁만 아니면 된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집 안에서도 환영이 안 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 예.
1: 근데 저는 저기 그 박형준 개소식을 보면서 사실 보면 이게 조경태 의원과 장동혁 지지자와의 싸움 자체가 여기만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5월 21일 날 이제 본 선거가 들어갑니다. 13일 정도를 하겠죠. 그때 보여지는 양상이에요. 이제 보면은 장동혁 지지층의 유세차가 하나 있을 거고
0: 예.
1: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박형준 캠프에서 하는 유세차가 있을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에서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것이고
0: 예.
1: 사실 이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라서 저는 이 선거 자체가 지금은 접점이지만 앞으로 장동혁 대표의 활약상이 결국에는 이 선거를 종지부칙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그러면 지금 서영주 소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홍삼이라도 한 100%
1: 저는 지금 싶은... 같아서는 좀 29일을 잘 버텨라. 그래서 홍삼 뭐 예. 1일 1포 하셔라.
0: 1일 1포 하셔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 유튜브에서 또 뒤에 좀 더 신랄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여러 여론조사에 우위를 점하던 민주당이 좀 격차가 붙었다. 오차범위 내로 붙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바로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문제입니다. 어제 홍익표 수석이 시기와 절차를 국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당이 잘 판단해달라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김경률 회계사님은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또 브리핑을 열으셨죠. 그리고 본인의 메시지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0: 예. 예. 홍익표 수석이 한 거 말고 따로 열었네요.
2: 아, 그게 이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제가 그런
1: 전달한 거죠.
0: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네. 전달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저도 쭉 한번 유심히 읽어보고 했는데 요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 기소가 밝혀졌다. 1년의 청문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 활동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는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심들 감히 이 부분에서 민심을 인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나왔던 그리고 어제 검찰 TF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음이 확인되어졌다. 또 유심히 여러 기사들을 모두 다 검색해보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근거가 하나가 재소자의 증언
0: 예.
2: 그리고 두 번째 이 쌍방울 임원이 수원지청 근처에서
0: 소주를 예. 편의점에 산 영수증이었죠.
2: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화영 그 전 부지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이건데 세 번째를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재판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고
0: 예.
2: 재판관의 판단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조작 기소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0: 예.
2: 그렇다면 이것을 별개의 특검으로 더군다나 그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면서까지 하는 건 정말 저는 이건 심각한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엔 그 역풍의 규모로 따진다라면 이건 누구도 예측치 못할 크나큰 어떤 선거에서의 변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어제 오전에 바로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 자리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바로 입장 브리핑을 했어요.
3: 뭐 제가 그렇게 강하게 한 건 아니고요.
0: 네. 강하게 하고 지금 한 발 빼고 계시는 건가요? 부담 되시는 건가요?
3: 비판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국조를 한 다음에 특검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0: 예.
3: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분은 이거는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작이라고 보일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0: 예.
3: 그러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부분, 그래서 특검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0: 예.
3: 근데 특검이라는 거는 아무런 정치적 예단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3: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를 담보를 해야 되는데,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예단을 하는 거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취소를 위한 거다. 이게 뭐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미 정치적 예단을 하는 거고.
0: 예.
3: 또 하나는 다른 방식들이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왜 특검에서 특검에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이게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런 절차들이 다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0: 예.
3: 검찰이 기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명백하게 조작이 밝혀지면 또 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요즘은 위법 증거 수집이라고 다 무죄 때려요 지금. 노웅래 위법 수집, 위법 예. 증거 수집, 무죄, 송영계 다 무죄 나왔거든요. 조작 기소까지 했는데 그럼 무죄가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이 아니라 이도라도 안 된다.
0: 이도.
3: 예, 세종대왕 얘기하는 건데 이 자리에 누가 있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에요. 세종대왕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좀 봅니다.
0: 예. 이거 기사 나올 것 같은데요. 이도라고 해도 안 된다. 소영준 소장님은?
1: 근데 사실 이게 취지 자체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국정조사가 끝나고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해서 이게 꼭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을 어떻게 인생을 난도질을 했는지
0: 예.
1: 이 부분에 있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라는 측면이라서 저는 이게 시기와 절차만 잘 조절해서 국민적 합의가 형성이 되면
0: 예.
1: 이거는 반드시 사법정의의 본보기를 가르쳐준다는 의미에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
0: 진행돼야 된다.
1: 네.
0: 알겠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앞서 이제 장동현 대표에까지 저희가 유튜브로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준 선생님 신나죠 지금 조금?
1: 네? 시간 맞추는 그게 아니라 시간을 맞추려고
0: 제가 이렇게 눈치를 살짝 쳤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네. 서영주 소장, 김준일 평론가, 또 김경록 회사님 잠시 뒤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어린이날 특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어린이날에 보내드린 뉴스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댓글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Yeah. 어린이날 특집으로 보여드리는 대꾸쇼 저희 뉴 진행자 조태임 기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1: 가는 거예요?
0: 저는 갑니다 이제.
2: 애들
0: 저 어린이잖아요.
1: 어른이.
2: 들으세요, 들으세요.
0: 자리를 양보하고 빠지.
2: 막성태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0: 아이고. 잠시만요.
1: 준비를 미리 했었어요.
3: 어수선하다.
2: 제 목가 어수선이에요.
1: 수선이 필요한 막성태.
0: 우리 집안이 원래 어시야.
1: 아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0: 어수선 어리버리.
1: 딱 내려오니까 막성태로 변하고 이거 박성태가 되고. 조 기자님 왜 어디 아파요?
6: 네 아니요 긴장해가지고.
1: 왜 긴장해?
6: 아 저 항상 긴장해요.
1: 진짜?
6: 네.
1: 막 하세요. 막해.
6: 혹시 이거 방 음성이 나가고 있었나 봐요.
0: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1: 아, 괜찮아.
6: 몰랐어.
1: 괜찮아. 모르고. 원래 그런 거지 뭐. 맛보기 코너 이런 거지 뭐. 재밌잖아.
6: 네. 네. 안녕하세요. 네. CBS 조태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밖에서 봤는데 우리 서영조 소장님 네. 어디를 갖다 놔도 잘하는
1: 반갑죠.
6: 분이구나. 정치 맛집이랑 오늘 한칼 토론은 처음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6: 근데 이 조합도 처음이신 거 아니에요?
1: 저는 뭐 그냥 뭐 어디 갔다 놓으면 다 잡초처럼 잘해요.
6: 그러니까 제가 네. 오늘 그거 보고서는 네. 확실히 느꼈고.
1: 근데 저는 이제 정치 맛집에서는 저기 이쪽으로 올린 거 보니까 셰프에는 자질이 없나 봐. 누가 해주는 것만 아니, 뭐가
0: 여기 긴급 수혈.
1: 수혈. 네, 그렇죠. 그렇지. 제가 AB형이에요.
3: 아니 원래 그 자리가 에이스만 있던 자리여서
6: 맞아요.
1: 평택 같구나.
3: 네. 아니 그리고 장성철 있다가 이용남 있다가 지금 서용주 다 영전에서 이제
1: 감사합니다. 아.
0: 평농계 최대 에이스들만 다
3: 에이스들만 그 자리에
1: 영광입니다.
6: 맞습니다. 네. 저 그러면은 오늘 이제 아까 앞서 제가 방송 보니까 다 조금씩 맛보기로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아쉽죠. 그래서 하정우 수석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근데 그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 가서 이제 지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당에서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영남권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가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신지 어떻게 보세요?
1: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6: 아니요. 김준일 평론가한테 여쭤볼게요. 네.
3: 선 잘 타라.
1: 땀나네.
3: 해서. 아니고 뭐, 이거는
0: 아직은 좀 아직 결론 안 됐구나.
3: 그러니까 이제 장조혁 대표가 여기저기서 오지 말라고 하고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장동혁급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죠.
6: 네.
3: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최대 장점을 낄낄빠빠가 굉장히 잘 되는 분이다. 눈치가 백단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6: 네.
3: 좀 단점이라면은 자기 과시욕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후보들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자기 전당대회용으로 찍는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6: 아.
3: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네. 후보한테 도움이 그러니까 해가 안 되면은 뭐 그렇게 간 김에 뭐 이를테면은 선상에서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도 하고 뭐 이를테면 뭐 꽃게도 들고 뭐 네. 고구마도 심고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좀 이런 대처 능력이 지금 좀 옛날보다 떨어진 거 아닌가 저는.
6: 아, 돌발 상황의 대처 능력.
3: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이거예요 지금. 이 화정우 오빠 논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눈치를 좀 살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또 가가지고 뭐 민주당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6: 네.
3: 추풍령을 넘지 마라 정청래는.
6: 아 추풍령 네. 거기가 이제 경북 그쪽에 있는 휴게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넘어가는 옛날에 이제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네. 한양에 시험 보러 갈 때 추풍령을 항상 넘어야 됐어요.
6: 아.
3: 그래서 거기가 이제 관문 같은 거죠. 관문 같은 거 추풍령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지금 전선이 소위 말해서 낙동강 쪽에 영남이 다 이제 전선이 민주당하고 국힘이 형성돼 있는데
6: 네.
3: 당분간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일단은 가더라도 뭘 하고 치고 빠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수 결집도 이뤄지고 있는데 정청래 네. 대표 얼굴 보이는 게 딱히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6: 김경규 회계사님 어떻게
2: 그러니까
6: 보세요?
2: 저는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제대로 디스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엔 정청래 대표를 올려주시다가
6: 네.
2: 결국은 너 추풍령 넘어서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전 약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당대표가 아니 이건 정청래 대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장동혁 대표에도 해당되는 말인데
6: 네.
2: 지금 장동혁 어디도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몇 군데 오라는 데는 있습니다만 가봐야 네.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고 장동혁 대표도 아니 죄송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제 기억이 맞다라면 대구에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 네. 저는 이게 그때 당시 이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대구 방문 후에 무슨 말들이 나왔었냐면 이제 대구 선거는 김부겸의 개인기로 치르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 대표는 오지 말게 하라.
6: 네.
2: 그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게 정청래 대표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근데 지금 또 부산에서 뭐 사고를 치셨다면 친 거죠.
6: 네, 오늘 휴일이라 사실 이제 접속자 수가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12,000명이 보고 계셨어요.
2: 야,
6: 아, 뭐, 근데 조금 지금 만 명으로 줄어드셨는데 네. 다들 오늘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네 분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8: 네, 네.
3: 나들이 가세요.
8: 네. 어린이날 잘 보내세요.
7: 네. 아, 늦었어. 너무 늦었어.
1: 어른이날.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
1: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쿠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3: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0: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2: 김경숙입니다.
0: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1: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
3: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권종 내과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틱장애는 이유 없이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운동틱, 음성틱으로도 설명되는데요. 아이들의 이유 없는 이런 행동은 왜 생기는 걸까요? 증상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고 발생하는 위치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얘기되는 뚜렛 증후군, ADHD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이 약을 복용할 때 살펴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5월의 종로에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틱 장애는 특별한 원인 없이 이상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빠르게 반복하는 증상을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지적됩니다.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거나 코를 찡긋거리기도 하고요. 헛기침이나 고갯짓을 반복하기도 하죠. 소아 틱 장애로 불릴 만큼 아이들에게 틱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성인들에게도 틱 장애는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소아 틱 장애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바랍니다.
1: 네. 이게 증상이라고 하죠. 틱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동작이나 행동이 다양하던데요.
0: 네, 틱은 일단 크게 운동틱, 음성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네.
0: 운동틱은 눈 깜빡임, 얼굴 찡그리기, 고개 흔들기, 어깨 으쓱거리기,
1: 네.
0: 입 벌리기 등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1: 네.
0: 음성틱은 소리가 나는 것들로 킁킁거리거나 헛기침을 하거나 코를 훌쩍거리거나 특정 단어나 소리를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단순히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뭐 감기도 아닌데 자고 킁킁거린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1: 네.
0: 부모님들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이 틱 장애가요. 신경 발달 장애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0: 네, 의학적으로는 신경 발달 장애로 분류됩니다.
1: 네.
0: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이제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쉽게 말하면 뇌에서 신호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1: 네.
0: 오작동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아이가 나쁜 습관이 들어서 혹은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이라고 하셨는데 원인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0: 틱은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1: 네.
0: 유전적인 요인, 뇌신경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1: 네.
0: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입니다.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1: 네.
0: 도파민 수용체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도파민 차단 작용을 하는 약물이 틱 증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1: 네.
0: 쉽게 말해서 뇌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호가 도파민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 작동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나 가정 환경이 틱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네. 유아기에도 틱 장애는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소아 틱 장애의 위험이 몇 살 정도부터인지도 궁금한데요.
0: 아주 어린 영아기에는 드물고
1: 네.
0: 보통 만 3, 4세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시작되는 나이는 만 5세에서 7세이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약 3, 4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 시기가 특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초등학교 입학 전후 시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학년이 바뀌고 새학기가 되면서 아이들 환경도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적응 과정에서 긴장감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럴 때 틱 장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틱 장애는 스트레스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선생님, 낯선 친구들,
1: 네.
0: 달라진 규칙들에 적응해야 하는 긴장감이 쌓이면 틱 증상이 새로 나타나거나
1: 네.
0: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자주 봅니다.
1: 네.
0: 그래서 3, 4월에 내원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1: 그렇군요.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게 되는데요. 앞서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어떤 증상들이 반복될 때 의심할 수 있을까요?
0: 흔한 초기 증상들로는 이유 없이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찡그리거나
1: 네.
0: 감기가 아닌데도 코를 훌쩍거리거나 헛기침을 반복하고
1: 네.
0: 갑자기 뭐 고개를 흔들거나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알 수 없는 소리를 뭐 이런 소리를 낸다든지
1: 네.
0: 이유 없이 소리를 반복하는 소리가 나면 하루에도 근데 이게 여러 번 그리고 4주 이상 계속 반복되면 틱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런 행동이 특정 상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1: 네.
0: 장소나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1: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자연적으로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1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일과성 틱장이라고 하는데 틱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 네.
0: 증상이 나타났다가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럼 자연적으로 그렇게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는 환경 변화가 주는 긴장감이 원인일까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0: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이 해소되면
1: 예.
0: 증상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래서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네. 너무 부모님께서 호들갑을 떨거나 아.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우선 아이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고 네.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네.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가 틱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틱이 나타날 소인, 즉 유전적 신경학적 취약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 아. 처음으로 증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고 네. 그 아이는 사실 언제든 틱이 나올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경우에 처음으로 뭐 미술학원을 보냈는데 그 미술학원에서 처음 틱을 했으니까 아 미술학원이 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 예. 미술학원을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실제로 이 미술학원을 아이가 좋아하는지 가고 싶어하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거는 중요하지만 예. 아이가 미술학원을 좋아하고 가고 싶어한다면 그때 틱이 생겼다고 해서 꼭 미술학원을 옮겨줘야 되거나 안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언제든지 틱이 생길 수 있는 아이가 특정 그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또 틱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환경 관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것도 안 하게 하고 이것도 안 혼내고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다가 계속 틱이 계속 나오면 그게 너무 답답하고 여기서 어떻게 더 애를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야 되나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환경 관리가 꼭 필요하지만 만약에 아이가 불필요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환경 관리가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고 일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전문가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니까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료실에서 주로 어떤 말을 하나요?
0: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네. 뭐 이게 왜 생겼냐, 언제 없어지냐를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1: 그러시겠네요.
0: 특히 이제 틱이 처음 생길 때는 이 틱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문의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마다 틱의 경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몇 달간 조금 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없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생겨서 몇 년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처음에는 운동틱만 있었는데 음성틱도 생기고 점점 심해져서 뚜렛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없어지냐고 자꾸 이제 여쭤보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속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 경과를 차분하게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답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처음에 사춘기 아이가 생긴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여드름이 생길 때 이 사실 여드름이 이 이마에만 조금 생기다 말 여드름인지 얼굴 전체를 뒤덮일 여드름인지 이게 뭐 고등학교 되면 좋아질지 대학교 가면 좋아질지 이거를 여드름이 처음 생길 때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없어지나 이렇게 조바심 내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틱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 대상은 아닐 텐데요. 치료 기준이 있겠죠?
0: 네, 크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 세 가지 정도 기준을 봅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간을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게 1년 이내에는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편이고, 근데 만약에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이게 쉽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 영향이어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우리가 치료를 좀 적극 적으로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심리적 영향으로 아이 스스로 이게 굉장히 창피하다고 느끼거나 이게 왜 자꾸 생기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1: 네. 일단은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건가요?
0: 아까 말씀드렸듯이 틱의 경과는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냐 안 했냐로 특히 뭐 약물 치료라든지 행동 치료를 했냐 안 했냐로 틱의 경과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환경 변화나에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는 이제 경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틱의 경과로 바꾸려고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틱이 언젠가 이 친구가 언젠가는 좋아질 틱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이런 부분도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틱 장애로 인한 위험은 증상 자체도 걱정이지만 학습 장애라든지 친구들을 사귀는 일도 그렇고요. 여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사실 틱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뭐 눈을 좀 깜빡이거나 소리를 작은 소리를 좀 낸다고 해서
1: 네.
0: 뭐 학습 장애가 생기거나 친구 사귀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
1: 네.
0: 부모 눈에는 굉장히 잘 보일 테지만
1: 네.
0: 아이 본인은 사실 잘 모르고 주변 아이들도 아이가 틱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틱 증상 자체보다 그로 인한 2차적인 어려움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수업 중에 증상이 나와서 집중을 못하거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일상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꼭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그 앞서 이제 틱 증상을 보일 때 스트레스 주지 말고 편안한 환경을 이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모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말린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0: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제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왜 자꾸 그러는 거냐 라고 지적하거나 혼내면 틱은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래가 생겨서 목이 답답해서 기침을 하는 것처럼 불편감이 생겨서 틱을 해야지만 그 불편감이 해소되는 것이라서 혼내거나 억지로 못하게 하면 잠깐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까 봐 참을 수 있지만 아이는 그 순간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억울하게 혼나고 부모님 앞에서 틱을 억지로 참아야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어서
1: 그렇겠네요.
0: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 틱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 경과는 관찰하시되 부정적인 반응이나 피드백을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 앞에서 뚜렛 증후군에 대한 언급도 주셨는데요. 뚜렛 증후군은 운동 틱과 음성 틱이 함께 오는 건가요?
0: 네, 뚜렛 증후군은 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동시에 1년 이상 지속될 때 뚜렛 증후군으로 진단을 합니다. 즉, 틱 장애가 더 광범위한 개념이고 뚜렛 증후군은 그 안에 포함되는 특정 유형입니다.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면 뭐 욕설이나 이상한 말을 반복하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심한 증상은 전체 뚜렛 환자 중에서도 10%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1: 그럼 ADHD와는 어떨까요? 틱 장애나 뚜렛 증후군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나요?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ADHD와 틱장애는 다른 질환이지만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틱장애의 반 정도가 ADHD가 동반되고 ADHD 아이들에서도 상당수가 틱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는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이 핵심 증상이고 틱장애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발적인 움직임이나 소리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치료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틱 증상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ADHD도 있는지 ADHD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틱 증상도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성장하면서 좋아진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희망적인 소식은 실제로 상당수의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약 50에서 60%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증상이 크게 줄거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30, 40%의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좋아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그때 돼서 좋아질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적극적인 치료는 하는 것이 좋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 돼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없이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1: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치료는 뭐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 개선, 부모 교육 등으로 환경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는 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행동치료라는 건 또 어떤 방법인 건가요?
0: 행동치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습관 역전 훈련이라고 해서 네. 틱이 나오려는 느낌을 스스로 인식하고 틱 대신 다른 근육 동작으로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뚜렷증후군 환자들 중에서 음란한 단어를 아까 나오는 틱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거를 좀 다른 소리나 다른 단어, 괜찮은 단어로 대체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나요?
0: 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틱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틱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약을 꼭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틱 증상이 심한데 약을 안 먹고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아 틱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3: 안녕하십니까.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힘입어 저희 메트로 부동산이 전신인 뉴스타 시애틀 부동산 시절부터 근 20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년 전통의 메트로 부동산 부설 메트로 부동산 학교가 9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벨뷰 팩토리아에 위치한 벨뷰 사무실에서 있게 되며 저희 25년간 부동산 및 부동산 학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4: 리누드 오피스 하나의 마트 앞, 페드로웨이 오피스 I5 1위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5: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6: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1-0700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약이 필요 없도록 건강하게 사는 게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죠. 하지만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한 일에 약이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네.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약이든 조심하고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아, 네. 아이들한테 약을 일부러 주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0: 아, 그렇죠.
1: 네. 약 쓸 때 어린이들에게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0: 네.
1: 자세히 보시면 약에는 연령 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어떤 약이 특정 나이대 사람에게는 안전하지 않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 그 연령대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0: 네.
1: 주로 어린이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뭐 6세 미만, 뭐 12세 미만, 15세 미만, 그리고 성인 이상 이런 식으로 나이대별로 구별해서 약이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인데요.
0: 네.
1: 예를 들어 어린이처럼 신체 발달이 덜 된 연령층은 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약을 만났을 때 전혀 처음 만나는 약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린이에게 이 약이 안전한지 검증하려면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적으로. 네.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교적 신약은 어린이에게 사용을 좀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약은 몇 살 이하 어린이에게는 위험하니까 먹이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1: 네. 그게 이제 연령금기로 나이에 용법 용량의 나이대에 따른 사용 여부 그리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를 표시한 건데요.
0: 네.
1: 예를 들면 파스가 있습니다. 파스.
0: 네.
1: 어른들이 흔히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이렇게 손목 발목 잘 삐어오잖아요.
0: 네.
1: 아이들은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 자기가 잘 쓰는 집에 있는 파스를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0: 네.
1: 파스를 자세히 보시면 파스 중에 케토프로펜이라는 성분의 파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스의 성분은 이 성분의 파스는 뒤에 보면 15세 미만은 사용 금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중학생은 사실 이렇게 다 컸잖아요.
0: 네.
1: 어른 등치니까 이거 뭐 붙이는 건데 먹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써도 되지 않나 싶지만
0: 네.
1: 이게 이 케토프로펜 파스가 이제 파스 사용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발진이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0: 네.
1: 그리고 신장 이게 대사돼서 나가는 우리가 우리 약을 배설하는 대표 기관이 신장 콩팥인데요. 이 신장 기능이 덜 발달해서 팥에 포함된 성분이 전신 순환 후에 혹시라도 배설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신장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는 15세 미만 사용 금기입니다.
0: 네.
1: 자 성분을 외우기는 어려우시니까 아이들한테 파스를 쓸 때는 뒷면을 한번 보시고 그 나이대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또 다른 예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가 있는데요. 세균 감염에 쓰는 예전부터 아주 많이 썼던 항생제 종류입니다.
0: 네.
1: 최근에 좀 더 좋은 약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좀 처방이 덜 쓰게 되고 있는 항생제인데
0: 네.
1: 이 항생제는 특이하게 12세 미만, 특히 8세 미만의 어린이가 먹으면 치아가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것도 알아내는데 아, 이 약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아내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0: 네.
1: 보니까 치아가 색깔이 누렇게 되는데 뭐 때문인지 처음에 몰랐죠. 근데 추적해보니 아, 이 계열의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가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더 봤더니 뼈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0: 네.
1: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 1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초등학생까지는 이 약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연령 금기인 있는 약이 됐습니다.
0: 네.
1: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약을 쓸 때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아스피린도 그렇다면서요?
1: 아, 예, 아스피린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스피린 많이 팔리는 약은 아닌데, 사실 이제 해열 진통제로 보다는 요즘은 이제 혈전 예방약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왜 베이비 아스피린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베이비 아스피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아스피린이 원래 최초의 해열 진통제였고, 그때는 어른만이 아니라 해열 진통제니까 어린이도 많이 썼었는데요.
0: 네.
1: 지금은 이제 어린이 청소년에게 금기인 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두 인플루엔자 등의 이 바이러스성으로 열이 나는 감염증일 때 아스피린을 먹으면 레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흔하진 않지만 이 레이 증후군은 치명적인데요. 이게 증상이 뇌 압력이 상승하고 간에 지방이 쌓여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 손상이나 간성 혼수 같은 그래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증후군, 레이 증후군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명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어린이에게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아스피린의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열 진통 목적으로 복용시키는 것을 금지했고요. 특히 감기, 수두, 독감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에 의한 발열이 생겼을 때는 특히 더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쓰나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스피린 말고 다른 해열 진통제가 많이 나와 있어서 대체제로 아스타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계열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반약으로 해열 진통제로는 어린이 것은 아예 상품이 나와 있지 않고 어른 것도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데 외국의 경우는 아직도 이 아스피린이 OTC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바깥에서 그냥 환자가 소비자들이 집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만큼 어린이 또 청소년이 약을 먹거나 쓸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1: 네.
0: 어린이 약은 포장도 좀 다르지 않나요?
1: 네. 의약품에 어린이 안전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용기, 안전포장이라는 건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상에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에게 위험한 용량 정도의 그 약성분이 포함될 때 이 안전 포장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사실 비교적 최근에 바뀐 건데요. 이게 이제 기준이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안에 개봉하기 어려워야 됩니다. 5분 정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적용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진짜 어른들이 많이 오셨고요. 개봉이 안 된다면서 이거 어떻게 까는 거냐 이렇게 오셨고 지금은 좀 많이 좀 이제 인식도가 높아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절대 안 뜯어준다라면서 불량품 아니냐고 가져오기도 합니다.
0: 그러시군요.
1: 이 안전포장이 이제 예를 들면 병뚜껑이나 포장이 그냥 열리지 않는 건데요. 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렇게 위나 옆을 이렇게 눌러서 통을 열어야 되는 위를 꽉 눌러서 돌려야지만 병이 열리는 또는 옆을 꽉 눌러서 돌려야지만 열리는 포장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0: 어려워요.
1: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서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힘으로 자꾸 돌리시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약인데 누르면 안 까지고 뒤에 포장을 한번 벗기고 앞면을 눌러야 되는 포장이 있고요. 아예 눌러선 절대 안 되고 뒷면 포장을 벗겨야지만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칼로 막 이렇게 도려내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여분은 포장도 있고 요즘 이제 가장 그래도 좀 편하게 많이 개선되어서 나온 게 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야지만 열리는, 아이들은 그리 힘이 세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강한 힘으로 꽉 눌러야지만 되는 포장으로 요즘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뒤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까야 되는 것들은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아까 뚜껑도 옆에 보시면 그림으로 얘를 눌러서 여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거는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안전 포장을 했구나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어린이 안전 포장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요. 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 약 복용법 뭐가 있을까요?
1: 이게 여러 가지 제조적으로 아까 연령 금기도 말씀드렸고 안전 포장도 말씀드렸고 이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사고가 안 나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을 유도하지만 사실 문제는 부모님들입니다.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약을 자꾸 쓰게 되고 그 약을 부모님들이 챙겨주다 보니까 이 의약품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0: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1: 예. 그리고 내 아이, 우리 아이는 사실 부모가 의사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자기가 얻은 정보 그리고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약을 스스로 처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방심하고 착각하는 사이에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약이란 건 항상 위험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1: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2세 미만의 영유아. 그러니까 즉 24개월까지는 절대 셀프 메디케이션 그냥 있는 약 먹이지 마시고 병원을 가라라고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그리고 특히 가장 흔히 걸리는 감기. 병원에 24개월 이전에는 꼭 가셔야 되고 집에 있는 상비약 또는 지난번에 받아온 감기약으로 치료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일단은 약을 먹이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되겠어요.
1: 네. 이게 처방을 받으셨던 아니면 그냥 구매를 하셨던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전에는 반드시 약 설명, 약 포장을 꼭 확인해 주셔라. 동봉된 지침서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용법, 용량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적용증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좀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관법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혼자 복용하지 않도록 어린이까지는 자 우리 초등학생까지는 옆에서 부모님이 또는 보호자가 정해진 용량 유법에 맞춰서 복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당부해 드리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0: 아 그렇죠.
1: 예, 인지도 정확하게 못하고 표현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보호자가 복용 후에 증상 변화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호흡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변 상태라든지 또는 그 혹시 모를 이상 받은 피부 상태라든지 너무 졸려하지는 않는지 또는 너무 침울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꼭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간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왜냐면 애들은 중간에 자기도 하거든요. 낮잠을 자기도 해서 복용 간격이 어그러지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도 꼭 약사한테 복약 지도를 잘 받으시고 물어보시고 궁금한 거 해결하시고 하시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0: 네, 자녀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에게 약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아이가 이해가 가능한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한 중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약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나 마약류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서도 진행이 되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약이라고 하면 쓴맛 맛이 없다.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예전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럴 텐데 네. 이제 좀 수월하게 먹이기 위해서 뭐 사탕이라고 얘기한다던가 아. 예, 주스처럼 표현을 한다던가 아, 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약은 꼭 필요할 때만 정확한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네가 어떠어떠한 증세를 나아지기 위해서 먹는 거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한다라는 네. 것 정도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또 집에 있는 어른들이 네. 보호자들이 약이나 영양제를 상시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예, 왜 이걸 먹는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이 어른의 행동을 쉽게 흉내를 냅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이제 화가 나거나 네. 뭐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약을 먹더라라는 네. 걸 보고 중학생이 네. 자기도 화가 난다고 엄마 약을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아. 나는. 네. 이게 생각보다 유심히 보고 있다가 네. 어른 행동을 흉내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따라하거나 또는 간식거리 좋은 거 또는 방금 전에 사례처럼 나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네. 약 복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 아. 챙겨야 되고 주의할 점들이 참 많네요.
1: 네.
0: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약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1: 네. 어린아이들은 손에 잡히는 것은 일단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항상 약에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엄마가 먹는 약이 어린 아기한테는 엄마 혼자 먹는 맛있는 캔디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 쳐다보지 않을 때 네. 열고 입에 훅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어린이 안전포장인데 네. 모든 약이 안전포장이 적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있는 집들은 약은 그냥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좀 높은 곳에 네. 또는 서랍 안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어디에 우리 집에 약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시럽제는 어떨까요? 사용 기한도 있죠.
1: 네, 시럽제는 일반적으로 실온 보관이고요. 차광 보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럽제는 그 시럽제가 담겨있는 외부의 박스 있죠. 그 네. 박스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갈색병에 들어가 있는 시럽병들은 네. 아, 이 약은 햇볕에 약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또 개봉한 이유가 문제죠. 이걸 열어서 먹고 난 다음에 또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옮겨 담은 경우에는 한 달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0: 네.
1: 집에 뭐 종합감기약, 콧물 시럽, 키친가래 시럽 같은 것들이 이제 100ml로 보통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개봉해서 먹고 났는데 증상이 나아졌네? 그러면 두개 되잖아요. 근데 복용 후 남은 약이 아깝다고 오래 주면 안 되시고요. 네. 기준이 되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0: 네.
1: 한 달이 지나면 폐기를 하셔라 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안에 못 먹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회분씩 스틱 파우치 형태로 뭐 5ml, 10ml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이제 뭐 옮겨 담은 것이 아니잖아요. 공기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0: 네.
1: 그거 말고도 약국에서 조제해서 받는 항생제 시럽, 이제 건조 시럽이라고 하는데요. 분말 형태로 있던 약을 이제 투약하기 직전에 녹여서 시럽을 만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냉장 보관이 많습니다. 냉장 보관임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7일에서 14일 이내, 약마다 약간씩 다른데
0: 네.
1: 보통은 7일에서 14일 이내에 먹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라고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모든 또 항생제를 또 다 냉장고에 넣는 분도 있으신데 애들 시럽 받아오면 그냥 생각도 안 하시고 다 냉장고에 넣는 분도 있으신데 이제 일부 항생제는 실온 보관도 있기 때문에 받은 시럽마다 좀 확인을 하시고 투약병에 보통 보관 방법을 다 써서 붙여드립니다. 실온, 냉장 이걸 확인하셔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약만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약도 올바른 보관법과 사용 기한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유아들은 사실 약 먹이는 일도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어린이들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와 관계없이 생활 리듬을 고려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은 보통 뭐 하루 네 번 먹는 약은 딱 5에서 6, 5에서 6시간 간격
0: 네.
1: 또는 세 번 먹는 약은 6에서 7시간 간격으로 써드리는데요. 그렇게 이게 식사와 관계없이 시간 간격으로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을 나눠서 먹인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가루약 중에 좀 쓴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약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잘 토해요.
0: 그렇죠.
1: 토하면 또 안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쓴약은 좀 달게 해서 먹으셔도 되는데 때는 우유나 주스나 뭐 요거트 이런 거 말고요. 설탕을 소량 섞어서 달게 해서 맛만 쓴맛만 가려서 먹이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음료 같은 데 약을 타서 먹이면
0: 예.
1: 그 음료를 좀 평생 싫어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0: 예.
1: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예. 표현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도록 설탕을 소량 섞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루약은 미리 섞어놓지 말고 먹기 전에 이제 흔들어서 먹기
0: 예.
1: 전에 섞어서 충분히 흔들어서 먹이시면 되고 이제 1회분을 미리 섞어놓은 경우에는
0: 예.
1: 전량 전체를 다 먹게 하고 옆에 가루약이 너무 밑에 많이 남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생수를 섞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헹궈서 먹여주시면
0: 예.
1: 되겠고요.
0: 네.
1: 시럽제 먹을 때 용량 정확하게 뭐 그 투약 그 용기를 요즘은 많이 주세요. 약국에서 12ml짜리 20ml짜리 작은 투약병을 많이 드리는데요.
0: 네.
1: 용량을 가능하면 지켜서 먹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약 먹고 토할 때가 문제입니다. 애들이 토하면 사실 즉시 토해서 약이 다 나와버렸다 그러면 다시 먹여야 되는데요. 이게 즉시 토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토할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예, 네, 이러면 이제 약마다 이게 다릅니다. 약이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0: 예.
1: 또 먹여야 되는지 안 먹이고 둬야 되는지 넘어가야 되는지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0: 네.
1: 그때는 이제 그 처방받은 약을 복용 그 약을 투약받은 약국에다 좀 문의를 하시고요.
0: 네.
1: 가능하면 약을 토하지 않도록 아이가 편하게 아까 이제 쓴맛도 좀 가려주라고 했잖아요.
0: 네.
1: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좀 테크닉을 키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보육기간에 약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0: 네.
1: 보육기간에 요즘 이제 아침에 보내서 오후에 또는 저녁에 찾게 되면 그 사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한 해분을 섞어서 무슨 증상 때문에 먹고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복용 시간은 언제 먹여야 된다라고 잘 표시해서 보내시도록
0: 네.
1: 하셔야지 약을 보육기관에서 챙겨주실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0: 네.
1: 가보니까
0: 네.
1: 이렇게 다 담아놨더라고요.
0: 네.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잘 메모해 두었다가 좀 챙기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1: 네.
0: 어린이 복용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법, 상법, 법인, 유산, 상속, 에스크로 분야에서 여러분의 귀한 자산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고 있는 최상인 변호사입니다. 상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해, 각종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이찬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30년 명성의 세일 라펌 이름을 끌고 가족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3: 최상일 합동법률사무소, 교통사고는 이찬리 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화 425-373-9922, 425-373-9922.
4: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5: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1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6: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7: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6: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7: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053-517-5355.
1: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3: 변진섭의 숙녀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 한국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아침에 한 아이가 어린이집 버스를 향해 막 뛰어갑니다. 차에 올라타선 엄마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향해 저렇게 신나게 뛰어갔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뭘 해도 가슴 뛰고 내일이 기다려지던 시절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죠. 오늘 하루쯤은 체면이나 나이는 잠시 내려놓고요. 내 마음속 꼬마에게 슬쩍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동방신기가 부른 풍선이었습니다. 7079번으로요. 펄짝펄짝 뛰면서 엄마한테 손 흔들었을 때가 있었을 건데 언제였는지 기억은 저 멀리멀리 있네요. 멀리멀리 저도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 살짝 떠올려보면 가슴이 쨍하고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권구 씨,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이 파란 도화지 느낌이 드네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오늘 같은 날 아이들 정말 행복해야죠.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시죠.

추가열 행복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함께했죠. 권미경 씨가 신청하셨고요. 풍경 너의 그 웃음이 좋아. 이 노래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함께했는데 그야말로 눈부신 햇살 아래 아이들 웃음소리가 명랑하게 울려 퍼지는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표희순 씨, 시골에서 오일장 섰을 때 엄마가 밥풀떼기 과자를 한아름 사오시곤 했는데요. 그때 좋아서 벌짝벌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맛이 그립습니다. 요즘에도 오일장 같은데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밥풀떼기 요건 모르고 옛날 과자들 파는 그 자동차 구경했었는데요. 뻥 하고 그 소리 나는 거기서 나온 그 밥풀떼기 과자들 계속 먹었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혜영 씨, 12시 10분 캠핑장에서 철수해 오면서 쭉 CBS 라디오 듣다가 집에 도착해서 가요 속으로 들으며 짐 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시 나가고 싶네요. 이야, 또 가고 싶은 이런 날씨, 나가고 싶게 하는 날씨. 멋진 캠핑하고 오신 거죠? 이혜영 씨의 글이었습니다. 하정숙 씨가 꼭 안아주세요라는 노래죠. 강허달님의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 가사도 오늘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릴 듯합니다.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글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에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 이민 EB5, 소액 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벨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1-0700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1: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2: 타코마 우블링.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이어드렸습니다. 이현숙 씨, 그리고 이문세 씨 노래는 7887번으로도 정해주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특집 승식이 화순이 귀. 어린이날에도 승식이 화순이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식이가요, 오늘도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3: 아, 깜짝이야. 화순씨, 어린이날이에요.
4: 네, 옛날에 어린이날 참 좋았었는데. 용인 자연농원에도 놀러가고요.
3: 용인 자연농원. 사자도 보고, 아유, 호랑이도 보고, 회전기네 타고 막 그랬었죠.
4: 맞아요. 많이 설렜죠. 저는요, 요즘도 이걸 보면 설레더라고요.
3: 아니, 아직도요? 아, 이걸 보면 설레요? 뭐죠? 아, 무지개 이런 거. 아, 주식. 반도체 주가 요즘 인기라던데.
2: 자, 그러자 화순이 역시 문자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요즘도 이걸 보면 마음이 설렌다는데 이게 뭘까요? 주식은 아닌 것 같은데. 자,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간장게장 4개, 그리고 저희가 마련되어 있는 선물 30개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죠. 가사의 첫 줄 또는 노래 제목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화순이가 요즘도 설레는 거,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순이가 아직도 설렌다는 거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서유석 씨의 아름다운 사람 이 첫 줄에 답이 나와요. 노래 시작할 때. 그리고 박강성 씨의 뭐뭐뭐 병정이었습니다. 박강성 씨 노래가 나가기도 전에 다음 노래 박강성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문제가 샜나? 이게 유출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김광재 씨가 아직도 설레는 게 늦고? 예, 땡! 늦고 아닙니다. 뭐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린이와 관계가 깊어요. 어린이들이 이거 참 좋아하죠. 아주 어린 녀석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선물 세트도 많고요. 어른들도 이거 수집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조립하는 거라든지 피규어 이런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형, 자동차, 총, 로봇. 아우, 에이. 그런 거 가지고 놀았던 때가 막 생각이 나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러고 나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들어온 신청곡이거든요. 임혜숙 씨, 조혜연 씨, 강경실 씨, 송순애 씨, 최정임 씨, 전정희 씨, 숨 좀 쉬고요. 이석강 씨, 13617079, 강주영 씨, 김창수 씨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 부른 어린이 이름도 같이 소개해드릴까 해요. 최문정 어린이, 그리고 혜은이 씨가 함께 부른 노래죠. 이때 최문정 어린이도 지금은 뭐 어른이겠네요. 파란 나라입니다.

자,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의 정답 장난감이었습니다.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굳이 토이라고 적은 분도 계셔요. 외국에서 보낸 걸로 알고.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서유석 씨의 아름다운 사람 장난감을 갖고서, 박강성 씨의 장난감 병정이었습니다. 간장게장 받으실 분이에요. 6896 뒷번호 쓰십니다. 장난감은 준비되었는데 손주가 아직 없어요. 어서 오너라 손주들아. 예, 빨리 손주들이 6896님 곁에 이렇게 나타나길 기원하겠습니다. 3728번. 50대 중반인 전 미니어처 조립을 좋아해서 어쩌다 판매장에 가면 가족들이 제 눈빛이 달라지고 엄청 온순해진대요. 어른들도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영아 씨, 귀여운 장난감 보면 저도 설렙니다. 어린이날 과자 박스 받으면 세상을 다 얻는 기분이었는데 지금도 종종 과자 박스 사 먹어요. 종합 선물 세트! 많은 상자 그런 게 막 생각납니다. 1691번, 어린 시절 장난감 총을 그렇게 갖고 싶어서 엄마 따라 심리 장날에 졸졸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샀던 그 총 기억나시죠? 참 재밌었어요. 자,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리고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장난감 하니까 막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네요. 피규어. 저도 작업실에 그 이소룡 피규어 작은 게 있는데, 아유, 그거 볼 때마다 그렇게 재밌어요. 로커스트의 노래 하늘색 꿈. 1980년 TBC 젊은이의 가요제 대상곡. 오랜만에 띄워드립니다.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미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1: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3: 2150번,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가 영랑호 둘레길이군요. 승화영님, 따스한 봄날 아내와 속초 영랑호 둘레길을 산책하고 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사진도 잘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보다 잘 찍은 사진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아내와 함께 걷는 이 길,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복하십시오. 어떤 날의 노래입니다. 출발, 홍영미 씨가 신청하셨네요. 주남철 씨도 역시 어떤 날의 노래를 청해 주셨고요.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이누드 김관종 내과 최첨단 환자진료 전산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관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건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2: 간병은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3: 전 직장에서 일할 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 생명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으로 일하는데 보험이나 휴가나 베네핏이 너무 좋습니다.
4: 좋은 세상 좋은 삶 대한부인회 2535-5352 535-4202 직접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 저희 아버님은요, 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손자 하굣길에 데리러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꼭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직접 H마트에 가시네요.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배따라기, 아빠와 크레파스, 장도향 씨, 이선희 씨, 김지은 씨, 이주현 씨, 배상진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역시 이 노래도 신청하셨네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극 중에 깔린 곡이죠. 선우정아 상상.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막 고래가 막 춤추는 모습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김명옥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예민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는 909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경순 씨가요. 가사말이 시 같아요. 네, 시 같고 또 동요 같기도 하고 가요이기도 하고 그랬던 노래네요. 장용석 씨,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야구 보다가요, 너무 짜증나서 가요 속으로 들으며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지면 4연패인데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아, 이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응원하는 팀이 이렇게 4연패, 3연패 더 길게도 뭐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속상하죠. 보다가 산책하러 휙 나오신 장용석 씨의 마음 제가 안다니까요. 기운 내십시오. 송순혜 씨, 남편하고 바다향기 수목원에 왔습니다. 푸른 숲을 온몸에 휘감고 파란 하늘 머리에 이고. 아, 야, 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숲을 온몸에 휘감고. 5월의 실록이 온통 제 것인 양 행복합니다. 송순혜 씨,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이 대부도 쪽, 이 서해바다 그쪽에 있는 바다향기 수목원. 네, 좋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 모습으로 즐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1415-9024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0: 주얼럽에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1: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4: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5: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6: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 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7: 타코마 우블링.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죠. 둘 다섯 밤배, 박윤서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4636번. 시골집 가다가 고속도로 탔는데 주차장이에요.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 친구들이 긴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나르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도 날아서 집에 가고 싶어요. 아, 그럼 빗자루 타면 좀 위험해 보이니까 그냥 4636님 타고 가시는 이 자동차가 붕 날라서 가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리 친구들 막 생각나네. 신정우 씨, 1일도 4일도 출근하고요. 오늘 하루 쉬어요. 이불 빨래하고 한숨 돌리며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또 하루 쉬는 날인데 이불 빨래 이런 정비를 하셨군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푹 쉬십시오. 윤정민 씨, 오늘 같은 날엔 이런 노래 듣고 싶어요. 오빠 생각 가능한가요?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시골기 가며 자주 불렀던 노래거든요. 오빠 생각? 야, 가능 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들려드리죠.

CBS 음악 FM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유리상자 박승화 씨와 추억 여행하고 계십니다.

빅뱅이 부른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3365. 그리고 조정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오늘 저녁, 야, 노을 진짜 붉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날씨도 좋고. 오늘 일몰 시간, 한 7시 26분 정도로 나오네요. 야, 이따가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방송할 때쯤 기가 막히겠는데요. 노을 말이죠, 노을. 그 전에 들었던 노래 최혜영 물같은 사랑 9522번 그리고 조용필 씨가 부른 오빠 생각 함께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문자를 보냈네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붉은 노을 나갈 때 봤더니 생방 듣고 생방인가 해서 전화를 했다고? 이게 뭐 왜... 네. 그냥 웃겼습니다.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7737번으로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 정답 장난감을 맞추다 보니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변진섭 씨의 당신의 장난감 당신의 인형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조금 숨겨진 노래인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야, 저도 이 노래 그 제목을 떠올려 봤었는데 제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37님 청해 주신 노래 당신의 장난감 당신의 인형입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김희명 목사의 말씀입니다.
3: 노아의 노년의 추함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이죠. 여기 르무엘은 어쩌면 솔로몬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왕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이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거듭 세 번 말씀합니다. 주권자들에게,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송사를 굽게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많은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이 저주의 선언이 여섯 번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저주의 선언 여섯 번 중에서 두 번이 포도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저주의 선언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땅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능력이 되는 대로 있는 대로 다 긁어모아서 마치 자기가 다 소유한 것처럼 혼자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고요. 두 번째 나오는 저주가 바로 포도주와 관련된 저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두 번째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저주의 모습,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가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의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늘어져 있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그 모습은 노아의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 노아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왜 화 있을진저, 왜 저주가 되냐면 그 다음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또 밤늦도록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구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두 번째 그 포도주와 관련된 저주의 내용인데요. 예,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한 자들. 예, 이들은 화 있을진저.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까이 하고 또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데 매우 대담한 자들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아가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빼앗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것은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에 빠져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의와 선을 잘 분별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그의 사명을 그가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노년의 삶을 살았다는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담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노아의 아들들의 분열이죠. 축복받은 아들과 저주받은 아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포도주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도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우리가 잃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이제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김유명 목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문의와 신앙 상담은 253-368-6250 시애틀 중앙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4: The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k.
5: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시는 라디오 한국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12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7: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8: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9: This is Radio Hangul.
10: 뉴스 and information. Radio Hanguk, 12 o'clock news.
11: 12시 뉴스의 광장.

0: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영하는 중소형 화물선 나무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2: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또는 기뢰, 애가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4: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3: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5: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3: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 활동에 한국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기여를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국방부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공격을 받은 한국 선박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적 행동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일본과 호주, 유럽이 호르무즈 선박 보호에 나서길 바라는 것처럼 한국도 그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길 바라지만 기다리기만 하진 않을 거라며 그들에게 넘길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촉구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SNS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내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며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가 용인되면 중간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6: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미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된 미국 대기업들이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조사한 미국의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3.6으로 3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며 전망치보다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0: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며 우리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지급될 걸로 보이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 국내 최대 멸치 산지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입니다. 조업으로 바쁠 시기지만 부두에는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업에 쓰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한 탓입니다. 멸치대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조업해야 하는데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고 멸치까지 잡히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2: 옛날에 기름값 오를 때는 막 찾아 헤맵니다. 오늘 찾아 뭐 여아이라 뭐 간파풀 저 뭐 남해까지 내려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갖고 만약에 못 잡으면 그 뭐 기름비만 해도 뭐 가만히 앉아가 노는 게 낫는데.
1: 이란 전쟁 전 드럼당 17만 원대였던 면세유는 어느새 2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아도 선원들의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니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다시마 양식 어민도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수확한 다시마를 말리는 건조기용 기름값은 어선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어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용한 면세료 인상분의 일부를 어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고유가 피해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상입니다.
0: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두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 오르며 먹거리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당 1207.5센트로 연초 대비 17% 넘게 올랐고 밀도 24% 상승했습니다. 동물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옥수수는 연초 대비 8%, 대두박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의 50에서 60%, 대두박은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축산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 긴장감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LNG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LNG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3: 중동 지역은 요소와 암모니아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요 생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 생산분과 추가 물량을 감안할 때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 비료 가격이 오르면 결국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곡물 가격과 축산물 가격으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여기에 중국이 비료 원료인 황산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이른바 밥상 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6: 석유업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하루 약 20만 배럴의 원유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정유시설이 수입한 외국산 원유의 약 30%는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조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가솔린 가격이 추가로 급등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들이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석유업계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주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로비 그룹인 캘리포니아 독립석유협회의 락 지어만 CEO는 주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수입에 의존한 결과라며 허가 지연과 시추 규제, 도시지역 생산 금지 등이 중동과 아마존 지역의 원유 의존도를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지사가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어 정유시설과 송유관, 유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서부 석유협회는 핵심 에너지

0: 에너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도록 만든 정책은 무모하다며 연료 공급이 흔들리면 결국 소비자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유사 쉐브론 역시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정유시설 폐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쉐브론은 주정부와 의회의 장기간에 걸친 비우호적 정책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졌다며 지난 8개월 동안 정유 능력의 18%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가솔린의 약 25%, 항공유의 약 20%를 해외 정유시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더 높은 구조라는 설명이 됩니다. US Oil and Gas Association도 캘리포니아는 수십 년간의 정책으로 인해 외국 유조선에 위협할 정도로 의존하게 됐다며 정유업체들이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서면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정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국내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주민주당 측은 현재의 유가 상승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돌렸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으로 가솔린 가격이 44% 상승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가솔린, 식료품, 항공비용 상승은 사실상 전쟁 세금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지입니다.
1: 네. 페리 소식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서명한 1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안에 따라 이번 주부터 가구당 최대 500달러의 환급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유수영 기자로부터 알아봅니다.
2: 조지아주가 주민들에게 최대 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주정부의 재정 흑자를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올해 초 관련 법안에 서명하며 환급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예산 잉여금이 이번 조치의 재원이 됐으며 주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조지아 거주자로 해당 기간 동안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주민입니다. 또한 신고 상태와 소득 수준, 납부세액 등에 따라 실제 환급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별도 신고자는 최대 250달러, 세대주는 375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적거나 미납세금, 벌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일부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일부는 우편수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별 수령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주정부는 향후에도 재정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 환급이나 지원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영입니다.
1: 네, 다음은 텍사스 소식입니다. 텍사스 주민들의 가계 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재정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달라스 뉴스로부터 함께 들어보십니다.
3: 텍사스 주민들의 부채 부담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는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미국에서 10번째로 부채 부담이 큰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은 각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연체율을 종합해 평가했는데 텍사스의 경우 1인당 평균 부채는 약 6만 달러, 소득은 약 4만 달러 수준으로 부채가 소득의 1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텍사스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가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와 보험료 부담이 높은 구조라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관련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가구에서는 세금과 보험료가 원금과 이자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와 서부 지역 전반적으로 부채 부담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텍사스 역시 생활비 상승과 금리 부담이 겹치며 가계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구조와 생활비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정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네, 다음은 이곳 소식입니다. 네, 코스코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의 명물인 1불 $50 핫도그 콤보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던 가격 인상은 없습니다. 기저처럼 1분 $50의 코어로파운드 핫도그와 무한 리필이 가능한 25온스 탄산음료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새로운 옵션이 하나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제 코스코 회원들은 탄산음료 대신 16.9온스 용량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생수 페트병으로 음료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는 1980년도 핫도그 콤보가 처음 도입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지 않거나 이동시 뚜껑을 닫아 보관할 수 있는 병 음료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각 시와 지자체가 민간연구소의 계약에 음주운전 독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으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현재 워싱턴주 순찰대 독성연구소에 수천 건의 검사가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적재 현상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건의 기소가 지연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스턴 카운티 보스턴 하버 인근 해상에서 뺑소니 보트 충돌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릭 샌더스 서스틴 카운티 세리프 극장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9시 30분경 사람이 물에 빠져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형 보트 한 척이 소형 선박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물로 튕겨나갔고요. 대형 보트는 멈추지 않고 물에 빠진 피행자 위로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피해자는 현재 영구적인 흉터나 신체적 훼손이 남을 수 있는 심각한 상태이며 정확한 신원과 현재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서 타지역 소식과 이적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2시 22분 37초입니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4: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5: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주신 곳이죠.
4: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5: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4: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5: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4: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5: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6: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7: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8: 타코마 우블링.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9: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8: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9: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6: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라디오 한국 사업국에서는 여러분의 CD를 제작해드립니다. 가곡, 신앙송, 대중가요를 최고의 반주곡으로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드립니다. 특히 가곡은 25인조의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대중가요도 노래방 반주가 아닌 가수들의 반주곡으로 차원 높은 CD를 제작해드립니다. 하루라도 목소리가 젊었을 때 추억의 앨범을 만드세요. 제작된 CD는 라디오 한국 방송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0: 라디오 한국 게시판 생활정보와 공지사항입니다.
1: 네, 부동산 정보입니다. 유톱 앞에 위치한 1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을 100만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네, 캐피털힐 최고 장소에 경량식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고요. 스퀘어피트당 2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심상준 부동산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톱에 있는 1매상 2,800불인 햄버거샵에 생맥주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를 네, 38만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 심상준 부동산 425-772-187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부동산 소식입니다. 트라이시티 CFA 건물 내에 있는 최고급 시설 담배 가게를 30만 불에 매매합니다. 월 매상 8만에서 8만 5천이고요. 네, 2천 스퀘어피트 렌트는 4,080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수영 부동산의 전화 206-999-79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퓨얼랍의 새로 오픈한 목자 바바큐에서는 5월 10일 어머니날 하루를 올 유캔이스로 39불 99전에 모신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족과 함께 어버이날 목자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바바큐는 214-39th Avenue 퓨얼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약 전화 253-904-8302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온미식당 여름 특설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냉면, 열무 도토리 국수, 도토리 콩국수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물전골, 동태찌개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분을 모신다고 합니다.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약 전화 206-556-3457 오로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네 뉴스 모두 마칩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간 12시 30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의 데이트. 네,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로 함께 해봅니다. 오늘은 5월 5일,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어린이날입니다. 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에 정한 기념일, 매년 5월 5일 바로 오늘이죠. 1922년 방정환이 이끄는 천덕여 서울지부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설포하고 이듬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이 효시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중단됐다가 해방 후인 1946년 기념일이 다시 거행되면서 5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정한 이유는요, 어린이 애호 사상을 함양하고 어린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본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하는군요. 네, 일제강점기 초기 어린이날의 취지에는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뜻이 들어있으나 현재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이날 이런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함께 들어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주셔야겠죠? 네, 어린이날은 1922년 방정환의 지도 아래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5월 1일을 기념일로 했다가요, 1928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2년 제정 이후 1925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에서는 전국의 소년 소녀들이 30만 명이나 참가할 정도로 큰 규모가 성장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우리 어린이날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하시는 좋은 시간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한국에서는 각 지역별 시 군청 주최로 매년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중인데요. 이곳에서는 뭐 특별한 것이 한인 사회는 없지 않은가 싶네. 네, 그 스페니시 계통에서는 싱코데마요라고 있지요. 네, 어린이를 위한 하루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아빠와 함께 크레파스 들어봅니다.

아빠와 크레파스 들었는데요. 어린이날 들으니까 이 노래가 더욱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제가 LA에 있을 때 광고 제작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와 아빠를 주제로 해서요. 이 아빠의 큰 팔뚝에 어린아이의 작은 팔뚝을 포개고 아빠와 함께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단히 제가 칭찬을 받았던 그 기억이 이 노래를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지금도 눈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겨운 모습입니까? 아빠의 말씀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무 대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네.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아빠를 많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네 것이야. 너는 지금 막

0: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고
1: 내 곁에 있어줘요.
0: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를.

어른이 나를 맞이해서 이 노래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떠오르시죠? 네, 아빠도 옛날에는 여러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답니다. 네, 아빠의 말씀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 아빠의 청춘 함께 들어보시죠.

내 아빠의 청춘 오기택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네 어린이 노래와 함께 네, 아빠와 함께 주제로 한 노래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어린이 노래 함께 더 들어보면서 어린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0: 네, 어린이에게 오늘 하루 즐거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47분 52초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우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모든 사람이 예뻐지는 이미숙 메이크업.
3: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숙 인사드립니다.
2: 신부 메이크업, 프로필 메이크업, 장수 메이크업, 공연 행사 메이크업 등 각종 메이크업은 물론 반영구 문신화장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미숙 메이크업의 오랜 노하우로 여러분의 아침 메이크업 시간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3: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숨은 매력, 저와 함께 찾아보지 않으실래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숙을 찾아주세요. 전화번호 425-999-5944.
2: 이미숙 메이크업!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4: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시애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5: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아유.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1: 고객 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3: 김경숙입니다.
1: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네, 오해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요 전쟁 바람에 가스값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요 어딜 다녀오느라고 잠시 타코마에 다녀왔는데 믿거나 말거나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지금 타코마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드신 줄 아십니까? 30불이라고 합니다. 야,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 캘리포니아 석유업계가 케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비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자, 1부 이제 끝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아, 손비나의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데이트합니다. 네.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오후의 데이트. 네, 오후의 데이트 2부 순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심신의 노래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욕심쟁이.

0: 네, 한때 시애틀에서도 오랜 몇년 동안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심신의 노래 욕심쟁이 들으셨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4분 지나고 있군요. 네, 여기서 잠시 네, 2부에도 전하는 말씀 안 들을 수 없겠죠? 함께 들어봅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평균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읽는데 5초 정도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음? 짧은 순간일 수도 있지만 운전할 때그 5초는 차량 15대가 늘어선 만큼의 이동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5초 동안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그렇게 하면 운전 중 어떤 상황에도 바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도로를 주시하세요.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유캔 잇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2: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늘 가족을 먼저 늘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새로워진 시애틀 메디컬 그룹.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 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4: 우블링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5: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4: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5: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4: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5: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4: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5: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6: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4: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이겠죠? 네. 뭐 우블링, 조정갈비, 온미, 해남갈비. 어우, 네. 점심 시간이 되니까 네, 노수 쪽에 계신 분은 그쪽 식당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요. 또 사우스 쪽에 계신 분 먹자 먹자도 많이 해 주시고요. 페드로일 쪽에 계신 분들은 조정갈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요. 네, 조선갈비에서는 특별 우블린과 함께 네 퀴즈를 맞히신 분께는 25불 내지 50불 상당의 네 쿠폰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내일 전해드리죠. 언제 이런 퀴즈 시간이 있나? 네 여러분 라디오 한국 네 오후에 데이트 시간 귀 바짝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네. 곡목을 좀 주시면 제가 편할 텐데요. 요즘 배우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배우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배우 노래 틀어주세요 하는데 글쎄요 그 많은 곡 중에서 무슨 곡을 틀을까 하니까 이곡 한번 준비해 갔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해요.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배우는 정녕 안개 속으로 우리 곁을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드리는 곡입니다. 박일진이 불러줍니다. 트위스트 박 함께 들어보시죠.

진화로 유명했던 혼혈아 가수, 네, 트위스트 박, 네, 함께 박일진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네, 요즘은 저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자, 저녁을 먹자 하면은요, 적어도 몇십 달러는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100불짜리 한 장 이상은 넣어야, 아이고, 저녁 같은 데는 100불짜리 둘이 먹으면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단돈 5불로 친구와 함께 멋진 핫도그와 드링크를 먹을 수 있다면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한혜진 씨. 네 여러분 코스코 하시지 않습니까? 코스코가 40년 동안 변치 않고 네 자사의 핫도그 콤보 1불 50달러에 팔지 않습니까? 핫도그와 네 무한 리필이 가능한 탄산 음료. 야 이거 대단합니다. 네 제가 이 소식을 전하니까요. 아우 갑자기 우리 직원들 돈이 10불 들고 좀 파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불, 네 1불 50달러. 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가 한 근 20년 전에 족구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 선수들이 많았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선수들을 위해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뭘 고민할까 하다가 바로 이 핫떡과 드링크와 그리고 또 싼 그 피자 코스코 피자 한 판에 10불 조금 넘지 않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좋아했다는 것. 그래서 행사할 때에 저는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제가 공연할 때에 핫떡하고 드링크를 주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아 오늘 이 얘기하니까 핫떡과 예, 맛있는 콕 한 잔 먹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21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최연이 불러줍니다. 어찌합니까?

0: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501716입니다.
2: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3: Better food, better life. H마트.
4: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5: 고객 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여섯 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6: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7: 김경숙입니다.
5: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세털 사무실 4253583458.
8: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9: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8: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9: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10: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11: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
12: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네, 서른도의 노래 삼바의 여인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애청자 노래 코너죠. 네, 애청자 김정수님이 불러주시는 네, 잊을 수 없는 여인 함께 들어보십니다.

김정숙 님의 그이 노래, 애청자의 노래 잊을 수 없는 여인 들었는데 갖다 주신 CD가 좀 상태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다음 기회에 네, 이것도 좋은 노래 취입하셔서 네, 함께 여러분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시각 1시 43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503-475-2228. 워싱턴

네, 목화자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오후의 데이트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인 걸 아시죠? 아이들에게 기쁨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년 내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이 바로 네,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유, 어린이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줄 거 없나 이렇게 어린이들은 은근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뭐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어린아이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오늘 하루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곡으로 다시 어린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면서 어린이의 기쁨을 더한층 줄까 해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축하해요. 그리고 좋은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1: 워싱턴.
2: This is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I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안녕하세요. DJ 최록입니다. 2시와 3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와 신속 정확한 뉴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전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천사라면.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하다가 그런데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에 대열이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그들의 선박은 어제 박살났다. 하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햄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한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란의 공격에 따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 기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계 최고 권위사인 풀리처상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난맥상을 파헤친 보도들에 대거 돌아갔습니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제110회 퓰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분 수상자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개편 실태를 심층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력 감축 등 관련 영향을 치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공공서비스 부분은 퓰리처상 중에서도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상입니다. 탐사 보도 부분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의 가상화폐 사업 등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집중 보도한 뉴욕타임즈 취재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 내에서 천장 누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들을 그대로 방치한 항공사 측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휴스턴을 떠나 시카고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39세 승객 켈빈 글로버 씨는 이륙 전부터 머리에서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물방울을 맞아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면서 물방울은 점차 굵은 물줄기로 변했고 이 현상은 비행 내내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글로벌 씨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옷과 속옷은 물론 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모두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액체는 기내 에어컨 가동 중 발생한 결로 현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은 승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글로버 씨는 호출 버튼을 눌러도 한동안 응답이 없었고 이후 다가온 승무원이 휴지 몇 장을 건네는 게 조치의 전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내 빈 좌석이 있었음에도 자리 이동을 제한받지 못했고 승무원들이 천장 틈에 냅킨을 끼워 넣는 임시 방편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버 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는 모자와 옷 위에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끔찍한 상황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그는 비행 내내 젖은 채로 완전히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느낌이었다며 강한 분노를 터뜨렸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 항공사로서 있을 수 없는 대응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캐럴턴의 한 한인타운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한모 씨로 범행 후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6km 떨어진 식료품 매장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로베르토 알렌도로 캐럴턴 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무작위 증오 범죄는 아니었고 피해자들은 용의자를 알고 있었다며 이들은 사업적인 관계로 엮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럴턴은 댈러스에서 32km 떨어진 인구 13만 명의 도시로 이 가운데 한국인은 4천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마스 FX가 파산하면서 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펀드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투자금 상당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비르 최가 운영하는 마스 FX는 연평균 19% 수익률과 연간 손실 0%란 성과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2020년 설립 이후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자금을 유치했으며 가족 자산과 연금, 사모 투자 전문가들의 자금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최는 투자금이 통화와 금 등으로 대상으로 한 롱쇼트 전략에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밀이란 이유로 실제 거래 구조와 파트너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 징후는 2024년 말 투자자의 환매 요청이 거부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4: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All you can eat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2: 타코마 우블링.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1명 상금 300불, 2등 1명 상금 200불, 3등 1명 상금 100불,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씩을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주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수인 넘버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애틀의 웨스트 시애틀 브릿지 진출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직전 웨스트 시애틀 브릿지에서 1번가 사우스로 향하던 진출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시애틀 소방국 구급대원들은 고가도로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남성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시애틀 경찰국 소속 교통충돌조사반 수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사관들의 1차 조사 결과 서쪽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진출로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난간 너머로 튕겨나가 아래쪽 1번가 사우스의 인도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추락한 높이가 약 30피트, 9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나 정보가 있는 시민들은 교통충돌조사반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타코마 전역의 운전자들이 도로 곳곳에 파인 포트홀로 인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차량 하부 파손과 반복적인 타이어 펑크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타코마시는 민원이 집중되고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도로 정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타코마에 거주하는 케일리 레이너 씨는 집과 다리 주변은 물론 직장 근처까지 포트홀 문제가 심각하다며 직장 근처에서 타이어 펑크만 여러 번 겪었고 차체가 바닥에 긁히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퓨알럽에 거주하는 케이시 번스 씨 역시 소형차를 모는데 포트홀에 빠지며 차체가 아예 바닥에 부딪힌 적도 있다며 피해를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코마 씨는 이번 집중 보수 캠페인을 포트홀 팔루자로 명명하고 시의회 5개 지구 전역에 아스팔트를 메우고 노면을 고르게 다지는 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공사사업국 맷 팽글러 부국장은 주민들의 민원 접수를 바탕으로 보수할 주요 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현장 평가를 거쳐 필요한 작업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주 고용주의 4명 중 1명이 사업장의 타주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워싱턴주 기업협회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4%가 사업장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에 17%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고 2025년 겨울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입니다. 크리스 존슨 기업협회 회장은 카이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주 경제에 발령된 911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인 거주지 이전 추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응답자의 55%가 개인 주거지를 다른 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는 전 분기 대비 4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아이다호주 경계와 가까운 스포켄 카운티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67%에 달했습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보겠습니다.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스페인까지 직항편이 사상 처음으로 운항됩니다. 델타항공이 이번 주 시애틀 바르셀로나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인데요. 델타항공의 새 직항 서비스는 5월 7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며 주 3회 운항됩니다. 델타항공은 이와 함께 로마 직항편도 5월 6일 내일부터 주 4회 운영합니다. 두 노선 모두 차세대 기종인 에어버스 A330-900 네오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이 시애틀 뉴스입니다. 시애틀과 벨뷰 등 워싱턴 주에서도 매장이 있는 인기 버거 브랜드 쉑쉑이 5월
내셔널 버거의 달을 맞아서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답니다. 이번 행사에서 5월 한 달 동안 매주 다른 메뉴의 싱글 버거를 $10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모든 버거는 100% 앵거스 비프를 사용해 주문 즉시 조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별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를 조이시애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0: 28개 주 공중파 방송 네트워크 미라연 뉴스.
1: 미라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석유업계가 개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들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2: 석유업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하루 약 20만 배럴의 원유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정유시설이 수입한 외국산 원유의 약 30%는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조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가솔린 가격이 추가로 급등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들이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석유업계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주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로비 그룹인 캘리포니아 독립석유협회의 락 지어만 CEO는 주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수입에 의존한 결과라며 허가 지연과 시추 규제, 도시지역 생산 금지 등이 중동과 아마존 지역의 원유 의존도를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지사가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어 정유시설과 송유관, 유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서부 석유협회는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도록 만든 정책은 무모하다며 연료 공급이 흔들리면 결국 소비자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유사 쉐브론 역시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정유시설 폐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쉐브론은 주정부와 의회의 장기간에 걸친 비우호적 정책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졌다며 지난 8개월 동안 정유 능력의 18%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가솔린의 약 25%, 항공유의 약 20%를 해외 정유시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더 높은 구조라는 설명이 됩니다. US Oil and Gas Association도 캘리포니아는 수십 년간의 정책으로 인해 외국 유조선에 위협할 정도로 의존하게 됐다며 정유업체들이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서면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정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국내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주민주당 측은 현재의 유가 상승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돌렸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으로 가솔린 가격이 44% 상승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가솔린, 식료품, 항공 비용 상승은 사실상 전쟁 세금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지입니다.
1: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서명한 1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안에 따라 이번 주부터 가구당 최대 $500의 환급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유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3: 조지아주가 주민들에게 최대 $500의 세금 환급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주정부의 재정 흑자를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올해 초 관련 법안에 서명하며 환급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예산 잉여금이 이번 조치에 재원이 됐으며 주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조지아 거주자로 해당 기간 동안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주민입니다. 또한 신고 상태와 소득 수준, 납부 세액 등에 따라 실제 환급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별도 신고자는 최대 $250, 세대주는 $375,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세액이 적거나 미납 세금, 벌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일부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일부는 우편수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별 수령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주정부는 향후에도 재정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 환급이나 지원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영입니다.
1: 텍사스 주민들의 가계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재정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달라스 뉴스입니다.
4: 텍사스 주민들의 부채 부담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는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미국에서 열 번째로 부채 부담이 큰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은 각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연체율을 종합해 평가했는데 텍사스의 경우 1인당 평균 부채는 약 6만 달러, 소득은 약 4만 달러 수준으로 부채가 소득의 1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텍사스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가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와 보험료 부담이 높은 구조라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관련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가구에서는 세금과 보험료가 원금과 이자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와 서부 지역 전반적으로 부채 부담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텍사스 역시 생활비 상승과 금리 부담이 겹치며 가계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구조와 생활비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정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의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 이민 EB5, 소액 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델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1: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2: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 주물럭 로스구이.
1: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 무침도 드셔보세요.
2: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3: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4: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세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5: 김광일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길바람아이.

0: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DirecTV와 프론티어 FIOS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SBS 뉴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SBS 뉴스를 방송해 드립니다. 이 방송은 SBS 인터내셔널이 워싱턴주 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9월 6일 수요일 모니와이드 시작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발로 불이 났던 우리 화물선은 단독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란의 공격인지부터 확인돼야 할 상황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해방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프로젝트 첫날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지만 한국 화물선이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화물선의 폭발 화재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걸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트럼프는 어제 트루스 소셜에 이어 ABC 방송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루어졌다며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한국 화물선이 피해를 봤으니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한 걸로 보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지원을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석유 수송을 의존하는 국가들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한국을 또다시 거명했습니다.
5: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Japan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Australia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Europe steps up.
4: 이란이 상선을 겨냥한 공격에 나섰고 미군이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양측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과의 전투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미군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습한 건 자신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이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즉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6: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작전에 나선 가운데 현지 시간 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통행 규정 등을 전달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신규 규제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란은 줄곧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사전에 자신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7: 예니 인케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را انجام بگیره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6: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대응 중이라며 국가 내 여러 지역서 들리는 소리가 이 대응 활동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최근 며칠간 이란 군대는 UAE를 겨냥한 그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작전도 수행한 바 없다며 만약 UAE 측이 이를 빌미로 공격한다면 강하게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등을 포함해 이번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이 중재에 나설지 기대됩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2: 폭발이 일어난 나무 겉면에 외부 공격으로 인한 구멍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분석에 며칠 더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8: HMM 나무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2시간여 전 이란 혁명 수비대는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통제선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겠다며 발표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맞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지난달 초 발표했던 기존 통제구역은 오만 무산단 반도 주변 지역이었는데 새로운 통제선은 이란 캐슘섬 서쪽과 아랍에메리트 우말 쿠아인을 잇고 있어 해역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폭발 사고 당시 나무호를 비롯해 HMM 소속 선박 3척은 이란의 새로운 통제선 인근 해상에 있었습니다. HMM은 사고 선박이 이란의 통제선 밖에 정박 중이었으며 정부로부터 위험 지역을 벗어나라는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통제선 근처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호 주변에서 물이 크게 튀는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해상보안업체 벤가드도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나무호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구멍 등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선박 자체 결함으로 인한 내부 폭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9: 내부에 이렇게 물이 새지 않은 걸로 봐서는 깨졌다거나 금이 갔다거나는 육안으로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다.
8: 나무호의 정확한 폭발 원인 조사는 두바이 항으로 배가 옮겨진 뒤 국내 선박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해양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3: 미국 남부 텍사스의 한 한인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60대 한국계 남성이 사업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을 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댈러스 인근 소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아침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1시쯤 텍사스주 캐롤턴의 한 한국 식당 앞에서 총격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피해자가 5명인 걸 우선 확인하고 추격전 끝에 도망치던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69살 한국계 남성 승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11: Upon arrival, officers located victims of apparent gunshot wounds. There are two confirmed deceased individuals and three in stable condition.
10: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사업 때문에 피해자들을 만난 뒤에 총격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 Victims were meeting with the suspect for a business purpose. This is not a random act of gunfire.
10: 텍사스 댈러스 지역은 최근 한국계 인구가 12만 명 수준까지 늘었고 그중에서도 사건이 벌어진 캐럴턴에는 6천 명 정도가 거주하면서 한인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2: SBS가 실시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38%,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6%, 무소속 한동훈 후보 21%로 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두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12: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음 3명의 후보만 출마해 3자 대결을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38, 국민의힘 박민식 26, 무소속 한동훈 21%로 조사됐습니다. 하 후보는 박 후보와 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박 후보와 한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선 하정우 44, 박민식 19, 한동훈 23%로 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보수층에선 박 후보, 진보층에선 하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알아봤습니다. 단일화 찬성 39, 반대 34%로 팽팽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찬성이 64%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단일화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박민식 42, 한동훈 41%로 팽팽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보수 단일 후보의 양자 가상 대결 지지도도 알아봤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의 경우 46대 36%로 격차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17%였습니다. 하정우 대 한동훈이라면 43대 30%로 역시 오차 범위 밖이었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25%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북갑 응답자들의 45%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43%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0: 최강의 광고 효과, 최고의 기업 홍보, 라디오 한국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13: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청하시는 노래와 뉴스로 4시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SBS 뉴스 들으시면서 한국 소식 확인하셨습니다. 강산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라구요.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화물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군사작전 동참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공식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한국도 작전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교전 속에서도 휴전은 유효하다고 확인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변동성 심한 장세 속에서 4% 가까이 내렸습니다.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뷰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87달러로 전장보다 3.9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27달러로 전장보다 3.90% 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휴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약 2,000척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자마자 이란과 교전이 발생하고 한 달 가까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휴전도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푸자이라와 오만을 한 달 만에 다시 공격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본격적인 대응은 시작도 안 했다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을 좌우하는 중동에서 확전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제시해온 안전한 비감독 자율주행 기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감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는 실제 규제 승인과 기술적 안정성 검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크 전문 매체 더버지는 테슬라가 최근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비감독 주행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인간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테슬라의 F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스위치 온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이 발언은 테슬라가 특정 시점 이후 기존 고객 차량에도 비감독 방식의 FSD 기능을 대규모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는 명칭과 달리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개입을 요구하는 감독형 시스템입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도로 상황을 감시해야 하며 필요시 즉각 차량 제어를 인계받아야 합니다.

0: 2시부터 4시까지 최애록과 함께하는 뉴스와 음악.
1: 더 클래식이 불렀습니다. 마법의 성.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2: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주 교통부가 킹스턴 페리 선착장 인근의 극심한 대기 차량 통행로 확보와 공회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화 교통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지난 주말 첫선을 보인 이 시스템은 5월 한 달간 운전자들의 적응을 위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스템 가동 시간은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비수기에는 주말 동일한 시간대만 운영됩니다.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면 운전자들은 요금소에서 서쪽으로 1마일 이상 떨어진 바버 컷오프 로드에서 점멸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차량은 대기줄에 합류해 그린보드 로드 인근 무인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발권받고 기다려야 합니다. 앞차가 이동하더라도 설치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대기구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신호가 떨어져야만 요금소로 진입해 요금을 내고 승선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 정식 도입 후에는 티켓 없이 요금소에 도착할 경우 곧바로 대기줄 맨 끝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이 규정은 약 2,700명에 달하는 킹스턴 지역 주민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 동네 거주하더라도 외곽으로 나가 줄을 서서 티켓을 뽑아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워싱턴주 페리 건설 부분 커트 워크맨 대변인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예상되지만 도심 교통 흐름 개선, 공회전 감소, 상권 접근성 향상 등 지역사회 전체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범 운영 첫 주말에는 발권기 내 티켓 용지가 동나 직원이 직접 종이 티켓을 배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의료 목적 우선 통행증 소지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탑승자는 새 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워싱턴주 전역의 수백 개 공립학교가 2024-2025학년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교육기회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워싱턴주 교육위원회와 공교육감청은 지난 4일 주 전역 150개 학군의 379개 공립학교가 워싱턴 학교 표창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학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올해 워싱턴주 전체 학교의 16%가 이 같은 영예를 안았습니다. 크리스 레이크달 주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헌신한 모든 학생, 가족, 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주 전역의 학교들이 혁신적이고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켄트에서 한 아동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켄트 및 어번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경 총상을 입은 아동이 어번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단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총격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오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의 나이나 상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세부적인 정보는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코모뉴스 취재진은 경찰이 두 명의 남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중 최소 한 명은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건 관련자들 모두 현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올 여름부터 단거리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기내 서비스에 큰 변화를 줍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델타항공은 비행거리 350마일 미만 노선에서 메인 캐빈 및 델타 컴포트 플러스 탑승객에 제공하던 무료 간식 및 음료 서비스를 전면 중단합니다. 피플닷컴 보도에 따르면 1등석 승객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기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번 서비스 축소는 애틀란타에서 샬럿 또는 내슈빌로 향하는 인기 노선 등을 포함해 매일 약 450편의 단거리 항공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기내 서비스 정책에 따라 비행거리가 350마일 이상인 노선에서는 표준 간식 및 음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지만 그보다 짧은 단거리 비행에서는 어떠한 기내 식음료도 제공되지 않게 됩니다. 존 시애틀 뉴스 보겠습니다. 시애틀 한인사회 문화축제인 K축제가 오는 13일 오후 5시 터컬라에 소재한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한국 문화를 기념하고 커뮤니티를 연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킥오프 행사는 K-페스트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출범 자리로 지역 한인사회와 주류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이 시애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보겠습니다. 오리건 대학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이 공동 연구팀이 스타틴 계열 약물의 부작용 없이 나쁜 콜레스테롤 절반 가까이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 약대 식품과학부 카를레스 제이 시우나드 교수와 포틀랜드 오리건 보건과학대 나탈리 파미르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학술지 바이오케미컬 파마콜로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연구팀은 혈중 저밀도 지방백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 PCSK9에 주목했습니다. 이 세포는 간세포 표면의 LDL 수용체와 결합해 이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체가 줄어들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폴리퓨린 헤어핀이라 불리는 DNA 기반 분자를 이용해서 이 PCSK9 단백질의 생산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2: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3: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2: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무침도 드셔보세요.
3: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4: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5: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6: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5: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6: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5: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6: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5: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6: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7: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1유로 학식 제도를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화로 약 1,700원에 전체와 주요리, 디저트까지 포함된 3코스 식사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랍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학 구내 식당들은 이날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1유로의 3코스 식사를 제공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1유로 학식은 전체, 주요리, 디저트로 구성됩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학생이나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만 적용됐지만 학생 단체들은 그동안 적용 대상을 전체 대학생으로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이후 약 한 달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습하며 주변국을 상대로 한 무력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 오만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푸자이라 석유 산업단지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고 현장 노동자 3명이 부상을 입고 화재는 이튿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이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 16기를 발사했으나 이 중 15기가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에 격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해당 지역 상공을 지나는 민간 항공편의 운항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 동맹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동맹 재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리가 의존해온 동맹의 일부가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현재 동맹의 긴장 상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 세대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유럽은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영내 방위 및 안보 지출 확대와 독자적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했습니다. 일본의 어린이 인구가 또 줄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어린이 인구가 지난해보다 35만 명 감소한 1,329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2년 이후 4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남아있는 195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10.8%로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어린이 수는 1954년 2,98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봤습니다. 올해 수치는 정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입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YTN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시부터는 한판 승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욱이었습니다.
1: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2: 홍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 화재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현 특파원, 미 국무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세부 상황은 밝히지 않은 채 민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산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며 이란 항구 봉쇄를 집행하는 미국의 조치가 방어적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을 겨냥한 초기 군사 작전은 종료됐다며 미국은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만 대응하고 있고 이것은 방어적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네, 루비오 장관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압박한 그런 걸로 봐야 하겠죠?
4: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선박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셈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박과 미 중부 사령부가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인 미국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이 북한처럼 미사일 역량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재래식 우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5: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3: 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협상을 압박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인의 목숨을 더는 빼앗고 싶지 않다며 이란에 현명한 행동을 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맺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하면서 이란은 군대가 사라져서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나에게는 정중하게 말해놓고 방송에서는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낸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가져오는 중국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배를 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뉴욕 증시가 25% 하락하고 국제유가 유가는 $300까지 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국제 유가가 102달러에 그쳤다면서 이란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가치고는 적은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6: What I don't like about Iran is they'll talk to me with such great respect and then they'll go on television and they'll say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We did not I just spoke to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So they play games.
2: 네, 이란 측의 반응도 살펴보죠. 이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 이란 국영 이리나 박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이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무호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그런 해명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 합동군사사령부는 UAE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UAE가 이란에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경우에 괴멸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일체의 공격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네, 청와대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8: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7: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9: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통행 규칙과 규정을 안내하는 메일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들은 새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해협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해방작전을 개시한 둘째 날에는 하루 전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3: 이란 전쟁 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11: 건물 외벽 AM 1230, AM 1450 라디오 한국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갑 재보선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3자 구도가 확정되게 됐죠. 경기 평택 을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김부겸 후보와의 격차를 여론조사상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일부 배추 한판구와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맛있다.
3: 정말 맛있다.
4: 와, 한상적인 맛있다.
3: 역시 식당은 맛있다야.
5: 어머머, 이 맛있는 한국 치킨이 20불밖에 안 돼. 거기다 소주는 10불이잖아.
4: 새로운 듄이 만들어내는 맛있다의 맛. 꼬치, 등갈비 등 수십 가지의 퓨전 스타일의 맛있는 맛.
3: 뉴 매니지먼트.
2: 새로운 맛.
5: 부담 없는 가격. 구 아지트 자리에 맛있다. 33310 퍼시픽 하이웨이. 전화 253-235-5976.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십니다.
6: 화요일은 쉽니다.
7: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CBS 박종현 판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어린이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예, 배추가 어리군요.
8: 네. 예. 선물 사줘인. 예.
1: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9: 예, 앉혔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9: 어린이날 쉬는 분들이 많은데요.
1: 예.
9: 혹시 직장인이 일하기 싫은 날이 언젠지 아시나요?
1: 매일 싫은데요.
9: 네, 정답 맨날.
1: 오, 맞췄네.
9: 그러면 직장인들이 일하기 싫은 계절이 뭔지 아세요?
1: 사계절.
9: 사계절. 근데 일하고 있습니다.
1: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도 출근하신 우리 장인미 대변인 어서 오세요.
10: 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 카네이션 빛깔 정옥임 의원님.
10: 안녕하세요.
1: 우유 빛깔. 우유 빛깔. 예, 요즘 방송가의 화제죠.
10: 예, 그
1: 정 의원님의 화작을. 이야, 예. 늘 흐뭇하게 보고
10: 쇼츠의
1: 있습니다.
10: 여신.
1: 여신. 한국의 여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네. 출근하는 엄마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10: 선물을 사줬기 때문에. 때문에
1: 아, 뇌물 예. 돈으로
10: 노래를 불렀던 게임기를 오늘
1: 획득했구나.
10: 네, 네.
1: 예, 잘하셨어요.
10: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1: 아, 엄마의 재력으로
10: 네, 재력은
1: 예.
10: 아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9: 네, 재력은 아니다.
1: 자, 또 우리 선거 얘기 해드니까 6.3 재보선 한 달도 남지 않아서 29일 남았습니다. 자,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하나씩 나가고 있는데 자, 배 소장님.
8: 예. 네.
1: 평택을로 먼저 가볼까요?
8: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 토마토 아니고 토마토.
8: 아, 예. 토마토. 아, 예. 영어 발음이. 네.
1: 예, 좋습니다.
8: 자, 1, 2일 양일간 실시했고요. 경기 평택을 거주 8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 예.
8: 자,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봤는데요.
1: 예.
8: 김용남 28.8%, 유의동 22.5%, 조국 22.2%, 황교안 8.9%, 김재현 8.8%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부분은 중도층에서 김용남 33.2%, 유의동 22.2%, 조국 20%. 나타났습니다.
1: 예, 이 조사는 이제 무선 AI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방식인데, 자 일단 관건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상승세고 유희동 후보가 2등으로 나왔어요. 정 의원님.
11: 그게 지금 이제 분기점이에요.
1: 예, 예.
11: 이렇게 되면은 아마 조국 전 대표. 전 의원이죠. 현 대표.
1: 예, 현 대표
11: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단일화를 하자 그러겠어요. 뭘 하겠어요.
1: 그렇죠.
11: 그런 상황이고 유의동 전 의원의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예.
11: 지금 이거는 유의동 후보한테 달린 게 아니라
1: 황교안 대표.
11: 황교안 대표한테 달려있는데 예. 제가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본인은 일단 전국적 지명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1: 그럼요.
11: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를 뛰면서 내가 4등을 할 것이냐 5등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1: 예.
11: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우파 지지자들에게 보수의 당선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렸다라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 아. 맞는 것인지를 생각할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1: 예, 예.
11: 그거를 생각을 신속하게 해주는 동의는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1: 예.
11: 유희동 후보가 제공해야 돼요.
1: 아.
11: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그 소위 명예롭게 퇴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honorary exit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예로운 예. 출구.
1: 아유,
11: 그거를
1: 좋아요.
11: 공여하는 주체는 유희동 후보가 돼야 돼요. 그거 안 하면
1: 예.
11: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그 유리한 지형으로 지금 평택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유희동 후보가 이제 그 김문수 전 대표를 그 선대위원장을 모셨잖아요.
8: 네.
1: 그럼 평화의 비둘기로 김문수 위원장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배 소장님?
8: 그죠. 이제 그게 가장 노리는 방법인데 또 예. 하나는 왜냐하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예. 영입한 배경에는 방금 전에 우리 정국민 전원이 말씀하셨던 honorary exit.
1: 예, 발음 좋아요. 예.
8: 좀 혀꼬였는데. 예. 근데 그게 되면 좋은데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1: 없어요.
8: 왜냐면 이번 이 평택을 선거판을 보면은 각계 전투예요.
1: 각계 전투.
8: 각계 전투이기 때문에 연대나 단일화 동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누구든 간에.
1: 아하.
8: 누구든 간에.
1: 아하.
8: 그러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영입한 건 황교안 전 총리의 표를 최대한 가지고 오자.
1: 아하.
8: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김문수다.
1: 그렇구나.
8: 이렇게 판단. 물론 설득도 가능.
1: 하지만.
8: 시도는 해보겠지만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걸 좀 흡수하자. 그래서 5% 미만으로만 묶으면 자기에도 승산이 있다.
1: 아하.
8: 그러면 유희동 후보의 경우에는 35에서 38% 전략. 그러면은 김용남의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 후보 쪽으로 가면 묶여서 38에서 한 39 정도의 지지율, 득표율. 그럼 전쟁이 될 거다.
1: 아하.
8: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조국 후보의 민주당 지지층 표는 이 김용남 후보가 결집을 할 것이고
1: 아하.
8: 자신은 한교환 전 총리의 표를 결집을 할 것이고
1: 아하.
8: 이렇게 되면 양대 싸움이 될 것이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1: 유동 후보를 제가 이제 만났는데 어제 만났는데 유동 후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은 이제 황교안 후보의 표는 이제 주체가 한 자릿수가 나왔고 실제 선거에 가면 더 5% 내외로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본인이 신경 쓰는 건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다라는 건데 창윤미 대변인?
10: 아니, 전 유의미한 또 여기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이니까요.
1: 예, 예.
10: 아마 평택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이제 군부대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성 보수층 분들이 또 자리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1: 맞아요.
10: 황교안 전 총리가 이게 고르고 골라서 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10: 또 노조가 상당히 센 부분도 있어서 김재현
1: 그렇죠.
10: 이 후보가 또 간 부분이 있어서
1: 예.
10: 그런데 황교안 후보도 그 당으로 지금 기초에 출마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완주할 동력이 일단 있고 그래서 과연 이제 합당이 아니라 이제 선거 연대를
1: 단일화?
10: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데
1: 예.
10: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랑도 연계고리가 있어서
1: 맞아요.
10: 그걸 풀어내는 건 분명히 한 모멘텀은 있을 거예요.
1: 예.
10: 그러니까 가능성 면으로 봤을 땐 제가 유희동 후보의 어떤 그런 전망에 동의가 됩니다.
1: 그렇군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11: 아니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 예, 예.
11: 진보당 조직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 조직보다 그 지역에서는 더 촘촘히 잘 짜여져 있지 않을까
1: 예, 예.
11: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직이 아니더라도 아마 진보당에서 딜메이킹을 한다면은
1: 예.
11: 오히려 김용남 후보와 할 개연성은 훨씬 높죠.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은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지금 개인 플레이지 자기 당의 무슨 조직이 그렇게 촘촘할
1: 그렇죠.
11: 것 같지는
1: 예.
11: 않거든요. 그런데 유희동 후보가 겉으로 황교안 부정선거론을 외치는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하자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수의 연대 재건이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명예로우면서도 외연상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수렴이 필요한데 그거는 순진 참견이 현장에서 뛰는 정치인들의 정치력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1: 예, 예.
8: 근데 평택 상황이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번 달에 지금 평택 캠퍼스 삼성 반도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1: 예.
8: 그게 또 김재현 후보로서는 민주당과 선뜻 단일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1: 예.
8: 이게 지금 이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당히 좀 김재현 이 후보가 뿔나 있다.
1: 그런 화가 상황이,
8: 났다. 그렇죠, 그렇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좀 보면은 쫄리는 쪽은 조국 후보일 수가 있는 거죠.
1: 아.
8: 조국 후보는 어떻게든 본인이 체급이 다른데 그럼 본인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 다 지금 후보를 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 지지층 조국혁신당 플러스 민주당 지지층이 한 3분의 1은 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고민이에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김영란 후보와 조국 후보 사이에 또 설전이 있어요. 이제 김영란 후보가 과거 이태원 참사 관련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조국 후보 측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김영란 후보는 경찰들이 문제였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했던 것인데 아니다 또 시위대 문제 뭐 얘기했다 뭐 이런 식의 또 설전이 있어서 이제 서로 간에 뭐랄까 네거티브 공방이 있고 이제 김영란 후보는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승리는 결국에 또

0: 실력이 있냐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지표로도 확인이 예. 되고 이거는 일단 평택에 대해서 민주당이 귀책이다라고 하지만 본인도 연고는 없어요. 그럼 평택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조국은 그럴 만한 큰 정치인이에요. 예.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이 흠결을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본인의 반사이익으로 오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김용남을 뽑을 사람은 김용남을 조국을 뽑을 사람은 조국으로 이미 좀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더 가져오고 덜 가져오는 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중도층을 자극해야 되는데 왜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자제를 하시는 건지 의문이에요.
1: 오늘이었나요? 이제 두 분이 그 평택에서 마주쳤어요.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굳이 악수도 안 하는 점 유튜버의 촬영으로 보이긴 했었었는데 일단 조국 대표 입장은 민주당 의원 한 명 느는 것보다 그 국회에 가면 민주당보다 더 잘 싸주는 조국을 뽑았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거티브 계속 갈 것 같지 않,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 의원님?
2: 갈 것 같아.
1: 갈 것 같아.
2: 왜냐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1: 할 게 없어요.
2: 본인이 추격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 그런데다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네. 그 지역을 김용남 후보가 의원이 된다.
1: 예.
2: 그럼 극단적인 상황에서 김용남이 후보로서 당선되는 게 본인한테 차악일까? 아니면은
1: 유이동이
2: 되는 게 차악일까를 생각하지 않게. 지금 굉장히 초조할걸요. 그리고 아마 조국 후보로서는 지금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오자구도 속에 각계 전투를 하면 인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나한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는 민주당이 귀책사유가 있던 곳이니까 계속해서 귀책사유 그러면 그래도 나랑 합방은 아니고 합당을 하려고 그랬던
1: 그렇죠.
2: 정청래 대표가 뭔가 그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오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 소위 김용남이라는 소위 뉴 이재명이잖아요.
1: 예.
2: 그런데다가 사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김용남을 공천한다 그랬을 때
1: 예.
2: 애초에 하려고 그랬던 이광재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오판했을지도 몰라요.
1: 조국 대표 측에서.
2: 그런데다가 신장식 의원이 한마디 하면
1: 예.
2: 깨갱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역풍에다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고 그나마도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조국 측에서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파란 옷을 입고 민주당을 하면 정치 고관여층이 김용남이 과거에 이태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외구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1: 그렇죠.
2: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은 네거티브는 계속된다.
1: 계속된다. 자, 조국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3: 조국입니다. 김용남 후보님, 그쪽이 저를 먼저 비판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아, 죄송합니다. 공군님.
1: 조우성 씨입니까?
3: 아,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1: 아, 예, 아,
3: 병택의
1: 예.
3: 조우성이 되겠습니다. 저나 히딩크 감독이나 외지인입니다.
1: 예.
3: 그러나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4강 시나 히딩크 감독처럼 평택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민주진보의 적임자는 접니다. 조국이었습니다.
1: 예.
3: 사과해요! 사과해요, 나한테!
1: 예, 죄송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사과드리고요.
3: 그냥 윽박 질러봤습니다.
1: 예, 이제 평택을 떠나서 이제 부산으로 가 있어요. 부산도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3: 네.
1: 자, 일단은 부산은 이제 그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확정이 됐고, 이제 거기에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론조사 부산 MBC 거 소개해 주실까요?
4: 네. 그렇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이제
1: 전에
4: 조사 것 같은데.
1: 예.
4: 부산 북갑입니다.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를 해서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북갑 58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1: 예.
4: 무선 ARS 84.3%,
1: 아하.
4: 유선 RDD 15.7% 혼용이 됐습니다.
1: 예.
4: 다자 대결로 이전 이 후보가 되기 이전에 직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미리 설명드립니다.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고요. 양자 대결도 물어봤는데
1: 예.
4: 한동훈 대 하정우. 한동훈 38.2,
1: 예.
4: 하정우 37.4.
1: 아하.
4: 하정우 대 박민식. 하정우 39.7, 박민식 33.1. 자, 부산시장 적합도까지 마저 소개해드립니다.
1: 예.
4: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날짜가 좀 다릅니다. 1일, 2일 양일간 실시된

0: 부산 1013명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전재수 46.9%, 박형준 40.7%,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2%.
1: 예, 자 일단 부산 북갑부터 보면 이제 다자 대결인데 직전 직함으로 질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서 투표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본부 장관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전화를 받는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물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해서 답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0: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박민식도 이 후보가 있기 때문에
1: 전 국가본부 장관으로 물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 조사.
0: 여하튼간에 이제 뭐 이것 자체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1: 예.
0: 뭐 다른 이제 조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보긴 힘들 것이고 다만 이렇게 3자 대결로 해 보니까 예. 부산이니까 이제 보수의 이 유권자 분포가 좀 많긴 하다. 그러니까 전재수가 참 대단하긴 대단했다. 이런 지형인데도 당선이 됐었으니까요. 2024년에.
1: 예.
0: 다만 아직까지 하정우의 파괴력이 나오진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오빠 논란은 또 포함이 안 된 조사입니다.
1: 아.
0: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까지 이제 반영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 후보 또 무소속 후보
1: 예?
0: 국민의힘 후보라는 타이틀까지 포함이 됐을 때 조사 결과는 조금 더 좀 지켜볼 추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정 의원님.
2: 이게 참 묘한 것이
1: 예.
2: 요게 요것도 분기점이야.
1: 아, 분기점.
2: 요것도 분기점인데다가 이거를 보고 지금 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이길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조심스럽지만
1: 예.
2: 꽤 있을 거예요. 일단 하정우 수석은 35에서 아직 그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아. 40은커녕 지금 예. 34.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3자 대결 구도에서.
2: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도나 전재수의 지지도는 그보다는 높으리라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예.
2: 그런데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했다 하더라도 인지도가 전국적인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났다라는 거 정도는 전화받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꽤 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쓰고요.
1: 예.
2: 그런데 지금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대에서 또 넘어가질 못해요.
1: 예, 예, 예.
2: 그러면은 한동훈이 40%만 넘길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한동훈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2: 중요한 거는 한동훈하고 하정우는 2자 대결이 됐든 3자 대결이 됐든 붙어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근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경우는 물론 이때가 공천 받기 전이지만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엔 이렇지 않았잖아요.
1: 예, 예.
2: 근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1: 아하.
2: 그럼 이제 더 벌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또 박민식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해야 돼요.
1: 내재적 접근.
2: 지금 본인은 절대 침입자와는 단일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공천했잖아요. 공천 받았잖아요.
1: 예.
2: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장동혁 체제는 계속해서 존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1: 아하.
2: 그렇다면 당의 미래라든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겉으로는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 그러지만 자신의 미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 예.
2: 자신의 미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남들에게 아, 저 사람 굉장히 세속적이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선공우사를 했구나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 예.
2: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역시 중요한 주체는 한동훈이래야 돼요.
1: 아하.
2: 그러니까는 그 자기 스스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소속 후보로서 지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1: 예.
2: 그런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우리 손잡고 나가자 해서 설득이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한동훈의 역량이에요.
1: 아하.
2: 지금 그런 분기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1: 한동훈이 손을 내밀어서 박민식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 이제 불편한 얼굴로
2: 아니요
1: 불편하지
2: 않습니다.
1: 예, 고민 중이시다.
3: 봤을 때 이 예. 여론조사에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결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명을 예. 삭제한 거예요. 예. 국민의힘 박민식이라고 묻지 않았던 예. 거예요. 예. 무소속 한동훈이라고 묻지 않았던 거에 여파가 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예. 좀 들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보수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부산 북갑에서 하겠다는 게 한동훈식 정치의 어떤 지향점인데 예. 부산 북 국갑이 그런 수단으로 이 기능하는 곳으로 머물 이 선택을 유권자들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예. 여기에 구도는 예. 지역 연고가 없는 한동훈과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하정우로 보이고 또 과학자 대 검사, 검사 대 과학자라고 했을 때 누가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인가의 어떤 구분도 판단이 들어갈 거고 예. 오늘로 29일이 남았는데 예. 지금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 신인이에요. 예. 그리고 뭐 손털기니 오반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장단이 있죠. 그러니까 단점이 있죠.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고. 근데 지명도를 어쨌든 얻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가 예. 이길 것이다.
1: 갑자기 논리적인 갑자기 분명했는데. 자 이제는 그 오빠 논란이 있었는데 정청래 당대표랑 같이 이제 있으면서 있었던 해프닝이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전재수 그 시장 후보와 하정우 수석 두 분이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하정우는 예. 전재수를 넘어야 돼요. 아. 그래야 이 부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산이라는 구도는 4대 6으로 일단 보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재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60대, 70대 여성, 남성 유권자를 향해서 북갑에서 예. 죄송합니다, 누님.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이게 통했던 거예요. 아. 하정우는 지금 계속해서 되게 AI 하정우.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재수와 가끔나 뛰어넘어야 돼요. 아. 그리고 한동훈은 박민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뛰어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초반에 차라리 정청래 지금 대표가 오빠 논란 또 왜냐하면 지금 또 공소취소 관련해서 지금 단일의 영남권에서 오히려 이 샤이 보수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예, 예. 투표소로 안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아. 자극해서 나오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송영길 전 대표가 방금 잠시 뒤에 뭐 이야기를 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하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훈수를 두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칫 이렇게 되면 전재수 후보의 선거까지 영향을 줍니다. 지금 아하. 해운대구로 수영구로 기장군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하. 기장군에서 멸치 척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습니다. 재수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1: 재수 좀 친해.
0: 부산 북갑의 이 하정우 후배 때문에 예. 기장군을 못 가. 아하. 이렇게 되면 영향을 받거든요.
2: 아니 오히려. 북갑에 재수 없어요. 경남이 재수
1: 없어요. 어이, 우리 정홍이면 재수네.
2: 아니, 라임이 좋지 않나?
1: 아, 좋았어요.
2: 재수 없다.
1: 재수 없다.
0: 감정 놀랐네요. 예, 예. 감정 놀랐네요.
2: 예.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아,
1: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0: 예, 다 했습니다.
1: 예. 예, 우리 배수장님이 확 이제 가라앉혔는데. 예.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도 했다고 하는데. 아, 뭐랄까. 이게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한 전 대표 나와주시죠.
4: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라서요. 예. 시장에 어린이들 정말 많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누군지 아니? 얘들아 오빠라 그러면 큰일 나. 자 아저씨 만난 김에 악수 한번 해볼까? 그래. 우리 종찬이 오빠도 악수 해볼까? 그래. 아 좋습니다. 아 제가 반드시 이겨서 좋은 정치, 좋은 북구로 북구 한동훈이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예? 효출해서 그 중학생들 뭐 아이들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약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 아니 효과가 크지 보셨어요? 예. 그 정청래 하정우 커플이 오빠라고 해 그래갖고 그 어린 저 초등학교 예, 여학생을 완전히 기겁을 하게 나는 내 딸 같았으면은 저 정청래하고 하정우 그냥 안 놔도 한방씩 날리지.
1: 어이구 세상에.
2: 그런데 예. 한동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난 누군지 알아? 나 동네 아저씨야. 여기서 나는 점수 많이 땄다고 봐.
1: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그런 효초에 못해요. 나 아저씨 컴퓨터 잘해, AI 잘해, 뭐 이런 거로 가면 안 돼요?
3: 이제 앞으로 하겠죠. 오자도 안 끊어겠죠.
1: 오자
3: 이제 아저씨 아자로 가겠죠.
1: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런 스킨십이 오히려 한정우 대표가 또 예. 잘하는 것 같아요.
3: 캠페인 예 괜찮다고.
1: 아, 괜찮다고.
0: 저는 빨리 좀 AI를 가동했으면 좋겠어요.
2: 아니 근데
0: 그 하정우 AI
2: AI 얘기하니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하정우 후보가 무슨 뭐 부산 항만 AI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순발력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북갑에 항만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1: 아. 그러네. 자 일단 우리 또 굉장히 초조한 분이 한 분도 계셔서 대구로 잠깐 가보면 김부겸 총리 좀 나와주세요.
5: 예, 김부겸입니다. 일부겸이 예. 나왔습니다. 대구도 좀 살자. 어? 김부겸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소. 김부겸 한 번만 기회를 주시.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형님 도와주소. 홍준표입니다. 대구 발전은 김부겸뿐이다. 참새들이 암만 짹짹대도 김부겸이 이깁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대부겸아 잘해라. 여기까지입니다.
1: 예, 요즘 그 공소취소 특검 때문에 그 이제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초조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역에 사는 동지들 생각 좀 해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대구시장 여론 잠깐 볼까요?
0: 네, 대구 MBC가 에이스 리서치를 해서 5월 2일, 3일 대구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김부겸 45.9, 추경호 42.4. 정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1: 예.
0: 국민의힘 39.5. 오. 더불어민주당 31.1.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대구 디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 예, 근데 이제
0: 정당 지지율이 대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보수 디심. 대구 민심은 선거 3일 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른바 부겸 한방이 있어야 돼요.
1: 부겸 한방.
0: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동료들 생각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게 부겸 한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될 때는 대구 수성갑 2016년 60%였거든요.
1: 예, 예.
0: 안 될 때는 40%였어요. 그러니까 51%로 가려면 부겸 한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선거 전략상 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장윤미 대변인 부경 한방.
3: 네, 있습니다.
1: 아, 있어요?
3: 네, 저희는
1: 언제
3: 가동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이 있고 아. 말씀드린 게 있고 신공항 예. 완성과 관련해서도
1: 아.
3: 이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 확보하기로 예. 이 집권 여당과 이야기된 부분이 있고 TK 경북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희가 제가 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1: 아, 뭐가 있어요?
3: 부겸스럽게 하겠다.
1: 부겸스럽게?
3: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하겠다.
1: 아.
3: 예. 그리고 그걸로 부겸스럽게. 한번 써보시라. 대구 시민분들 믿고 한번 부겸 써보시라 말씀드립니다.
1: 자, 김부겸 전 총리 한번 해보세요.
5: 한 번만 도와주이소. 설렁해졌는데 분위기가 설렁해졌는데 장인미 한 번만 도와주이소. 한 번만 잡아주이소. 장인미 얼마나 저도 어색하겠습니까? 서로 저 애들이 파고 나가 정말 난리입니다.
0: 유미스럽게, 유미스럽게.
5: 유미스럽게. 부겸스럽게.
1: 부지런하게. 네. 겸손. 사실 장윤 변호사가 부지런하고 겸손한 게 장윤 변호사예요. 부겸스럽게. 예.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와 함께 해주신 어린이 배추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8: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7: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8: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2: 네, 박종현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자 일단 조작 기소 특검법 지금 정치권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부상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 입장은 시기가 더 필요하다 시기 뭐 이런 것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도혁 대표는 시기만 놓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인 거죠.
3: 네,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2: 예.
3: 더불어민주당도 처리 시점을 두고 완급 조절에 들어갔는데요.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 예.
3: 하지만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요. 홍익표 수석도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에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 누른 것이라고 했고요.
2: 예.
3: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한 것은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 예, 오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3: 네, 종로구 보신각에서 회견을 가진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8명은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예.
3: 오늘 기자회견에는 오세훈, 유정복, 양향자, 김진태, 김영환, 양정무, 최민호 후보가 참석을 했고요. 결의문을 대표 낭독한 오세훈 후보는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제를 위한 반헌법적 공소 취소이자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2: 예.
3: 김진태 후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 예,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논란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고 아까 이제 김부겸 후보도 우려를 나타냈고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장희 변호사님.
4: 말 그대로 완급 조절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2: 예.
4: 아마 국민의힘에선 이게 정치적인 대단한 호재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2: 예.
4: 그러니까 이게 김이 확 빠진 거예요.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하고 숙의해. 숙의하라는 건 이거 그대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밀어붙여란 뜻이 아니잖아요.
2: 예.
4: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 숙의라는 건 국민의힘의 비판 지점도 한번 해보고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2: 예.
4: 그런데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2: 아.
4: 안 될 겁니다. 이거 양양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시잖아요.
2: 예.
4: 같이 연대하자 이걸
2: 예.
4: 가지고 반 이 무슨 특검 그 기치 아래 모이자라고 했대 얄팍한 수라고 일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2: 예?
4: 이걸 너무 지역 일꾼을 뽑는 기본적인 선거 구도에서
2: 예, 예.
4: 이런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는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청와대에서 숙의하라는 건 그러면 이 특검법의 내용도 좀 포함해서 숙의하라는 말씀인가요?
4: 저는 이걸 문맥상 보면 숙의라는 거는
2: 예, 예.
4: 이걸 시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2: 예?
4: 국민 공감대가 있지만 같이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2: 예.
4: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특검의 내용도 포함된 것일 수 있다. 예, 정 의원님은?
5: 근데 그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워딩을 보면은 시기와 절차가 상당히 강조가 돼 있어요.
2: 예.
5: 그러니까 시기와 절차를 소위 완급조절하라는 것으로 들리는 데다가
2: 예.
5: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후에 그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정지인가요? 그랬을 때 청와대 당시 대통령실에서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신속했습니다. 그런데
2: 예.
5: 이번에는 국조특위가 열리고 또 그 국조특위의 결과로서 특검을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선 공소 취소할 것이다라고 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거의 그 법조계도 그렇고 예단을 하고 있었어요.
2: 예, 예.
5: 근데 예측이 벗어나지 않자 지금 선거 30일을 앞두고 분위기 굉장히 나쁩니다. 오죽하면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2: 예.
5: 거의 그냥 그 절규하듯이 지금 본인이 대구에서 그렇게 뛰는데 지금 완전히 그 중앙에서 거의 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본인은 느낄 것 같거든요.
2: 예.
5: 그리고 이게 지역 일꾼을 뽑는 거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맥을 묻혀요? 지역 일꾼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4년 전에 지역 일꾼으로 뽑혀가지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일 잘한 사람 많아요.
2: 예.
5: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 바로 계엄에 따른 내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동안에 뭐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제는 그 소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누구도 뻔히 아는 방법으로 그런데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큰데 단순히 시기와 절차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한다고 이렇게 된 거에서 저는 제가 볼 때 양양자 후보가 뭐 어떤 그 실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그 한두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특히 이 선거는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또 야당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중간에 있는 사람 뭔가 판단을 하고자 하고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2: 예.
5: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완급조절하자면서 당장 5월에 할 기세였었어요.
2: 사실 5월 7일 하려고
5: 그렇습니다.
2: 했잖아요.
5: 그리고 네. 오히려 그 다른 그 여당 인사들이 설마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몰아치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선거 끝나면 하겠다는 소리라는 것이 분명히 네. 선거에 반영될 거라고 봐요.
2: 네, 김수진 평론가도.
3: 네, 일단 홍익표 수석의 입장이라든지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는 입장을 종합해서 봤을 때 뭐 조작기소 특검 자체를 무른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2: 예,
3: 보이고
2: 예.
3: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유권자층이 어떤 쪽이냐면 지난 대선 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던 유권자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2: 예.
3: 피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 유권자들이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니 재판 해볼 것도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2: 예.
3: 아니면 재판을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지
2: 예.
3: 여기에 따라 사실 이 층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또 이재명 대통령 높은 지지율을 좀 지탱해왔던 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빠져나가는지 그대로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좀 유권자 층에서 살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2: 예, 사실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 에서 얘기 나왔던 것은 이제 뭡니까 그 대북 송금 특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지적을 했었던
5: 맞습니다.
2: 건데 이번에 이제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성남 FC라든지 뭐 백현동 문제라든지 이거 다 같이 포함돼서 지금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기소도 중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많이 건드리고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4: 네네. 아마 이게, 예. 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그랬던 것 같아요.
2: 네.
4: 이를테면 이제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뭐 재창이형이라고 하는 거를 실장님이라고 둔갑한 거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 예.
4: 그리고 속기사도 이거 재창이형이라고 들리는데요. 이거 왜 바뀌었는지 이거 정진상 비서실장
2: 예.
4: 이야기한 거예요.
2: 예.
4: 이런 게 굉장히 축적되고 이것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기할 수 있다. 수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2: 예.
4: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계속 수면 아래 있었어요.
2: 예.
4: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 바뀌지 않고 국방부에서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이거 바꿔 이거 이 뭐 월북의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방향 선회를 하라고 쫙쫙 그으면서 얘기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어진 거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정조사 특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사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가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좀
2: 예.
4: 보여지는데
2: 예.
4: 저는 지금 이 검찰 수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아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식의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들 어느 누가 받더라도 제가 반대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범위 그리고 공소 취소의 문제
2: 예.
4: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논의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2: 정의원님도.
5: 지금 조작 기소라 해가지고 국조특위를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다 조작 기소냐? 아닌 것도 있잖아요. 예. 물론 지금 과장되거나 지금 예를 든다면은 그 소위 녹취록의 그 몇 가지 뭐 실장님 뭐 이거 예. 이거는 근데 재판에서도 몇 번씩이나 언급이 됐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재판부에서도 이게 대세 지장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대북 송금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특검을 송금을 했다라는 거는 김성태도 말하고 방용철도 말하고 연어파티 그 뭐 마치도 술파티가 이만한 테이블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랬는데 지금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갖고 당시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과연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그럼 밝힐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게 조작기소라고 하는데 이게 무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맞아요. 아니 이런 정치적 호재가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짜 아주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고깃덩어리 하나를 던져주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예. 스스로 예, 그게 넘었다. 왜 그랬겠어요? 선을 예. 넘었죠. 예. 이게 바로 대통령이 얼마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예민해하는가 또 민주당이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바를 했는가를 예.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럴 거예요. 유권자 입장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권력자가 소위 그 계엄 선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권자라서 되게 괘씸했는데 예. 얘들은 뭐 날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싹이 보여.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어느 누구든 오바하면 국민들이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왜 정치인들은 꼭 일을 저지른 다음에야 자각하는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2: 장군사님, 혹시 반론?
4: 그러니까 일단 재판에 다 무의미하다 했는데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뭐 돈이 갔는지 예. 이 여부와 떠나서 경기도와 연결됐다는 건 이른바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 회의록이 마카오에서 홍콩에서 뭐 미국에서 똑같은 양식으로 했다는데 미국에선 그 양식으로 프린트아웃이 되지조차 않습니다. 일본에 가서 확인했더니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술들을 빼고 유일한 물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걸 검찰이 그대로 현출했으면 공소 유지가 됐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 기반했을 때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선거 앞두고 변수니까.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갖고 있던 예. 공소 유지권을 특검을 만들면서 전부 트랜스퍼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말은 공소 유지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공소 취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그 문제가 됐던 박상용 검사가 예.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당신 증인 선사하라 했더니 못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 안 한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면 나는 증인 선서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이런 말도 했죠. 그렇게 공소 취소를 할 거면 지금 그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가 하든지 아니면 법무장관 당신이 소위 뭐라 그래 그거를 지휘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당신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안 하고 지금 특검에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율사들이 결국은 자기가 그걸 공소 취소하게 되면 직권남용이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편법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선거 30일 남겨놓고
2: 29일.
5: 그렇죠. 29일 남겨놓고 지금 뭐 수기를 해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 뭐 저는 율사도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전 그러면 공소취소를 당사자들이 하지 왜 이걸 특검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 특검을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야 대북 송금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특검인데 예,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이거 이해 충돌 아니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예, 이 얘기는 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예, 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예, CBS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오늘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 양양대 후보와 함께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경쟁할 10분을 모셨습니다. 조홍천 개혁신당 경지사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오랜만입니다.
0: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1: 네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0: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내셨어요?
1: 그게 아이고 뭐 CBS에서 전화가 안 오니까 내가.
0: 아, 전화했어요, 후보님.
1: 네. 뭐 했다 칩시다. 지금은 내가 약자니까.
0: 약자니까. 예, 아무튼 어제 공식적으로 개혁신당의 경기지사 후보 공천장을 받으셨고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기도 선거 어떻게 우리 후보님 보고 계십니까?
1: 사실 2년 전에 예. 제3정당 후보로 총선을 한번 나가봤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때 뭐 현실의 벽 뭐 그런 것도 좀 느꼈고.
0: 예.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그럼 뭐 1, 2당 가면 될 거 아니냐인데.
0: 예.
1: 뭐 민주당은 옛날보다 더해졌고. 국민의힘 또한 주거 개업 내란을 겪은 이후에도.
0: 예. 예.
1: 이제는 장동혁의 완전히 그 별도의 리스크가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윤어게인이야. 윤, 스틸 윤이야, 그냥.
0: 아, 스틸 윤? 어. 아, 윤어게인 스틸 윤?
1: 스틸 윤으로 가는 거예요.
0: 예.
1: 저기 어떻게 제가 몸 담고 있겠어요.
0: 아하.
1: 사실은 뭐, 김문수 지사나 뭐, 한동훈 당시 대표나 예. 다른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우리 당에 계셔야 될 뿐인데 좀 도와달라. 아.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0: 아, 후보님한테?
1: 예.
0: 예.
1: 그, 방송에 그거 나갔습니다. 아니, 누구 보고 초대를 하려면 방을 좀 치우고 오라 그래라. 지금 뭐, 오물투성이에 거미줄 있고
0: 예.
1: 창문 다 깨졌는데 아니 그거 좀 치우고 오라 그래라.
0: 예.
1: 정말 양심도 없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 거미줄이나 오물 다 치우면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1: 아니 그 이후에 말을 해라.
0: 아, 그 이후에 말을 그거, 하려면
1: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너희가 얘기를 하니.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양당 카르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0: 예예. 예.
1: 예. 어쨌든 1 플러스 2, 1을 하면 90에서 95 사이는 가니까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아이 뭐 1번, 2번 안 찍으면 니네 어떡할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왔잖아요.
0: 예.
1: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중에 고민을 하고 뭐 신밥과 탄밥 사이에 고민을 하는 이건 차악도 아니에요. 이제는 차악도 아니에요.
0: 아, 신밥과 탄밥이다.
1: 예. 뭐 그런 선거를 계속 강요를 당해 왔죠.
0: 예.
1: 거기다가 팬덤. 저는 요즘 뭐 훌리건까지 갔다고 봅니다만은. 거기에 편승한 당내 패권 때문에 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0: 예.
1: 무슨 뭐 기계처럼 완전 한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고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극심한, 정말,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정치가 대한민국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깨야 된다. 어떻게 깨냐? 양당 체제를 깨야 된다. 저는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 선거는
0: 예.
1: 양당 카르텔 구조의 결정적 균열을 내는 그런 선거다. 그렇게 저는
0: 후보님
1: 보고 있습니다.
0: 출마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죠?
1: 많았죠.
0: 이준석 대표가 낮술 같이 드시는
1: 낮술이 아니고
0: 예.
1: 지난주 일요일 날 예. 오후 5시에 예. 이제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0: 커피숍에서?
1: 그때 이제 나는, 야, 이건 뭐, 별 재미없다.
0: 재미없다.
1: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컷 얘기 다 하고, 근데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다 자기 나름의 논리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0: 예.
1: 아, 솔직히, 그 2년 전에 그 좀 힘들어요. 사실은 트라우마도 있고. 예. 근데 그걸 제가 제압을 못했습니다.
0: 아, 설득되셨구나.
1: 아니, 설득된 게 아니고.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0: 예, 아닌 것 같은데.
1: 일단 6시가 됐으니.
0: 예.
1: 가라. 나는 집에 가서 우리 아내와 같이 다시 얘기를 해보고. 전화를 줄게. 오늘 밤 중에. 왜냐하면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0: 주일은.
1: 그날 지나가면은 사실은 좀 곤란했습니다. 너무 얘기가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0: 그렇죠.
1: 고민 중이다.
0: 맞아요.
1: 이게 뭐 열흘 이상 나오면 결정장애 비슷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0: 예.
1: 여기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0: 아, 결정하기 전까지 안 간다?
1: 아, 아니, 왜? 그러니까 저 약속 없어요. 아니,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0: 예.
1: 더군다나 동탄메이라고 찍힌 그 노트북을
0: 카페에서
1: 다 보이게 해놓고 그거 앉아가지고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0: 아.
1: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0: 예, 예.
1: 속으로.
0: 아.
1: 참 난감하더라고.
0: 예, 예. 결국 설득이 되셨네.
1: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밥 먹자.
0: 아.
1: 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예.
1: 아이고 젊은 참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0: 네.
1: 내가 대표가. 그렇다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부 다 반박을 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좀 허물어졌죠.
0: 아,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셋이서 식사도 하시면서
1: 아이고
0: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캠프 슬로건이 조홍천의 좋은 캠프네요.
1: 네.
0: 좋은 캠프.
1: 그 뭐 조홍천하고 라임도 좀 맞고
0: 조홍천의 좋은 캠프.
1: 그 제가 처음에 출마 선언하면서
0: 예.
1: 좋은 저 나쁜 후보 이상한 후보 좋은 후보 조홍천.
0: 아하.
1: 예, 했기 때문에
0: 예 예.
1: 뭐 제 이름을 활용해서 계속 그 맥을 가져가는 의미에서 좋은 캠프라고 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지금 정치 상황을 바꾸는 또 하나의 선택으로 좋은 정치하겠다 이런
1: 그렇습니다.
0: 마음으로. 이제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데
1: 결국은 뭐 아무리 먼 짓을 해도 상대방의 그 헛발차기
0: 네.
1: 악행만 계속 고자질을 하면
0: 그러니까요.
1: 그 반사적 이익을 받는
0: 예.
1: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하는 나도 마이너스 있지만 쟤들은 더 했어요.
0: 예.
1: 계속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3당이 생겨서 중간에 중원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 어떤 당도 과반이 되지 못하면은
0: 예.
1: 강행이라는 걸 못하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이 일을 성사시키려면 누군가는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다수의 폭정으로 뭐 얘기 듣는 둥 마는 둥하고 뭐 그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땅땅땅.
0: 예.
1: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제봐요, 제 잘못했어요라고는 이 당의 존속이 좀 힘들 겁니다. 1, 2, 3당이 있는데 2당, 3당보다 우린 이걸 잘합니다.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법에 정해진 그 절차대로 하면서 그러면 2당은 1, 3당보다 우리가 이게 더 낫습니다.
0: 예.
1: 3당은 1, 2당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0: 예.
1: 영어로 말하면 뷰티 콘테스트로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서로 내가 잘했어. 서로 내가.
0: 잘하기 경쟁.
1: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그 완전히 카르텔로 해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제가 더 못하는 것만 찾아내면 돼.
0: 이제 우리 후보님 되신다면 제일 먼저 하신 게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고 연석회의도 제안하셨고 어제 공동성명도 발표하셨잖아요.
1: 네네.
0: 예.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1: 우선 이거는 뭐 헌법에 적힌 모든 법치의 원리, 상권분립의 원리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겁니다.
0: 예.
1: 이게 흔들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게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법치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0: 예.
1: 또한 뭐 아무리 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고는 하지만은 여당이 계속 그 견제 기능을 좀 막아왔죠.
0: 예.
1: 그렇지만은 법원만큼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감히 그 결정 그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 욕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왔거든요.
0: 예.
1: 근데 작년 5월 1일 선거법 파기 환송 이후에 파상 공세가 벌어졌습니다.
0: 예.
1: 그죠?
0: 조희대 대법원장.
1: 대법원장을 이름 석자만 부르고 존칭도 빼고.
0: 예.
1: 조희대가 말이야. 그렇게 저작거리에 그냥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 청문회를 하겠다, 뭐, 결국은 추미애 후보가 법사위원장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 3법.
0: 예.
1: 그거 그냥 해버렸잖아요.
0: 예.
1: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입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상권 분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었는데 사법3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까지도 다시 끌고 와서 그거를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뒤집어보고 또 법원에서 판결 나는 것에 대해가지고 검사가 너무 고지고대로 하면은 빼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넣어가지고 공판을 마사지하고
0: 예.
1: 무죄 구형을 하고 항소 안 하고 상고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재판이란 거는 정반 합이 항상 충돌하면서 거기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거라고 저는
0: 예.
1: 믿습니다.
0: 예.
1: 피고인은 검사는 검사대로 주장을 하고 피고인은 거기서 방어를 하고 가운데서 중립적인 사법부가 보고 이 말은 네가 옳고 이 말은 네가 그러고 증거는 이게 있고 저건 증거로 못 쓰고 이걸 항상 해왔거든요.
0: 예.
1: 근데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포함해가지고 공소의 유지 여부,
0: 예.
1: 공판을 관여한다, 담당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편에 선 검사. 그러면 이게 정반합의 구조가 안 되죠. 검사와 피고인이 한 편입니다.
0: 예.
1: 그럼 재판은 그냥 쇼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판사와 재판관이 한 편이어서 이게 그냥 보여주기 재판인데 여기는 검사와 피고인이 한 편이고 사법부는 완전히 멱살 잡힌
0: 예.
1: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0: 예.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는 겁니다.
0: 예. 근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 이게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과정에서 수사에 조작 수사가 드러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조작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1: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우선 조작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0: 예, 예.
1: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다고 봅니다.
0: 예.
1: 물론 구치감에 며칠을 갖다가 놔뒀다든가 가족 사진을 그 왜 보셨는지 그것도 좀
0: 검사가 예.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1: 그게 뭐 잘했다고는 나 생각 안 해요.
0: 예. 그 자기는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뭐 저 가족 사진을 왜 보여줍니까?
0: 예, 예.
1: 그러니까 그렇게 부적절한 거는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구나라는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수사를 해본 입장으로서.
0: 예.
1: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때 술 파티 없었다. 또 누굽니까?
0: 김성태 전 회장.
1: 예. 예. 그다음에 필리핀 그 무슨 호텔이야 하도 날짜 이제 돼가지고.
0: 예. 거기서 만났다. 리오남 만났다.
1: 리오남 만났다.
0: 예.
1: 이 리오남인가요?
0: 예.
1: 만났다. 왔다.
0: 예.
1: 내가 안내해가지고 왔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잖아요.
0: 예. 예.
1: 그 반대 증거도 많은데 그거는 애써 무시하고 검사의 무리한 수사기법을 가지고 이게 조작이 드러났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드러났다고 쳐도
0: 예.
1: 그거는 현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서 막 이걸 얘기해가지고
0: 판사가 정말 잘못된 기소였구나.
1: 판사가 그러면 이쪽 이렇게 주장하는데 니네들 이거 방어해봐. 안 되면은 더 요구를 하고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0: 예.
1: 그래가지고 무죄를 쓰면 되는 거예요.
0: 예.
1: 그 안에서 지금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재명 태그가 달린 사건은 모두 다 들고 와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고 공판에 관여할 수 있고
0: 예.
1: 공소 유지 여부를 갖다 결정할 수 있다?
0: 예.
1: 이건 뭡니까?
0: 예. 후보님 공약 더 들을 시간이 필요했는데 좀 아쉽네요.
1: 분합니다.
0: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4: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